0: 승용차 앞 유리에 홍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뒷좌석엔 젖병과 같은 유아용품이 보입니다.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남쪽 마을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민간인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부모도 손과 얼굴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1: 총을 쏠 당시 10m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차 유리와 제 팔을 관통한 이후 아들의 머리와 아내 얼굴에 맞았습니다. 7개월 아기 아버지입니다.
0: 이스라엘군은 작전과 무관한 민간인 피해를 시인하고 자세한 총격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총을 쏜 병사는 차량이 돌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 가족은 멈춘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1: 그 어떤 보상도 필요가 없고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슬픔을 보상할 순 없습니다. 아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0: 서안 지구에선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쫓아내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가축을 빼앗는 일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엔 10대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군이나 유대인 정착민이 쏜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최근 이란 전쟁을 틈타 가자와 서안 지구에서 인종 청소 징후가 보인다며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1: 이스라엘군과 경찰, 유대인 정착민들은 처벌받지 않고 점점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입니다.
0: 지난달 이스라엘은 구호를 위해 가자로 향하던 국제활동가 430여 명을 나포한 뒤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사회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2: 이란 전쟁과 기후위기가 겹치면서 전 세계 밀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비료와 연료 가격 폭등이 농민들의 생존은 물론 글로벌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면서 각국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동트기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인근 한 밀 농장에 트랙터가 들어섭니다. 밀 파종을 준비하는 분주한 시기지만 농부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농기계에 들어가는 디젤과 질소 비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비료 거래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그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4: We've seen a doubling up.
1: 경유 가격과 비료 가격이 거의 두 배나 올랐습니다. 이러니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남아공 밀 재배 농민입니다.
3: 치솟는 비용은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2위권 밀 수출국인 호주 역시 치솟는 비료값과 극심한 가뭄이 겹쳐 파종 면적을 크게 줄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올해 밀 수확량이 2,670만 톤에 그쳐 지난해보다 무려 26%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10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미국 상황도 심각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1% 줄어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Now.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던 차에 중동의 혼란까지 덮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 됐습니다. 농업 경제학자입니다.
3: 남아공 정부는 화학 비료를 대체할 친환경 생물학적 대체제 승인을 서두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생산국들 역시 농가 지원금을 긴급 투입하고 대체 비료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 변화라는 이중고 속에 글로벌 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식탁 물가도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피트 에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들이 결정적 순간에 우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며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노르망디의 미국군 묘지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하며 동맹국들 역시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우리와 함께 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각자의 몫을 완전히 수행하는 강한 동맹국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며 진짜 동맹국들이 실제 행동하고 싸우고 죽을 가치가 있는 공동의 대의를 위해 실제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시 주석의 방문은 2년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문 이후 가장 중요한 외교적 행사입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1: 지난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을 통해 북미 대화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북미 협상 국면을 앞두고 처음으로 베이징을 찾았고 이듬해까지 세 차례나 더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내로 시진핑 주석도 평양을 방문해 밀월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두만강 하류를 통한 동해 진출은 중국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러시아가 소극적이었지만 지난달 베이징에서 만난 중러 정상은 북한과 함께 3자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 만큼 이제 북한의 입장이 중요해졌습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제재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북한 나선특구 개발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주애는 지난해 중국 전승절 행사 때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 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역에서만 잠시 노출됐을 뿐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김주애의 후계자 지위가 더욱 공고해진 만큼 이번에 공식 행사에 등장해 시진핑 주석과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2: 중국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북한의 4대 세습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1: 25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을 김 위원장은 그야말로 급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른 새벽 공항까지 직접 나갔고 금수산 영빈관 내부도 안내했습니다.
3: 황홀한 야경으로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를 누리시면서 최고 수뇌분들께서는 그동안인 깊은 회포를 푸시며
1: 두 정상은 러시아가 선물한 리무진을 서로 직접 운전해주는 파격적인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7년 만에 평양 방문을 통해 전면적 관계 복원에 나선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의전을 받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0: 김정은 위원장이 새 우라늄 농축시설에 이어 신형 구축함 항해 시험을 참관하며 거듭 핵 무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연일 핵 보유 지위를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4: 북한이 공개한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 사진입니다. 지난해 5월 진수식 때 옆으로 넘어져 김정은 위원장 체면을 구겼던 함정입니다. 당시 경로하며 관리자 문책을 지시했던 김 위원장은 딸 주혜와 1년여 만에 이뤄진 항해 시험을 참관하고 장병들을 치하했습니다.
3: 그 기동성이 작전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대단히 훌륭하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4: 강건호는 김 위원장이 이번 달 중순 해군 인도를 명령한 최현호와 같은 급의 구축함입니다. 항해 시험을 진행한 만큼 최현호 전례를 따라 전략 순항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가 뒤따를 거로 예상됩니다. 해군의 핵 무력 강화는 향후 5개년 국방 발전 계획의 핵심 과업이라며 만 톤급 대형 구축함과 수중 전략 무기 개발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강건호 참관은 영변에 신축한 거로 추정되는 새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다음 날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북을 앞두고 연일 비핵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거로 보입니다.
2: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뭐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안목적인 인정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4: 시 주석 방북 일정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도 보도됐습니다. 도착부터 출국까지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할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0: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 공존으로 요약됩니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구상이었지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가로막히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5: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6: 이념 대신 실용적 접근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출범 직후부터 구체화됐습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전단 살포 금지, 대북 방송 중단 등 유화적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적대와 대결해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부터 시동이 걸렸습니다.
7: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6: 북핵 문제는 동결, 감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는 북미대화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8: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6: 그러나 1년 동안 이어진 평화 공세에도 북한이 호응하고 나선 건 우물풍선 살포 중단이 거의 유일한 조치입니다. 올해 들어선 헌법까지 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했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하며 분단의 벽을 국경으로 못 박았습니다. 최근엔 남북 국경 요새화를 내걸고 최전방 화력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하며 대남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입니다.
6: 지난 1년 남북 공동성장을 목표로 한 평화 공존 정책이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은 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선언적 성격을 넘어 아예 제도화된 북한의 두국가 대남 노선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하늘이 흐린 가운데 서울은 22.4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고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안팎으로 일겠고요. 내일은 강원 산지와 영남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북부간선도로 타고 외곽 가는 길, 꾸준하게 시내 부근으로는 작업의 여파 때문에 속도가 약간 줄어 있고요.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는 여전히 막힘 없이 흐름이 좋습니다. 내부순환로 따라서 성산 방향으로 마라톤 대회 때문에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근으로는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쪽으로는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북단에서 양화대교 북단까지 속도 줄어 있고요. 구리 쪽 가는 길은 한남대교 부근 4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도 아주 약간씩 차가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시가지 구간으로 진입하는 길이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양산과 경주 일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줄포 부근에 고장차 소식이 전해지고 목포 쪽으로는 흐름이 좋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따라 수도권 순환하는 길 현재는 부천역 포함해서도 큰 막힘이 없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9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다양한 음악 들으며 주요 뉴스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곡 듣고 와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셉 빈센트의 If You Stay, 이 노래 들으며 이 시간 출발합니다.

0: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YTN 라디오 9시 뉴스 뮤직 첫 곡 듣고 왔습니다. If You Stay, 조셉 빈센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준비한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신청곡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에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5804님. 얼마 전에 친구들과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한라산에 올랐다 내려오는데 그 하산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치다 보니까 바윗돌들이 선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다들 다신 안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웃습니다. 하산하며 들었던 노래,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가는데 좀 쉬었다가 이제 내려올 때면 그러니까요. 다리가 막 풀리면서 올라가는 것보다 항상 내려오는 그 길이 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내려오면서 힘들 때는 아우 다시는 등산 안 한다 하는데 집에 와서 사진 찍은 것들 보고 하루를 생각하면 아, 또 가고 싶네 이런 마음 들잖아요. 5804님 친구분들과 진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네요. 날이 좀 시원합니다. 맞아요. 어제보다는 덜 덥습니다. 비 소식도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늦은 밤에 조금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날씨 예보도 잘 체크하시는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준비됐는데요. 함께 만나고 올게요. 엘사 커프의 If, 마이클 부블레,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노래 두 곡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며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미국 보수 인사들의 미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 내용을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성화 청와대 해외 언론 비서관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반박 칼럼에서 해당 글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에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알바니아에 추진하고 있는 초호화 리조트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알바니아인 수천 명이 수도 티라나 거리로 몰려나와 초호화 리조트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디 라마 총리가 이끄는 알바니아 정부는 외국 투자 유치 차원에서 관련 법까지 개정하며 리조트 개발 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30.8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2% 하락하며 넉 달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곡물과 육류, 설탕 가격은 올랐지만 유재료와 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유재료 가격 지수는 팜유와 대두유 가격 하락 영향으로 4.6% 내렸고 유제품 가격 지수도 0.5% 하락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865님, 셀레나 고메즈의 Love You Like a Lov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끝곡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또 8920번님. 냉커피 한 잔과 생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추억의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들통난 거죠? 해주셨는데요. 약간 그렇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들통나신 것 같은데요. 전병, 그 옛날 과자와 함께 아이스 커피 아니고 냉커피 드시고 계시다고요. 맛있겠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다과가 휴일에는 또 함께 식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음악과 함께 냉커피 그리고 생과자와 즐기는 휴일 아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준비됐습니다. 먼저 5804번님이 신청하신 노래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까지 만나고 올게요.

6월 7일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밤샘 시위와 관련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선관위 체질 개선 등을 국회에서도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선관위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대처는 충격적이라면서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실력 행사까지 하는 상황과 함께 일부 유튜버와 정치인이 이를 부추기는 것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로 사퇴론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뒤 처음으로 소집한 지도부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지만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만 공개 발언한 뒤에 선거 결과 등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방안과 개표소 봉쇄 상황에 대한 의견만 오갔고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말했습니다. 시유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 네트워크가 해커 공격으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BGF 네트워크는 지난 4일 신원 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CU 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회사는 공격을 인지한 직후 관련 IP를 차단하고 보안 조치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에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주중 공휴일 4시 2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리퀘스트 방송이기도 해요.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문자창 열려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 채팅창 기능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이어지는 10시 20분 뉴스 앤 뮤직에서 제가 또 신청곡과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865번님이 셀레나 고메즈의 Love You Like a Love Song 듣고 싶다고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까지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10시 20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21도 선이고요. 낮이 되면 초여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전 28도, 전주는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다소 끼어있지만 햇볕을 완전히 가리지 못해서요.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은 만큼 자외선 차단 잘하셔야겠고요. 대기가 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은 동쪽에 오후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전 통행량이 서서히 늘어남에 따라 영동대교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가 좀 처져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계속 신내 나들목 부근 외곽 방향으로 밀렸었는데 이제는 양방향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 양방향 정체고요. 동부간선으로 성수 쪽으로는 월계 1교 부근 1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어서 도봉터널부터 속도가 안 납니다. 내부 순환로는 성수 쪽으로 사근램프에서 성동분기점 쪽으로 내려서는 길이 차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하고요.

0: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2: 첫 소식입니다. 최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 48시간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표정우 기자.
4: 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입니다.
2: 네,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뒤쪽으로는 시위대가 보이진 않네요.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4: 네, 지금 제 개표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재선거와 선관위 해체 등을 요구하면서 개표소 출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어제 한때 경찰 비공식 추산 한때 3만여 명이 모였던 집회는 밤사이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집회 참가자는 보수 유튜버부터 시위에 처음 참여하는 시민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가자들의 개표소 진입 시도나 큰 물리적 충돌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장 주출입구에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있지만 경기장 주변으론 별다른 경찰 인력이 눈에 띄진 않고 있습니다.
3: 개표소 안에 선관위 직원들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4: 네, 개표소 안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밖으로 빠져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개표를 마친 송파구의 전체 380여 개 투표함은 아직 안에 남아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잠실 7동 제2투표소도 봉쇄 시위로 인해 투표함이 35시간 동안 이곳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기동대 등을 투입해 시위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을 반출했는데요. 이곳 개표소도 교착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후부터는 바로 옆에 체조 경기장에서 가수들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 경기장에서 YTN 표정입니다.
2: 네, 있을 수 없는 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법적 공방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따른 헌법 소원에 이어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관련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는 선관위에 대한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표차와 정원호 후보도 결과에 승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나머지 구의원 선거 등의 경우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6: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좀 뭐 큰 득표 차이가 아니고 아마 미세하게 했다 그러면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거 무효로 갈 수도 있거든요.
5: 이와 별개로 투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7: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해봄직 해요. 그런데 이제 액수는
8: 정태호 경희대 법무부
7: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5: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헌재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9: 지방권 침해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이라는 게 요청이 될 거거든요.
8: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5: 한편 선관위 간부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도 접수돼 선관위의 형사책임 여부 또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습니다.

0: 잘못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또 좌절과 불신이 초래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며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책임론을 띄우고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는 앉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연일 투표용지 사태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말 예정에 없던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 도입까지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3: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의
4: 장동혁
3: 답을
4: 국민의힘
3: 내놓아야
4: 대표입니다.
3: 합니다.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2: 선관위 사태 대응을 고리로 자신을 향한 사퇴론 등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를 잠시 멈추고 투표용지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5: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4: 오세훈
5: 모든
4: 서울시장입니다.
5: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체급 키우기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이미 모든 수단을 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이 정권을 흠집내는 등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6: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 구성원 팽개친 채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 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2: 국민의힘에선 재선거 요구를 넘어 부정선거 관련 언급까지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에선 투표용지 사태의 틈을 타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치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YTN 부장원. 떳떳하게
0: 정치한 그 모습.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상당히 큰데요. 양당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죠. 김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나선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이슈는 차기 당권 경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전당대회 준비위 설치를 비롯한 전대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가 아쉬운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연임 대세론의 동력도 약화한 분위기입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자 이번에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6선 송영길 전 대표는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라며 사실상 책임론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김인석 총리도 조만간 여의도로 복귀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새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차기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만큼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특히 친청과 친명 사이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도 적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앞서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기혁신이라며 당 지도부의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를 예고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간담회를 여는데 구체적인 국조 추진 방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0: 네, 조금 전에도 살펴봤는데요. 국민의힘은 투표지 부족 사태,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공세에 힘을 싣고 있네요.
7: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아침 논평에서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만이 답이라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 선언 그리고 진상규명위는 과오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간 신중론을 펴오던 재선거에 대한 입장도 공식화했습니다. 조금 전 SNS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면서 재선거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이

0: 잘못이라고 선관위가 자백한 만큼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잠시 뒤 장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재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전 긴급 최고위에서 당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개 제안도 했는데 민주당을 상대로 한 동참 압박도 거듭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0: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다만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 1년 전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 3대 특검법부터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범벌이 막혔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사법 3법과 내란재판부법, 중수청 공소청법 등 야권이 온몸으로 막아선 법안도 줄줄이 통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엔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 내 미묘한 온도 차이도 감지됐습니다. 선명한 개혁을 외치는 정청래 지도부와 집권당으로서 안정성도 고려하잔 반론이 맞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더 센 특검법이 이튿날 휴지 조각이 된 게 대표적인데 투톱은 공개 충돌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2: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3: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2: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4: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3: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정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한 1인 1표제 등 파열음은 사사건건 이어졌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발표 때 이른바 명청 갈등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5: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3: 이현주 민주당
5: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6: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기억하십시오.
1: 6월 선거를 앞두고 짧은 휴전도 있었지만 성적표가 나온 지금 전북지사와 평택을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시 정청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대4 결과와 서울 패배가 묶이면서 전국적 큰 승리다, 이겼지만 졌다, 당권을 중심에 둔 해석 전쟁에 막이 오른 겁니다.
7: 이번 지방선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3: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8: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민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 평택에 우리 당력이 집중됐으면 질 수가 없는 선거인데 져버렸고. 예.
3: 송영계
1: 여권
3: 민주당
1: 내에선 정 대표 연임에 맞서 이재명 정부 2인자 김민석 총리와 6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 등의 당권 도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다음 전당대회 주인공을 두고 이미 개파 간 내전은 시작됐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에 따라 청와대와 관계 설정, 정확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네,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고민은 부동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치솟고 전월세는 사라진 상황 속에 조만간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청년 고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9: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째 0.25% 올랐고 전셋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의 6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날에도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은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강도 높게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0: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리게 되면 실현적으로

0: 이민만
1: 매물이
0: 부동산 경제
1: 잠기면서
0: 연구
1: 부동산 시장이
0: 소장입니다.
1: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양도세를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 준다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될수 있는데 양도세 감면이 불로소득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해소, 잠재 성장률 반등과 연계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 할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서 모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0: 고유가와 고환율 속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서민들은 여름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했고,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는 3.3% 뛰었습니다. 고유가 2차 파급 효과는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3: 생활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0: 신현송 한국은행
3: 추측을 할수
0: 총재입니다.
3: 있는데, 그거를, 그런 경로를 비춰봤을 때, 이제 현재 그 경제 상황에, 지금 현재 그 물가 추이를 봤을 때, 계속 이제 어떤 물가 상방 압력이 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0: 지난 1분기 청년 실업자가 27만 2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청년 고용 한파와 자영업, 건설업 등 여전히 차가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흐린 하늘을 보이는 일요일 오전 시간, 낮이 되면 초여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서울은 27도, 대전 28도, 전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이번 한 주간 30도를 웃도는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내일은 동쪽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체 구간이 좀 보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복정 사거리에서 위례 수서 지나 탄천 1교까지 이제 좀 빼곡하게 차들이 많은 상태고요. 청담대교 남단 연결로 부근으로 동부간선도로 통해서 영동대교 쪽으로 진입하는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교통량 많아서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 한강대교 지나갈 때 부분적으로 속도 줄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계속 여의도권으로 밀리는데요.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차 간격 좁히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병목 구간 정체 나타납니다. 도봉터널에서 월계 1교, 반대쪽으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 줄

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약간씩 더 늘면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수원 부근 주춤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 간격 좁힙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설악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웨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시대별, 장르별, 다양한 음악과 함께 실시간 주요 뉴스 함께 듣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0시 때 문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6월 7일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 타임은 최신 가요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백예린의 폭포.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6월의 첫 주를 꽉 채워서 보내고 맞이한 휴일 아침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하늘에 낀 이 구름이 뜨거운 볕을 좀 막아주면서 천연 그늘막 역할을 해주는 날씨인데요. 어제와는 좀 다르게 눈부심 없이 느긋하게 거닐고 산책하기 좋은 휴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서는 비 소식이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예보 잘 챙기시고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분 좋은 아침 시작하셨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방송 함께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참여받는 문자창은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무료 채팅창은 YTN 라디오 앱에 열려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하시고 하단에 있는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태연의 위켄드, 여자아이들의 덤디덤디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이 이란 자산을 걸프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와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인 모흐센 레이자이가 전날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결한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란 자산 해제가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고 밝힌 직후에 공개된 것입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 걸프 동맹국들에게 입힌 피해 비용을 산정하도록 관련팀에 이미 지시한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6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을 돌파하고 1,561.5원까지 올랐다가 1,55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분기 평균 환율은 1,490.98원으로 1998년 1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년을 넘게 근무했어도 매년 공개 채용을 거쳐 1년짜리 계약을 새로 맺는 식으로 일을 했다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내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년 공개 채용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1년 계약으로 선발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채팅창에 우리 한 청취자분께서 오늘은 구름이 가득 시원하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설거지하고 있는데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생각납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는 영화 보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특히 배우 오정세님의 연기가요. 아셨어요. 요즘 사람이 한 둘 이상만 모이면 이 영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화 와일드 싱 관련해서 진짜 재밌게 봤다. 90년대 감성을 모르는 2000년대 생들 또한 엄청 공감하며 웃을 수 있는 영화다.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다면 봐라. 이런 추천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화 보고 오셨군요. 아, 덕분에 저도 그 오정세님의 한 익살스러운 표정이 생각나면서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조금 흐리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이야기들로 밝게 채워가고 있는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세 곡 준비했어요. 함께 들어볼게요. IOI의 갑자기, 지코 릴라스의 듀엣, 아일릿의 No Cute Anymore.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릴게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담화를 통해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된 거짓 정보이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의 유무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K화장품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소비재 품목 중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화장품 수출은 1년 전보다 24%가 증가한 11억 8천만 달러로 5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화장품은 5대 유망 소비재 중에 농수산식품을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은 감소세지만 유럽과 미주에서 한국 화장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 결과 장기 요구 요청 사건이 한 달 만에 41.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부는 지난 3월과 4월 전국 경찰관서 201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 5천여 건과 종결사건 8만 3천여 건에 대한 지도와 자문, 적정성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개별 사건 심층 지도 335건과 제조사 지시 101건, 수사 감찰 통보 139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1069님, 논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빨리 끝내고 동문회 가야 합니다 하셨어요.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오전 일과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님이시군요. 앞서 제가 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진짜 하늘이 천연 그늘막입니다. 천연 그늘막. 구름이 좀 끼다 보니까 바깥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날씨가 좀 도움이 되는 하루인 것 같아요. 비 소식이 좀 있긴 하니까 챙겨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날이 좀 춥다 덥다 또는 뭔가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감기 같은 것도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주변에 막 열감기를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한 주를 잘 살아내야 하는 휴일이잖아요. 월요일 내일 하루를 앞두고 또 한 주를 앞두고 오늘 또 챙길 것들 잘 챙겨가면서 알찬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은 끝곡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슈타인의 프라미스,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흐린 하늘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점차 중부지방과 영남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충청남부, 호남 동부로 비가 확대되면서 밤이면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초여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서울은 27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은 동쪽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는 1시간 전과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큰 정체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구간으로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반대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상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계속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으로 차량이 많은데요.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은 1시간 전에 비해서는 좀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쪽으로 월릉분기점 부근 1차로 막고 공사하다 보니까 뒤로 창동교부터 속도 내기 좀 버겁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지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서울 잠실동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나섰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소연 기자, 경찰이 내일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고요?
3: 네, 경찰은 내일 오전 9시 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고 배당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노 위원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도 제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1: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나섰는데요. 선관위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도 나섰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개보위는 선관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투표소를 둘러싼 인파로 사실상 봉쇄됐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된 그제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간 일부 유튜버들이 현장에 남아있던 서류를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로 내보내거나 SNS에 올린 겁니다. 이 서류에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보이는 해당 서류를 선관위가 회수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시민이 두고 간 것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해당 서류를 촬영한 시민이 아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선관위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개보이는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개보이는 선관위 사무처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라는 부분이겠죠.
2: 헌법상 독립기구여서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5: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6: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4: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 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7: 관리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6: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4: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 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7: 확실히 이제 비상임위원장으로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4: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 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투표지 부

0: 부족 사태를 두고 엄중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혼란을 틈타서 다시 준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 정부와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는 만큼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다수의 합리적인 요구에 일부 극단 세력이 이미 허위로 증명된 망상을 규모히 뒤섞고 있다면서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서 선거 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닌 100% 공정하게가 돼야 하는데 선관위가 성역이 되면서 선거 관리에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24조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0: 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일대에서 열리는 K-POP 페스티벌은 긴급히 관객 입장 동선을 바꿔야 했습니다.
1: 충돌이나 인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온 관객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페스티벌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 주위로 재선거라는 외침이 반복해서 울려 퍼집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K-POP 페스티벌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내 공연장 바로 맞은편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봉쇄한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금요일 낮 개표소로 몰려온 시위대가 이틀째 봉쇄를 이어가면서 페스티벌 주최 측은 주말 아침 긴급히 관객 입장 동선을 변경해 알려야 했습니다. 애초 입장 팔찌 배부처이자 휴게 공간으로 쓰려던 핸드볼 경기장 사용 자체가 막히면서 공연장마다 입구에서 팔찌를 채워주거나 예매표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파가 뒤엉키면 사고라도 날까 공연 주최 측은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불안을 호소하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3: 무섭고 공연 보러 왔는데 좀 걱정도 많이 돼요. 취소될까 봐 걱정 많이 했고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더안 좋은 것 같아서.
2: 이런 불안은 앞서 봉쇄 첫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보인 격앙된 모습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을 상대로도 마치 검문하듯이 붙들고 소속과 신원을 캐물은 건데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 휴게 공간에서 시위 집단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방한 사흘째를 맞은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은 게임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에 시구자로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젠슨황 CEO의 주요 일정 살펴보죠.
4: 네, 젠슨황 CEO는 우선 오늘 국내 게임업계를 차례로 만납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처리 장치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기 전에는 주로 게임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황 CEO는 지난 5일 방한 첫 방문 장소로 PC방을 선택하면서 게임 강국 한국과 엔비디아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국내 주요 게임사인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서울 강남에 있는 PC방에서 차례로 회동을 갖고 인공지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게임업계가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은 물리적 인공지능, 이른바 피지컬 AI 개발 과정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해 두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오늘 늦은 오후에 국내 프로야구 경기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일정도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젠슨황 CEO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의 프로야구 홈 경기에 시구자로도 나섭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창립 연도인 1993년을 뜻하는 93번 등번호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를 예정입니다. 또 부산 베어스의 구단주인 박종원 회장이 시타자로 나서는데요. 이처럼 황 CEO의 시구 배경에는 두산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중점 산업인 로봇 분야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가

0: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시구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 두 회사의 미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1: 이른바 3전 닉스 중심의 극단적인 쏠림 속에 코스피 지수는 올라도 하락 종목은 훨씬 더 많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두 주 동안 상승한 종목은 평균 210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은 596개, 나머지는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이전 두 주와 비교하면 상승 종목은 87개 줄었고 하락 종목은 111개 늘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종가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 1일과 2일에도 오른 종목은 155개와 252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기대감에 사업장 주변과 통근버스 노선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주택자금 대출 제도까지 지원돼 젊은 직원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화성 동탄역 인근에 있는 대장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달 20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전용 102제곱미터 역시 지난달 22억 4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 많이 빠졌어요.
2: 올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4.5% 가까이로 서울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동탄역 일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을 오가는 통근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지역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늘어난 유동성 기대감에 일대 아파트값이 자극받은 모습입니다. 아직 수억대 성과금이 지급된 건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사내 대출 제도를 통해 계약한 뒤 추후 성과급으로 잔금을 메우려는 수요가 감지됩니다. 동탄에서도 역 인근 입지의 대단지 위주로만 집값 매수세가 무섭게 붙는 형국입니다.
4: 90년생 이후 그런 분들이 대기업 다니는 분들의 문의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고 거래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동탄역 주변 외의 지역은 21년도 금액보다는 아직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았어요. 교통 편리하고 회사버스 편한 동탄역 주변을 실질적으로 많이 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 마찬가지로 주요 반도체 사업장 통근버스가 오가는 경기 용인시 수지 아파트값은 올해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 남부 주요지 집값은 강남보다 가격 부담이 적은 데다가 주거 선호도가 높아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가 두드러져 왔는데 여기에 반도체 성과급 효과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5: 뭐 강남 인접 지역이라든지 경기 남부 지역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어서 하반기 주택시장 불안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동탄구가 향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지만 거대한 반도체 머니무브 여파에 일대 집값 강세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서 올해에만 이미 2,600명 정도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는 지난해 말 18,000명 수준이었던 홈플러스 직원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는 15,300여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전국 104개 대형마트 매장 가운데 37개 점포 영업을 중단한 뒤 폐점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3,000명이 추가로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채권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전제로 폐점하는 점포 직원들에게 월급 3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 퇴직금 혹은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6: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0: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 공존으로 요약됩니다.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구상이었지만 북한의 적대적 두고가 노선에 가로막히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에

0: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1: 이념 대신 실용적 접근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출범 직후부터 구체화됐습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전단 살포 금지, 대북 방송 중단 등 유화적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적대와 대결해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부터 시동이 걸렸습니다.
2: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1: 북핵 문제는 동결, 감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는 북미 대화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0: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1: 그러나 1년 동안 이어진 평화 공세에도 북한이 호응하고 나선 건 우물풍선 살포 중단이 거의 유일한 조치입니다. 올해 들어선 헌법까지 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했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하며 분단의 벽을 국경으로 못 박았습니다. 최근엔 남북 국경 요새화를 내걸고 최전방 화력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하며 대남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입니다.
1: 지난 1년 남북 공동성장을 목표로 한 평화 공존 정책이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은 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선언적 성격을 넘어 아예 제도화된 북한의 두 국가 대남 노선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이 되면 초여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전은 28도, 전주는 30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서쪽 지역의 오존 농도가 짙은 만큼 장시간 야외활동 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30도를 웃도는 큰 더위는 없겠고요. 다만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내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위로 서울 방향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고요. 지금 바란나들목에서 팔탄분기점까지 많이 밀리는 이유는 사고 여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으로는 군산휴게소 나와서 동서천 분기점 합류하는 2km 안에서 정상속도 안 나고 있고요. 후로는 괜찮다가 다시 한번 서울로 진입하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 밀리고요. 판교 부근 5차로에서 는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에서 서울 오는 길 양양 분기점 지나갈 때 또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는 통과할 때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티엔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한 주의 피로를 내려놓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어떤 풍경 속에 머물고 계신가요? 이 시간도 휴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은 윈스턴 서프셔츠의 음악으로 출발해 볼게요. Spend My Night.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FM 94.5MHz YTN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주말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앤뮤직. 뉴스앤뮤직은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주중 공휴일 4시 20분 시작하는 생방송 음악 감상 프로그램입니다. 시대별, 장르별 아주 다양한 음악들과 또 중간중간에 주요 뉴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살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아침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채팅창은 YTN 라디오 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하시고요. 설치하고 들어오셔서 하단에 있는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로 남기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유료 문자창 샵 0945번 통해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운 만남을 앞둔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레네요. 이 설렘 라디오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 문자합니다. 6209번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렘을 또 가득 느껴볼 수 있는 음악과 함께 해볼게요. 노래 두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앤더슨 팩의 Make It Better 먼저 띄워드리고요. 베이비페이스의 We've Got Love까지 두 곡 만나본 후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We've Got Love, Babyface의 노래. 이보다 앞서 들으신 곡은 앤더슨 팩의 Make It Better였습니다. 노래 두 곡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서 선거 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하는데 선관위가 성역이 되면서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24조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개정안을 해결책으로서 발의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1년 전과 비교해 45%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위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전체 사건은 14,5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7% 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존 사건 외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와 분리신청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위 접수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어 지난 2023년 처음으로 2만 건을 넘긴 뒤에 지난해에는 26,806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에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의료원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사이 전신 마취 또는 의식하 진정으로 수술을 경험한 만 15세 이상 환자 1,000명 가운데 50.5%는 수술실의 CCTV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수술실 CCTV를 촬영한 경우는 18.5%에 그쳤습니다. 환자의 74.6%는 CCTV 촬영이 의료사고나 과실을 대비하기 위해서로 인식을 했고 실제 촬영한 사람의 84.9%는 이로 인해 안심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월 7일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지금 시각 11시 36분입니다. 이어지는 노래 세 곡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잭 그레이의 애덜라인, 레이니의 DNA, 에릭 베넷의 트리핑.

11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서 올해에만 이미 2,600명 정도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 노조는 지난해 말 18,000명 수준이었던 홈플러스 직원들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5,300여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전국 104개 대형마트 매장 가운데 37개의 점포 영업을 중단한 뒤에 폐점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3,000명이 추가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채권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전제로 폐점하는 점포 직원들에게 월급 3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금 혹은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합성수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공장 건축물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천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합니다. 끝곡으론 두 곡 준비했어요. 마이클 캐리언 I Like It, 스페안 스티븐스의 Should Have Known Better 띄워드리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강현구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1: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3: 모든 일이 무위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1: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일인 오늘 맑은 하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흐린 하늘로 시작했는데요. 비 내리는 구간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는 않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다소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은 27도, 대전은 28도 선이 되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분기점이나 서양양 일대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로 올라오는 길 양양분기점 부근으로 주춤거리기 시작하고요. 인제에서 내리천휴게소까지 밀리고 내촌 부근에서는 승용차 단독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강촌 부근에는 고장차도 서 있고요. 설악을 지나갈 때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합류할 때 화도를 통과할 때 각각 정체가 나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돌발 구간이 좀 있습니다. 먼저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속도 줄이고 있고요. 당진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대교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까지 차간격 좁히는데요. 발안 부근 사고가 있어서 조금 더 정체가 가중됩니다. 팔탄 분기점 부근 3차로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0: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한성숙 장관 기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강훈식 실장을 대체할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여권에선 들리고 있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개표소 주변은 사흘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표정우 기자.
2: 네, 송파구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1: 네,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개표소 주변에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밤사이 주춤했던 집회 규모는 날이 밝으면서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데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오전 11시 기준 약 3천여 명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재선거나 선관위 해체 등을 요구하면서 개표소를 막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는 보수 유튜버부터 처음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개표소를 진입을 시도하거나 경찰과의 큰 물리적 충돌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장 주 출입구에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주변으로는 별다른 경찰 인력이 눈에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
0: 네, 개표소 안에 선관위 직원들은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2: 네, 개표소 안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밖으로 빠져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개표를 마친 송파구 전체 380여 개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아직 개표소 안에 남아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투표지, 투표함, 개표록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 개표가 끝난 뒤라도 누군가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개표소 앞 집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후부터는 개표소 바로 옆에 있는 체조경기장에서 가수들의 공연과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1: 네, 이번 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0: 잇따른 헌법소원에 이어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는 선관위에 대한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표차와 정원호 후보도 결과에 승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나머지 구의원 선거 등의 경우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4: 구의원, 시의원 이런
5: 이현건 변호사입니다.
4: 그것도 이제 좀 뭐 큰 득표 차이가 아니고 아마 미세하게 했다 그러면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거 무효로 갈 수도 있거든요.
3: 이와 별개로 투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6: 국가배상 청구 소송
5: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전원 교수입니다.
6: 액수는 크지 않겠죠. 아마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3: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헌재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7: 지방권 침해 직접성 현재성
5: 고려대학교 법전원 교수입니다.
3: 한편 선관위 간부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도 접수돼 선관위의 형사책임 여부 또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투표지 부족 사태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도 엇갈린 셈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가 불가피하다고까지 말했는데 민주당은 정치쇼, 본질 흐리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여야가 조금 전 투표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냈죠?
8: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진 분위기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아침에 올린 SNS

0: 대해서 그간 신중론을 펴오던 재선거에 대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투표를 계속한 것 자체로 자유선거의 원칙이 무너졌고 독일에서도 이런 이유로 전면 재선거 판결이 나왔다고 힘을 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답변을 서둘러 내라며 시기와 형식 제한 없는 회담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국민들 절반이 불신하고 있다면서 사전투표 폐지 필요성까지 요구했는데요. 사전투표 폐지는 부정선거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인데 이들의 주장을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에 싹을 자르면 되는 일이라며 사전투표 없이 본투표를 3일로 늘리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주장들을 향해 정치쇼다, 본질 흐리기라고 일축했는데요.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이 대통령도 책임규명을 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별도로 선관위 개혁기구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그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고요. 특히 장 대표가 주장한 재선거 입장엔 당내 정치적 입지 탓에 과격한 말을 쓰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위해서라도 후반기 원구성을 끝내는 게 먼저라며 하루빨리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도 예정된 만큼 선관위 개혁기구를 포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0: 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이슈는 차기 당권 경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전당대회 준비위 설치를 비롯한 전대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현재 8월 17일과 30일 그리고 9월 6일까지 세 가지 안을 두고 조만간 최고위에서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임에 도전하는 대표 사퇴 시한은 규정에 없는 만큼 최고위 결정 사항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백서 발견에 대해서도 다음 주 최고위를 통해 평가위 구성 원칙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일을 둘러싼 출마자들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가 앞당겨진 건데 출마자인 김도읍, 성일종 의원이 선거 날짜가 다소 빠르다며 선거일 연기를 주장한 건데요. 특히 원내 지도부에서 함께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점식 의원과 송원석 전 원내대표 간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자 송 전 원내대표가 출마자 3인을 불러 오후에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앞서 입장문으로 새 원내 지도부의 모습은 변화와 자성이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 일정을 확정하자고도 촉구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원내대표 선거일이 기존 9일에서 조금 더 미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방한 사흘째를 맞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은 강남 일대 PC방에서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2: 또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의 시구자로도 참석하는 등 다양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젠슨 황 CEO의 주요 일정 정리해 주시죠.
3: 네, 젠슨 황 CEO는 오늘 낮부터 국내 주요 게임사를 차례로 만납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처리 장치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기 전에는 주로 게임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황 CEO는 지난 5일 방한 첫 방문 장소로 PC방을 선택하면서 게임 강국 한국과 엔비디아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국내 주요 게임사인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서울 강남에 있는 PC방에서 차례로 회동을 갖고 인공지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게임업계가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은 물리적 인공지능, 이른바 피지컬 AI 개발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해 두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늦은 오후에는 국내 프로야구 경기에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젠슨 황 CEO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의 프로야구 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섭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창립 연도인 1993년을 뜻하는 93번 등번호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를 예정입니다. 또 두산 베어스의 구단주인 박정원 회장이 시타자로 나섰는데요. 이처럼 황 CEO의 시구 배경에는 두산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중점 산업인 로봇 분야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가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구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 두 회사의 미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1: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6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을 돌파하고 1,561.5원까지 올랐다가 1,55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분기 평균 환율은 1,490.98원으로 1998년 1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8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점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 이른바 삼전익스 중심의 쏠림 속에 최근 코스피 지수가 올라도 하락 종목은 더 많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상승한 종목은 평균 210개였고 하락한 종목은 556개, 나머지는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이전 2주와 비교하면 상승 종목은 87개 줄었고 하락 종목은 111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소수의 주도주만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세를 이끄는 자금 쏠림이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0: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다만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1년 전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 3대 특검법부터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범벌이 막혔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사법 3법과 내란재판부법, 중수청 공소청법 등 야권이 온몸으로 막아선 법안도 줄줄이 통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엔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 내 미묘한 온도 차이도 감지됐습니다. 선명한 개혁을 외치는 정청래 지도부와 집권당으로서 안정성도 고려하잔 반론이 맞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더 센 특검법이 이튿날 휴지 조각이 된 게 대표적인데 투톱은 공개 충돌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3: 어제 협상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5: 어려운 말인데
4: 김병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1: 정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한 1인 1표제 등 파열음은 사사건건 이어졌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발표 때 이른바 명청 갈등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4: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6: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7: 면전에서
4: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7: 이재명
4: 최고위원입니다.
7: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1: 6월 선거를 앞두고 짧은 휴전도 있었지만 성적표가 나온 지금 전북지사와 평택을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시 정청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대4 결과와 서울 패배가 묶이면서 전국적 큰 승리다, 이겼지만 졌다, 당권을 중심에 둔 해석 전쟁에 막이 오른 겁니다.
8: 이번 지방선거
4: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8: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9: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 평택에 우리 당력이 집중됐으면 질 수가 없는 선거인데 져버렸고.
1: 여권 내에선 정 대표 연임에 맞서 이재명 정부 2인자 김민석 총리와 6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 등의 당권 도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다음 전당대회 주인공을 두고 이미 개파 간 내전은 시작됐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에 따라 청와대와 관계 설정, 정확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4: 피가

0: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동쪽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후에는 충청 남부 내륙과 호남 동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적게는 5mm, 많게는 20mm 정도가 예상되고 중부지방과 영남은 내일 새벽에도 비가 올 전망입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발안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팔탄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발생했고 여파로 발안나들목부터 5km 정도 막힙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방향 속초영업소 광장부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주말 작업 중인 곳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공사 중입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고 동작대교부터 속도 느리게 지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도 작업 구간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 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어제는 날이 맑았는데 오늘은 날이 살짝 흐립니다. 찬바람도 제법 불어서 약간 썰렁한 느낌도 있는데요. 괜히 쓸쓸한 기분이 드는 날씨지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신나는 트로트 함께 즐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건네주는 건 어떨까요? 먼저 저부터 신나게 그리고 뜨겁게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입니다. 진해성의 불나방.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트로 첫 곡으로 진해성의 불나방 듣고 오셨습니다. 일요일 정오 뉴스엔트로 단골 손님 입장 완료라고 라이브 채팅창에 S01010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파란수국님께서도 채팅창에 막내 막둥이 강현구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구름이 끼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너무 좋아요. 퇴근하면서 뉴스엔트로 함께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문자 422번 쓰시는 분께서 햇빛이 가려진 초여름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창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YTN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오 그리고 한시 뉴스앤트롯은요 트로트 듣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부탁드리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두 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박서진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김우영의 내 인생의 박수.

내 나이가 어때서 박서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김효영의 내 인생의 박수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5분 12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를 오늘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후보군에 놓고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YTN에 차기 총리 지명서를 부인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미국이 이란 자산을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와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인 모센 레자이가 전날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결한 240억 달러, 우리 돈 37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란 자산 해제가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고 밝힌 직후에 공개됐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이 걸프 동맹국들에 입힌 피해 비용을 산정하도록 관련 팀에 이미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채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연달아 이어드리죠. 장민호의 인생 일기, 그리고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

장민호의 인생 일기,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6분 17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롯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기후등행카드 30일권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만원, 최대 9만원을 돌려주는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접수합니다.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카드를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 시민입니다. 신청은 8월 말까지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중 우편 등 별도 접수도 운영합니다. 이른바 삼전닉스 중심의 쏠림 속에 최근 코스피 지수가 올라도 하락 종목은 더 많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상승한 종목은 평균 210개였고 하락한 종목은 596개, 나머지는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이전 2주와 비교하면 상승 종목은 87개 줄었고 하락 종목은 111개 늘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기업소를 찾아 탄도수상미사일의 생산 능력을 앞으로 5년 내에 기존 2.5배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총국의 보고를 받고 군수기업소가 상반기 중요 무기 생산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고 하반기 생산 준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생산 능력 확대 안건을 곧 열릴 당 중앙위원회 제9기 2차 전원회의 안건으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12시,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롯입니다. 앞서 장민호의 인생일기, 그리고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는데요. 제목에 인생이 들어가는 두 곡이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아름답지가 않나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그 둘의 조합과 비율이 굉장히 오묘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들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8920번님께서 귀여운 막내 도련님, 아마 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귀여운 막내 도련님 점심은 드셨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점심 먹었습니다. 어제였죠. 현충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겸 점심으로 저희 어머님께서 직접 챙겨주신 미역국으로 든든하게 식사했습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는지요? 아직 안 하셨다면 식사하면서도 저희 뉴스앤트롯과 함께해 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커피 뭐 11번님께서도 식사하셨냐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아우, 챙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12시 뉴스앤트롯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1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뉴스앤트롯, 1시의 뉴스앤트롯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호의 뉴스앤트롯 끝곡입니다. 송가인과 신승태가 함께 부른 진정인가요? 그리고 미스김의 눈물비,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릴게요. 강연구였습니다. 1시 20분에 만나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포항과 부산, 제주 등 남부지방 일부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 많은 상태고요. 오늘은 자외선 지수도 낮은데 다만 충청 이남과 호남은 예외입니다. 여전히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이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동량 문안에서 현재 보이시는 예상 시간대로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요.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팔탄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바란나들목부터 4km 정도 밀립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북공주나들목 반촌교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 작업은 조금 줄었지만 아직 동부권에 두 건, 용산에서 한 건 남아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창동교부터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에서 묵동 구간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월릉분기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와이드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선관위의 투표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선관위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2: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네요.
3: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담당 계장을 포함한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 사건도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은 국내에서 동일 판례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나섰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개보위는 선관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투표소를 둘러싼 인파로 사실상 봉쇄됐던 서울 잠실칠동 제2투표소에서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된 그제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간 일부 시민들이 현장에 남아있던 선거인 명부 대조전표를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로 내보내거나 SNS에 올린 겁니다. 이 서류에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보위는 해당 서류를 선관위가 회수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시민이 두고 간 것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해당 서류를 촬영한 시민이 아닌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선관위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개보위는 선관위 사무처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1: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 문제는 어떻게인데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4: 미흡한 준비로
5: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3: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 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5: 노태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6: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3: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5: 확실히 노태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6: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3: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 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즉각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재선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국정조사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뭉개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만나 시민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좋고 어떤 형식도 좋다면서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면서 본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며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할 게 아니라 싹을 자르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 공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관위 개혁기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문제를 회피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할 거라면 이를 결정할 후반기 원구성부터 협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0: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를 오늘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후보군에 놓고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정성호 장관은 최근 YTN에 차기 총리 지명서를 부인했고 강훈식 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한성숙 장관 기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대체할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여권에선 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법과 후속 입법이 통과되는 등 검찰은 유례없는 변혁을 겪었습니다.
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보안수사권 논의는 정부 2년 차를 달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수사기시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부패 경제범죄는 신설되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완료된 일입니다.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는 일각 시선에도 여당은 조작기소 청문회를 강행하며 검찰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3: 허위 지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을
4: 지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5: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4: 검찰총장입니다.
5: 공소 취소를 차라리 하시고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2: 몰아치는 폭풍에 검찰 수뇌부는 정면 대응 대신 우회를 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캐비닛에 묵혀뒀던 정치적 고발 사건 등을 과감히 정리하며 정치검찰 이미지를 씻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신 보안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 문제를 바로잡은 성과를 부각하고 가격 담합 등 민생 이슈에 힘을 쏟았습니다.
4: 나희성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입니다.
6: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2: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공소청 검사 보안수사권 논의는 난제로 꼽힙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7: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2: 여권 강경파는 여전히 수사 두 글자에 강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검찰개혁 논의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8: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는 의견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포스트 검찰 시대 세부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가올 이재명 정부 2년차에도 강론을 두고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 공존으로 요약됩니다.
1: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구상이었지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가로막히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9: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10: 이념 대신 실용적 접근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출범 직후부터 구체화됐습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전단 살포 금지, 대북 방송 중단 등 유화적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적대와 대결해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부터 시동이 걸렸습니다.
11: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10: 북핵 문제는 동결, 감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는 북미대화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12: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10: 그러나 1년 동안 이어진 평화 공세에도 북한이 호응하고 나선 건 우물풍선 살포 중단이 거의 유일한 조치입니다. 올해 들어선 헌법까지 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했고 적대적 두국가 노선을 반영하며 분단의 벽을 국경으로 못 박았습니다. 최근엔 남북 국경 요새화를 내걸고 최전방 화력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하며 대남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13: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입니다.
10: 지난 1년 남북 공동성장을 목표로 한 평화공존정책이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은 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선언적 성격을 넘어 아예 제도화된 북한의 두국가 대남 노선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1년 전보다 45% 정도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위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전체 사건은 14,5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7% 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존 사건 외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교섭 창구 단일화와 분리 신청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0: 네, 지난 2023년 9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의료원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사이 전신마취 또는 의식하 진정으로 수술을 경험한 만 15세 이상 환자 1,000명 가운데 50.5%는 수술실 CCTV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수술실 CCTV를 촬영한 경우는 18.5%에 그쳤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1: 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철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앞으로 들어서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출범 101일 만에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이번 첫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단만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 혐의를 억지로 조사한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4: 유정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14: 지난 3대 특검에서처럼 조사자를 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박창환 총경 사례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관이 아닌 검사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항의한 거로 전해집니다. 이에 오후에는 경찰 수사관이 조사하되 권영빈 특검보가 입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의 첫 조사는 점심 식사, 조서 열람 시간 등까지 포함해 6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때리고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채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문제가 됐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0: 어젯밤 10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합성수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공장 건축물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7: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9: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영남 해안뿐 아니라 경북 내륙 지역에도 빗방울 떨어지고 있고요. 제주에서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20mm의 비가 오고 있는데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밤에 시작돼서 내일 새벽에 잦아들겠습니다. 곳곳에서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미사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원권에서 가장 밀리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만종분기점에서 문막휴게소 구간 1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봉평터널 부근에서 둔내터널까지는 8km 정도 막힙니다. 용산과 마포, 강남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아침부터 계속 작업 중인데 나머지 차로에서 밀리고 있고 천천히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대교부터 정체고요. 일산 방향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작업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12시에 이어 1시도 트로트 듣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부탁드리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이에요. 전승희의 한방이 블루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에 뉴스 앤 트롯 첫 곡으로 전승의 한방의 브루스 이렇게 한 곡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군요. 날씨는 원래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특히 여름철 날씨가 그 정도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볕이 뜨거울 때도 쓸 수 있고 비가 쏟아질 때도 쓸 수 있는 양우산 하나 챙겨서 다니시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을 포함해서 세 곡 띄워드릴게요. 김중현의 오늘따라 더 예쁘네, 그리고 윤수연의 영마차 살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소리의 꽃다워, 이렇게 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S010109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중현의 오늘따라 더 예쁘네, 윤수연의 영마차 살롱, 강소리의 꽃다워, 이렇게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4분 37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8월 17일과 8월 30일, 9월 6일 중에 전당대회 날짜를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언제까지 사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최고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9일 차기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를 열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혁 대표 명의로 원내대표 선출 선거일 공고와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지난 5일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10일 남기고 사퇴한 뒤 일정을 확정한 건데, 이를 두고 당내 소장파 모임이 반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SNS 대화방에서도 충분한 선거운동을 위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치킨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깐부치킨을 찾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마치고 저녁 7시쯤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만난 장소입니다. 업계에서는 황 CEO와 최 회장이 AI 반도체와 HBM 등 양사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마저 띄워드릴게요. 차지연의 갈무리 그리고 전유진의 멍해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립니다.

차지연의 갈무리 그리고 전유진의 멍에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시 44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앤 트롯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서 올해에만 이미 2,600명 정도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는 지난해 말 18,000명 수준이었던 홈플러스 직원이 지난 4월 말 기준 15,300여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전국 104개 대형 매장 가운데 37개 점포 영업을 중단한 뒤 폐점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4,000명이 3,000명이 추가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채권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전제로 폐점하는 점포 직원들에게 월급 3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금 혹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대형 외벽 광고의 타사 상품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광고물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 크기는 해당 벽면 면적의 절반 이내, 최대 2,000제곱미터로 제한되지만 도시 상징성이나 건축 규모가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에서 뛰는 이정우가 1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정우는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7회 우전 안타를 뽑아낸 뒤 도루까지 성공했습니다. 9회에는 좌전 안타를 기록해 시즌 20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타율을 3할 2푼 4리

로 늘려 팀 내 1위는 물론 MLB 전체 3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최장 연속 경기 안타 기록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2시에 이어서 1시까지 뉴스앤트롯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 트로트는 단순히 어른들의 노래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아, 이 트로트는 굉장히 성숙한 장르의 노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랑이라고 해도요, 트로트로 듣는 사랑 이야기는 괜히 더 짙고 깊고 뭐 때로는 절절한 그런 깊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서서히 트로트가 좋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1시 뉴스앤트롯 마칠 시간이에요. 저는 2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2시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앤트롯을 마치는 끝곡 보내드릴게요. 3139번님께서 오후에 기분전환 시켜주세요 라면서 신청해 주신 최윤아의 별난 사람,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오재복의 오늘은 좋은 날, 이규석의 내 삶은 아직 진행 중, 이렇게 3곡 보내드릴게요. 강연구였습니다. 2시 20분에 만나요.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오늘은 비교적 외출하기 수월합니다. 영남과 제주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산 챙겨주시고요. 충청 남부와 호남 지역은 그래도 햇빛이 강해서 자외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2.7도, 대구 21.2도, 광주 27.9도 나타납니다. 용산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한남대교의 강남 방향 4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분 전에 발생했고요. 처리 시간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쪽은 성산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3차로를 막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는 녹지 작업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1km 정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 갓길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5: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6: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합니다. 민주당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발표가 되는지 주목되는데 현장 가보겠습니다.
7: 장관을 지명하셨습니다.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0: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문을 연 총리로서 후임 총리에게도 경험과 해안을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간담회가 기자간담회에 있어서 별로 큰 질문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1: 네, 강호식 비서실장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임자로 한성숙 장관이 지명됐다는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강훈식 실장, 정성호 장관, 한성숙 장관 이렇게 세 명을 놓고 고심을 이어간 거로 전해졌는데요. 다시 한번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2: 결정적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0: 한성숙 후보자는 AI 혁신과 또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 대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부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바탕에 민간에서 쌓은 혁신 마인드와 개혁 의지, 그리고 모두가 성장해야 된다는 상생의 철학이 있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3: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실장님도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셨고 또 최근까지는 또 유력하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본인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또 고사하셨던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0: 오늘은 제 이야기는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네.
4: 강훈식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5: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앞서서 이제 그 부동산 정책 할 때 다주택자들은 이제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성숙 장관은 그 다주택
1: 상태 혹시 해소... 네,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또 질답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임자로 한성숙 장관이 지명됐다는 소식입니다. 강훈식 실장 또 정성호 장관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는데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입지 전지적 리더라는 평가를 받는 한성숙 후보가 최종 지명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지명은 2006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약 20년 만에 여성 총리 지명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잡을수록 안 잡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추가될 거로 전망됩니다. 고물가와 청년 고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째 0.25% 올랐고 전셋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의 6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날에도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은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강도 높게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7: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리게 되면 실현적으로 뇌물이 잠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양도세를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준다면 뇌물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양도세 감면이 불로소득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해소, 잠재 성장률 반등과 연계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8: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서 모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6: 고유가와 고환율 속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서민들은 여름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했고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는 3.3%

0: 뛰었습니다. 고유가 2차 파급 효과는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1: 상월 물가 지수가
2: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1: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런 경로를 비춰봤을 때 이제 현재 그 경제 상황에 지금 현재 그 물가 추이를 봤을 때 계속 이제 어떤 물가 상방 압력이 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0: 지난 1분기 청년 실업자가 27만 2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 4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청년 고용 한파와 자영업, 건설업 등 여전히 차가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2차 종합특검이 어제 출범 뒤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이번 주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어제 소환 조사 어떻게 이뤄졌는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4: 네, 특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6시간 반 동안 조사했습니다. 우방국의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비상계엄 관련 설명자료를 전달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조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사 도중 윤 전 대통령이 파견 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신문해야 한다고 문제 삼으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후 조사는 경찰 수사관이 하되 권영빈 특검보가 입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군영법상 반란 누드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3: 네, 윤 전 대통령 이번 주 주요 사건 선고와 결심도 앞두고 있죠?
4: 네,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데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결론도 함께 나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내일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인터뷰 사건 변론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발언과 특검의 구형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과 모레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국제 질서 변화 속에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연일 핵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네, 우선 시진핑 주석이 집권 뒤 두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는 건데 먼저 시 주석 입장에서 이번 방북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까요?
5: 네,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건 2019년 6월 이후 꼭 7년 만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지 7개월 만에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고요. 또 7번째 두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네. 공교롭게 7이라는 숫자가 여러 개 겹치긴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표면적인 이유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양국 정상이 더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시 주석 입장에서 보면 이란 전쟁과 또 미중 전략 경쟁 같은 복잡 다단한 국제 질서 속에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편 미국 주도 질서에 좀 대항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달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았고 또 이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가졌거든요. 이와 함께 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새 정상회담이 이렇게 이따라 열리는 것은 어떤 북중러의 어떤 삼각 구도를 선명히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속에 중국이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조금 더

0: 가까이 두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하겠고요.
1: 네.
0: 또 하나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9월 워싱턴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대북 지렛대를 더 확보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 문제에서 어떤 중재적 역할을 좀 자임한다 이런 포석이라고 하겠습니다.
1: 중국의 입장이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시 주석을 자신의 안방으로 초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이 북한에 있어서 중국은 전통적인 혈맹이고요. 항상 어떤 외교적인 든든한 뒷배였습니다. 그렇다고
1: 네.
0: 북중 관계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거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인 2013년 친정파로 분류되던 이런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북중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이후 북한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4차, 5차, 6차 핵실험을 이어가면서 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또 관계가 냉각되기에 이르렀거든요.
1: 네.
0: 그런데 1차 북미정상회담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약 5차례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 다시 좋은 날이 오기가 시작하는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지금 발목을 잡았습니다. 북중 국경이 봉쇄된 한편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의 군사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다시금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제 중국 전승절 계기에 김 위원장이 방북하면서 북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됐는데 이후 네. 7개월 만에 이렇게 시 주석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서 북한은 중국을 자신들의 최대 교육국이자 후원국으로서 더욱 영향력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는 포석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양측 모두에게 이렇게 중요한 회담인 만큼 의전도 관심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영접하는 모습도 연출될까요?
0: 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뭐 양국 모두에게 혈맹을 재확인하는 그리고 네.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도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7년 전처럼 이번에도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직접 나가서 시 주석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빈 방문인 만큼 예포 발사와 인민군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 행사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1: 네.
0: 장소로는 김일성 광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시 주석을 영접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정황도 다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서 환영 만찬과 또 북중 친선을 주제로 한 아마 특별 기념 공연이 공연도 관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난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펑리 위안 여사가 과연 동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또 하나 더 주목되는 것은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이번 공식 성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시 주석을 과연 직접 대면할지 하는 부분입니다.
1: 네.
0: 김주애는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에 동행을 했지만 너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조금 우려해서 공식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김주애가 시 주석을 접견한다면 북한의 4대 세습 또 차기 후계 구도자에 대한 어떤 인도스 인정을 하는 셈이라서 사실
1: 네.
0: 중국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이 만약 김주애를 직접 만나게 된다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1: 네, 의제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보다 경제 협력이 가장 큰 관심이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양측 모두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경제 협력과 외교 안보 이런 전 분야에 대한 어떤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마 경제협력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북중 교역이 예전 같지 못한 가운데 양국 모두 교역 확대 또 접경지역 개발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두만강 하류의 그 수로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이른바 두만강 출해 문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지도를 보면요. 중국 접경에서 두만강 하류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지점에서 북한과 러시아 국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1: 네.
0: 약 두만강 마지막 약 15km 정도 지점인데 이런 두만강하고 진출이 가능해지면 북중러의 어떤 물류 인프라 구축 또 접경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와 함께 2014년 완공된 뒤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신압록강 대교의 그런 문제 또 나선 경제 특구 개발이라든가 또 중국인의 원산 갈마지구 관광 같은 교역 정상화 또 북한 관광 확대에서 얼마나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도 이번에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1: 네. 경제는 협력 모드지만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0: 연일 핵이랑 군사력 무력 과시를 하고 있잖아요. 또 비핵화 논의가 불가하다는 발언도 나왔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1: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일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신형 구축함 또 시험 항해에도 참관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군수기업소를 방문해서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의 대폭적인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군수시찰을 통해서 강조한 건 바로 핵 무력의 강화입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핵물질 생산 능력이 종전의 두 배를 능가했다는 그런 주장도 내놓았고요. 또 특히 그 신형 구축함 항해 시험 참관에서는 이제 김주애와 함께 동반을 했는데 핵은 무력을 통한 핵전쟁 억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시수석 방북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핵 무력 증강을 강조하면서 그런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담화를 내고 핵 보유국 지위에서 절대 물러서 수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반발하는 내용인데 그 속내를 보면 북중 정상이 만나더라도 핵 보유국 지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나아가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비핵화가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에 무엇보다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시 주석이 잇따라 해외 정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북핵 불용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약간 입장의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북한을 놓기 위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로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거는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에서 어떤 건설적인 중재 역할을 할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그 북중 간의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네. 또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가기를 바란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여전히 바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움직여서 북미 대화가 다시금 재개되고 그것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또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이 모종의 중재 역할을 해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고 북한이 이렇게 못 받고 있고 당장은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동인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타이완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동조를 조금 하면서 외교적 뒷배를 든든히 하고 대미 견제 노선을 분명히 하는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조금은 열어두고 그런 작업을 병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중동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로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꼭 100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종전 이뤄질 수 있을까요?
1: 네, 정말 이란 전쟁이 벌써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주고받은 어떤 종전 협상안에 대해서는 양해각서는 아직도 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핵심 의제인 이란의 핵포기와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두고 여전히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산발적인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휴전을 파기할 만한 그런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도 급등을 하고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여론이 유호적이지 않은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이번에 그 전쟁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이번 전쟁 반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지속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고요. 이란 측에서 보면은 이 수출입 봉쇄가 계속 길어지면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고 또 원유 저장 시설도 포화되고 있어서 이것이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는 국제법적인 이제 위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행료는 아니고 서비스 차원의 서비스 요금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각자 승 승리를 주장하는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는데 상호 명분을 찾는 합의안에 적절한 선에서 타결을 하고 세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국 지도자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다가오는 북중 정상회담 또 중동 상황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7: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9: 기대고 싶은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2: 저축은행.
13: 모든 인쇄 가능한
14: 서머네드피아.
1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4: 서머네드피아.
1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4: 성원에드피아.
1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7: 합성목재 예스팀바.
16: 경동산업 주식회사.
1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8: 건강해.
1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9: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0: 건강기능식품.
2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4: YTN is FM.
2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빗방울 떨어지고 있고요. 제주는 그쳤습니다. 비구름은 확대되면서 충청 지역도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위 충청과 강원 일부 구간에서 긴 정체 보이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홍천에서 동산 2터널 구간 1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종에서 화도 구간도 막히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구간 10km가량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구간도 1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동시간 살펴보면요. 3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은 4시간 50분, 광주에서 서울 4시간, 대전에서 서울은 2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강릉에서 서울은 2시간 50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잠수교에서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차량 이용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2시는 최신가요 듣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은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부탁드립니다.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2시의 뉴스 앤 뮤직 첫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르세라핌의 붐팔라.

네, 르세라핌의 붐팔라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 붐팔라가요, 무슨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 뭐 복잡한 생각이나 불안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본인만의 행운의 주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험을 보거나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만의 주문을 한번 외워보는 거죠. 그럼 행운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노래 두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제로베이스원의 러브 아포칼립스 그리고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것처럼 우린 정신없이 흔들려도 돌아갈 걸 알아. So it doesn't matter.

제로베이스원의 러브 아포칼립스, 엔닉스의 블루 발렌타인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6분 47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이른바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단체에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내일 현대차그룹 사옥 방문을 앞두고 정의선 회장과 냉면집에서 오찬을 즐겼습니다. 황 CEO는 오늘 점심 서울 중구에 있는 평양냉면 전문점 우레옥에서 정 회장을 만났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다른 일정으로 지난 5일 삼겹살 회동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내일 여의도 LG 트윈타워와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뒤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을 찾을 예정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대전 유성선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오늘 발인식이 진행된 희생자 3명의 유가족과 동료들은 운구차를 붙잡고 오열하는 등 슬픔 속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대전 사업장 세척공실에서 로켓 추진제 세척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보내드릴게요. ATG의 웨이브 그리고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 공세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기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문제를 회피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즉각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재선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국정조사나 여당이 추진한 특검으로 뭉개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만나 시민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좋고 어떤 형식도 좋다면서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소식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3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NCT 드림의 비트박스, 박재범의 솔로, 인피니트의 텔미 이렇게 세 곡입니다.

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 엄마
2: 민준아 유정아
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4: 그럼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 아빠 늦게 와도 돼
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0: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1: 나도 바쁘니까 끊어
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 교통안전 1분 턱
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

0: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시간대별로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내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강원 산지와 경북 지역에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잠수교에서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 일요일이 마지막인데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광장까지 차량 이용이 통제됩니다. 행사는 저녁 9시까지 진행되고요. 도로 통제는 밤 11시까지입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일죽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방향 속초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갈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수원 신갈나들목에서 5km 정도 막힙니다.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14km 정도 밀리고 있고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에서 살짝 서행을은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권에 에서 30km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촌에서 화도까지 31km 가량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폼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예.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7: 네,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담당 계장을 포함한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배당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단체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간부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고발장도 제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관리감독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하고 남은 비용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 사건도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6: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나섰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계보인은 선관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투표소를 둘러싼 인파로 사실상 봉쇄됐던 서울 잠실칠동 제2투표소에서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된 그제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간

0: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잇따른 헌법소원에 이어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관련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는 선관위에 대한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표차와 정원호 후보도 결과에 승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나머지 구의원 선거 등의 경우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3: 구의원, 시의원 이런
1: 이현근 변호사입니다.
3: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좀뭐큰 득표 차이가 아니고 아마 미세하게 했다 그러면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거 무효로 갈 수도 있거든요.
2: 이와 별개로 투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도 해요.
1: 정태호
4: 그런데 이제
1: 경희대학교
4: 액수는 크지
1: 법학전문대학원
4: 않겠죠. 아마 소송
1: 교수입니다.
4: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2: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헌재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5: 지방권
1: 장영수
5: 시의
1: 고려대학교
5: 직접적인 요청
1: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5: 처리하는 게 요청이 되거든요.
2: 한편 선관위 간부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도 접수돼 선관위의 형사책임 여부 또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6: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수장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그동안 차기 총리 지명설이 계속 돌았는데 오늘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내각 수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금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강 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데요. 강 실장은 한 장관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인사 발표는 공교롭게도 주요 후보군으로 꼽혔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차기 총리 후보로 강 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놓고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물망에 오른 인사 가운데 정성호 장관은 최근 YTN에 차기 총리 지명서를 부인했고 여권에선 강훈식 실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한성숙 장관이 내각의 수장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최근 급부상했는데요. 여권에선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에 강훈식 실장을 대체할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0: 이재명 정부 1년,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여당의 진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의 아쉬운 성적표와 맞물려 당내 권력 지형이 요동치면서 향후 당청 관계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1년 전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0: 취임 이튿날 3대 특검법부터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사법 3법과 내란재판부법, 중수청 공소청법 등 야권이 온몸으로 막아선 법안도 줄줄이 통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엔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 내 미묘한 온도 차이도 감지됐습니다. 선명한 개혁을 외치는 정청래 지도부와 집권당으로서 안정성도 고려하잔 반론이 맞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더 센 특검법이 이튿날 휴지 조각이 된 게 대표적인데 투톱은 공개 충돌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2: 어제 협상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 내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4: 어려운 말인가요?
3: 김병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0: 정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한 1인 1표제 등 파열음은 사사건건 이어졌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발표 때 이른바 명청 갈등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5: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3: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5: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6: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0: 6월 선거를 앞두고 짧은 휴전도 있었지만 성적표가 나온 지금 전북지사와 평택을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시 정청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대4 결과와 서울 패배가 묶이면서 전국적 큰 승리다, 이겼지만 졌다, 당권을 중심에 둔 해석전쟁에 막이 오른 겁니다.
7: 이번 지방선거
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7: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8: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평택에 우리 당력이 집중됐으면 질 수가 없는 선거인데 저버렸고.
0: 여권 내에선 정 대표 연임에 맞서 이재명 정부 2인자 김민석 총리와 6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 등의 당권 도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다음 전당대회 주인공을 두고 이미 개파 간 내전은 시작됐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에 따라 청와대와 관계 설정, 정확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9: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잃었지만 여전히 국회 내 압도적 과반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후반기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전국 14곳 미니 총선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석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달성을 뺀 13곳 모두 기존 민주당 지역구였던 만큼 결과적으로 4석이 줄어든 셈입니다. 여당 절대다수의 의석 분포에 변화가 생긴 건데 유의미한 숫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몸집을 불리긴 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161석 압도적 과반.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입법 속도전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는 절대 숫자 180석 이상 확보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개헌 저지선을 지키고 있고 평택의 대전으로 의가 상할 대로 상한 혁신당과의 관계가 변수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명약 관하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원구성 협상을 두고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의회 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에 올인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민주당으로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1: 다만 상임위원장 중에서 저희는
3: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1: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나머지는 좀 열어두고 협상을.
10: 지방선거에서 찜찜한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으로선 입법 독주 모양새가 부담이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9: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잡을수록 안 잡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물가와 청년 고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째 0.25% 올랐고 전셋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의 6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날에도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은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강도 높게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3: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리게 되면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입니다. 매물이 잠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양도세를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준다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양도세 감면이 불로소득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해소, 잠재 성장률 반등과 연계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4: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서 모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2: 고유가와 고환율 속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서민들은 여름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했고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는 3.3% 뛰었습니다. 고유가 2차 파급 효과는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15: 생활 물가 지수가
3: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15: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런 경로를 비춰봤을 때 이제 현재 그 경제 상황에 지금 현재 그 물가 추이를 봤을 때 계속 이제 어떤 물가 상방 압력이 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12: 지난 1분기 청년 실업자가 27만 2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청년 고용 한파와 자영업, 건설업 등 여전히 차가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9: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6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을 돌파하고 1,561.5원까지 올랐다가 1,55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분기 평균 환율은 1,490.98원으로 1998년 1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하나은행 고시 공항 영업점 환율은 1,624원으로 공항 달러 현찰 구매 환율은 이미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증시로 꼽히는 한국 증시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급락하고 미국에 상장된 MSCI 한국지수 ETF가 금요일 하루에만 14%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오늘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들이 최근 한국 증시 비중을 일부 줄이고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 분산, 즉 헤지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붐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 폭등한 반도체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치킨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깐부 치킨을 찾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마치고 저녁 7시쯤 삼성동 깐부 치킨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 등 경영진도 참석합니다. 깐부 치킨은 지난해 10월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만난 장소입니다. 업계에서는 황 CEO와 최 회장이 AI 반도체와 HBM 등 양사 협력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내일 현대차그룹 사옥 방문을 앞두고 정희선 회장과 냉면집에서 오찬을 즐겼습니다. 황 CEO는 오늘 점심 서울 중구에 있는 평양냉면 전문점 우레옥에서 정 회장을 만났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다른 일정으로 지난 5일 삼겹살 회동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젠슨황 CEO는 내일 여의도 LG 트윈타워와 서울대를 방문한 뒤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업

0: 을 찾을 예정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서해안을 제외한 해안 지역에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물결이 높아질 텐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안은 앞바다에서도 3m에 달하는 파도가 치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성수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하는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중인데 방화대교부터 속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상계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서초에서 양재 구간 2차로에도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한남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은 양재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정체 꾸준한데 14km 정도 밀리고요. 이후로는 원활합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 살짝 서행을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촌에서 화도까지 긴 정체 보이고 동홍천에서 동산 2터널 구간도 9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살짝 늘어지는 일요일 오후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주말이지만 힘차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힘나는 노래 그리고 신나는 노래 보내드릴게요. 인기가요 듣는 오후 3시의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샤크라의 난 너에게.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인기 가요 듣는 오후 3시에 뉴스 뮤직 첫 곡으로 샤크라의 난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멜로디가 참 좋아요. 그리고 또 반주가 그 금관악기 나팔 소리가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멜로디가 밝은데 가사가 슬프면은 그 둘의 그 대비 때문에 좀 뭔가 의미가 좀 느낌이 더 짙게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슬픈 노래일수록 멜로디가 좀 밝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인기 가요 듣는 셋이 뉴스 앤 뮤직 신촌곡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아, 정말 힘나는 곡입니다. 유정석의 질풍가도, 그리고 홍지호의 프로포즈.

유정석의 질풍가도, 홍지호의 프로포즈 두 곡 들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2분, 33분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4일째인 오늘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서울 신논현역 인근의 PC방을 찾아 김택진 NC 대표와 김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 부사장 등과 게임 팬들을 만났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NC의 차기작 아이온2 행사에 등장해 엔비디아는 한국 e스포츠와 함께 성장해왔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만원, 최대 9만원을 돌려주는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접수합니다.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카드를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 시민입니다. 신청은 8월 말까지 팀원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중 우편 등 별도 접수도 운영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1년 전보다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위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전체 사건은 14,5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7% 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존 사건 외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사전 시정 신청, 교섭 창구 단일화와 분리 신청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노동위 접수 사건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23년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은 뒤 지난해에는 26,806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제이의 어제처럼, 그리고 양파의 아디오, 이렇게 두 곡입니다.

제이의 어제처럼 양파의 아디오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담화에서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된 거짓 정보이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털리도에서 열린 지역축제장 인근에서 현지시간 6일 총격사건이 발생해 12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입니다. 현지 경찰은 오후 5시 반쯤 털리도의 올드 웨스트 엔드 페스티벌 행사장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12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최소 2명의 총격범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뉴스 앤 뮤직은요, 잠시 쉬었다가 5시 뉴스 앤 뮤직부터는 이태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돌아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끝곡 띄워드릴게요. 7865번 쓰시는 분께서 신청해 주신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엄정화의 포이즌, 그리고 NRG의 사랑 만들기, 이렇게 세 곡 띄워드립니다. 강연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use your imagination.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0: 3시 57분입니다.
1: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 소폭 내려가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고요.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대구 18도, 부산 19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3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로 인해서 인근 도로는 이번 달 말까지 차량이 통제되는데요.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소 본부와 삼거리 구간 양방향 이용 어렵습니다. 보행자는 통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한강 주변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정체 구간도 뚜렷해졌는데요.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고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창동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14km 정도 정체인데요. 천안 부근 5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3: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2: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AI 대전환과 성장을 이끌 적임자란 설명인데 인준시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합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와 봉쇄 시위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내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6: 선관위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연이어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6: 2분기 원달러 환율이 IMF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환율의 미국발 반도체 쇼크 여파로 내일 국내 증시에 검은 월요일이 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국내 게임업계와 잇따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제2의 깐부 회동에 나서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 개표소 주변은 사흘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8: 네, 송파구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입니다.
7: 네, 오전보다 사람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8: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개표소 주변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시위 규모는 더 늘었는데요. 오후 3시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7,400여 명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재선거와 선관위 해체 등을 요구하면서 개표소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는 보수 유튜버부터 집회 시위에 처음 참가하는 2030 젊은층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가자들의 개표소 진입 시도나 경찰과의 큰 물리적 충돌

0: 투표지, 투표함, 개표록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 개표가 끝난 뒤라도 누군가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훼손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개표소 앞 집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후부터는 개표소 바로 옆에 퇴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1: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내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노선관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민주당이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일정을 언급했죠.
3: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피땀 눈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당장 제출하고 다음 주 개문발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또 원내 선거제도 개혁 PF를 구성하고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도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선원, 최민희 의원은 SNS에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에 한해 재선거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에 올린 SNS에서 그간 신중론을 펴오던 재선거에 대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투표를 계속한 것 자체로 자유선거의 원칙이 무너졌고 독일에서도 이런 이유로 전면 재선거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시기와 형식 제한 없는 회담을 요구했고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연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지방선거 이후 여야 당내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3: 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이슈는 차기 당권 경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전당대회 준비 설치를 비롯한 전대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를 오는 8월 17일과 30일, 9월 6일 중에 언제 열지 조만간 최고위에서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임에 도전하는 대표 사퇴 시한은 규정에 없는 만큼 최고위 결정사항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선거 일을 둘러싼 출마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며 선거가 오는 9일로 앞당겨졌었는데 출마자인 김도읍, 성일종 의원이 선거 날짜가 촉박하다며 연기를 주장한 겁니다. 특히 원내 지도부에서 함께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정식 의원과 송원석 전 원내대표 간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어 송 전 원내대표가 출마자 3인과 함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요. 기존 일정보다 하루 늦은 오는 10일 선거를 치르기로 조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2: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 후보자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전당대회 출마 의지와 함께 민주당의 각성과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차기 총리가 지명됐군요.
4: 예,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뒤를 이을 차기 내각 수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강 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5: 한 후보자는
6: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5: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4: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데요. 강 실장은 한 장관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취임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인사 발표는 공교롭게도 주요 후보군으로 꼽혔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차기 총리 후보로 강 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놓고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에선 강훈식 실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으나 최근 들어 청와대 안팎에선 한성숙 장관의 총리 기용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에 강훈식 실장을 대체할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후임 총리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했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김 총리는 이어 자신의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오늘 서울 강남에 있는 PC방을 찾았습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에 이어 김택진 NC 대표까지 게임업계 수장을 연이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1: 네, 서울 강남의 한 PC방 앞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오늘 PC방 두 곳을 연달아 방문했죠?
1: 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오후 2시쯤 제 뒤로 보이는 PC방에서 김택진 대표를 비롯한 NC 관계자와 이용객들을 만났습니다. NC의 차기작 게임인 아이온2를 언급하면서 팬들의 사진과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했는데요. 추첨을 거쳐 직접 서명한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와 차세대 게임용 PC RTX 스파크 교환권을 이용객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한국 e스포츠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2: 엔비디아 지포스와 한국의 e스포츠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사랑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황 최고 경영자는 앞서 오후 1시에는 맞은편 또 다른 PC방에서 장병규 의장을 비롯한 크래프톤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장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게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회사인 만큼 PC방에서 그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0: 네, 황 최고 경영자가 이번 방한 기간 게임업계와 접점을 넓히고 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1: 네, 황 최고 경영자는 그제 입국 직후에도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을 방문해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를 만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e스포츠의 발상지이자 엔비디아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과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 생태계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려면 현실과 비슷한 가상 환경에서 반복 학습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가상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게임사들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NC와 크래프톤 모두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네, 황 최고 경영자는 오늘 야구장도 방문하죠?
1: 네, 잠시 뒤 오후 5시에는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섭니다.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년을 의미하는 93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직접 오를 예정인데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 창립 연도인 1896년을 뜻하는

96번 유니폼을 입고 시타자로 등판합니다. 이후 저녁 7시에는 지난해 깐부 회동 장소였던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주요 사장단을 만납니다. 내일도 재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강행군이 이어지는데요. LG그룹과 현대차, 네이버 사옥을 잇따라 방문하고 서울대 학생들과도 만난 뒤 국내 주요 AI, 로봇 스타트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방한 일정을 마친 뒤 내일 저녁이나 모레 오전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의 한 PC방 앞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들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YTN is FM.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영남 해안 지역은 오후 내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쳤던 제주에서도 다시 시작됐고요. 인천 지역은 잦아들었습니다. 밤에는 중부지방에서 빗방울 떨어지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복정부터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이고요. 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근교로 나들이 가셨다가 이제 귀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구리에서 종암동 가는 길에서 정체 보입니다. 북부간선으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설악에서 월문 3터널 구간 20km 정도 막히고 있고요. 인제에서 상남 3터널 구간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1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선 위로 충청권에서 정체인데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강남권에서 서행하고 있고요.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과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에서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회사가 아니라 팀장이나 임원 같은 리더 때문에 퇴사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아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잘못 만나면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지옥이 된다는 뜻일 텐데요. 인생에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직장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듯이 우리 집 자산 관리 역시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뜬구름 잡는 대박 투자 대신에 묵은 고정 지출 꼼꼼하게 도려내고 또 든든한 보험과 연금으로 내 가계부에 든든한 나침반 챙겨줄 굿모닝 굿나이프가 오늘 든든한 재무 리더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은 완벽한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은 혹시 조직 내에서 이렇게 팀원들 퇴사 욕구를 부르는 리더는 아닌지 약간 그래도 두 분이 허리 이상급이 되시잖아요.
2: 네네. 괜찮습니다.
0: 내내만 하시면 안 되고요.
2: 네,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 관계는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방적인 부분들도 아니고 서로 소통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0: 그래서 팀원 네. 힘들게 하는 리더다.
2: 네네.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이규범 팀장님 어떠세요?
3: 많이 피해 다녀요.
0: 아유, 네. 그렇군요. 네. 두 분 반성하세요.
2: 왜 반성해?
0: 오늘 이 오프닝을 듣고 뜨끔하거나 막 스스로를 돌아보는 리더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오프닝을 듣고 찔리는 분들 계시다면은 네네. 팀원 관리에 조금 더 힘써주시길 바라며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전문가 만나는 거 진짜 큰 복이잖아요.
2: 맞아요.
0: 결국엔 사람이
2: 맞습니다.
0: 재산이니까요.
2: 맞아요. 저도 뭐 과거에는 사실 뭐 너무 약간 뭐 했어요. 너무 뭐 세게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나이가 아직 젊지만 그래도 앞자리가 살짝으로 바뀌니까 조금 많이 유해지고 아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사람이 아,
3: 그럴 때인데
0: 조금.
3: 근데 저처럼 나이 좀 더 먹게 되면 좀 더 유연해집니다.
0: 아 네. 그런가요?
3: 네. 이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꼰대습성도 좀 생기기도 하는데 네네. 일부는 조금 좀 예전에는 좀 날이 서 있었던 케이스였다면 지금은 좀 약간 좀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네. 자칭 그래도 좋은 리더다 이야기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참 좋은 전문가 그리고 좋은 인연이 될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맞아요. 귀한 복이잖아요. 오늘 내 인생의 기운 좋게 만들어주고 답답했던 재무 고민들 단번에 해결해줄 진짜 전문가와 함께 돈 불리는 재무 플랜 다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거나 방송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2363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식시장이 너무 잘 가고 있다 보니 5년 전쯤에 가입해둔 5%의 보증형 연금을 해지하고 나도 주식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연금이긴 한데 그래도 더 큰 돈을 불릴 수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요즘 이 질문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 맞아요.
0: 자, 지난달 말에 네.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그렇죠.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자,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지금이라도 연금을 깨고 보험을 깨고 그 해지 환급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어떠신가요?
3: 뭐 일단 저도 최근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팀장님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진짜 한 분이 아니라 한 대여섯 분 정도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0: 그럼 거의 같은 대답을 몇 번씩 하고 계시는
3: 네,
0: 거예요?
3: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저런 물어보는데 기본적인 주식이 어떤 건지는 아시냐고 물어보면 모르죠 그냥. 그냥 뭐 삼성전자 좋은 회사 투자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0: 왜요? 이게 그래도 일생일대 기회인데요.
3: 기회. 자, 저도 지금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한 지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수익 본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고 사실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수익을 무조건 낸다라는 보장이 없는 게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봤다? 그럼 어때요? 혹시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3: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있어. 뭐 삼성전자 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10% 봤어요. 그럼 사람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천만 원만 했었으면은 10만 원 수익이 아니라 100만 원 수익을 받겠네.
0: 그렇죠.
3: 그러면서 오히려 무리하게 투자해서 물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사실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1: 맞아요. 저희도 어려워요.
0: 네. 그러니까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쉽다라고 느껴지지만 네. 지금 저희 셋을 포함해서 네, 이미 투자를 한 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은 이 장의 변동성과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에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어렵게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뭐 어떡해요? 청취자님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
1: 정말 이게 이제 답변드리기가 좀 너무 어려운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청취자님이 가입하신 5% 이 보증형 연금이 예전에 굉장히 핫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건 사실인데 요즘에는 이제 금리가 좀 더 올라서 7, 8%의 확정 이자를 보증해주는 상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해지를 하고 이 해지 환급금으로 거치식 연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해지를 하고 원래 연금 내야 되는 기간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년 납입인데 5년은 납입했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더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5년을 신규 상품인 7, 8%의 확정 보증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같은 금액을 납입을 하더라도 연금액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 좋은 건 아니고 네네. 비교를 하면서 그럼요. 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청취자님이 이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신 네. 것 같은데
3: 네, 맞아요.
0: 연금까지 해지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조금 달라요? 더 네. 네. 보증형의 그 보증 수익률이 더 높은 맞아요. 연금 상품을 비교해서 개시 시점에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 좀 더 따져보시는 게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더 안정적이다.
3: 맞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뜨거운 투자 시장에 혹시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3: 저는 일단은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걸로 한번 해보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나 목돈에 대한 거치식 투자 방법이랑 사실 매달 매달 적금처럼 내는 적립식 투자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라. 그럼 또 그런 말을 해요. 지금 같은 불장 또 안 오면 어떡해요? 근데 사실 주식 공부를 오래 하시고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우리 코로나 시기 때도 사실 엄청나게 불장이었었고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장들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회를 좀 잘 잡으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주식한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런 자산 증식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현명한 소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축은 진짜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은 너무 과하게 가입을 하고 있지 않는지 등 이 현금 흐름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저도 이 말에는 적극 공감이 드는 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잘 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달 쓰는 가계 지출은 그냥 내가 감당한 선에서 맞아요. 늘 항상 조절이 돼야 되니까 꼭 내 가정의 가계부, 현금 흐름, 지출 파악 같은 재무 관리가 먼저 선행이 되는 돈 관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내 고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무 상황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머니 굿나이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두 분이 만나서 상담하고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의 준비된 머니 처방전 사연은 김현철 팀장님이 직접 읽어주시고요.
1: 네,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흥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보험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아는 설계사 통해서 보험을 꽤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낸 것도 다 날아갈 거란 생각까지는 좀 미치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한테 꼭 맞는 보험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0: 그렇군요. 50대 현장 네. 근무하시는 청취자님이십니다. 혼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혼자서 모든 걸 좀 다 대비하고 준비해야
1: 맞아요.
0: 되다 보니까
1: 더 많이 좀 필요하죠.
0: 그렇죠. 더 두 분이 좀 꼼꼼하게 봐주셨어야 할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2: 네, 특히나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처럼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몸 관리를 좀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간병인이 또 필요한 상황이라면 옆에서 간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내 돈으로 이제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고 또 노후 준비를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죠.
0: 그렇죠. 아플 때 혼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네네. 보장성 보험 네네. 살펴보셔야 되고 혼자 살아도 넉넉할 수 있게끔 네네. 노후 대비할 노후도. 수 있게끔 또 이 저축성 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분이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재정 상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일단 청취자님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이 좀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날씨의 영향도 있고 계절의 영향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버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1년 기준으로 월 한 350만 원에서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별도로 저축하는 건 없고 쓰고 남은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0: 예금 통장에
1: 네, 그렇죠. 일반적인. 거기에 이제 주식도 조금 하고 있다고는 하셨고요. 그래서 월 생활비가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또 보험료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 그렇군요. 평균 소득이 한 달에 350만 원이신데 이거 혼자 쓰시니까 네. 뭐 이게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1: 그렇죠.
0: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부족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2: 맞습니다.
0: 다만 보험료로 지금 350 소득에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시니 여기는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청취자님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저희가 좀 상담 진행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이렇게 이제 소득이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단 카드값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먼저 체크해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쭤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공과금이나 뭐 연금, 뭐 건보료를 합치면 이제 30만 원 정도 이제 또 보험료까지 합산하면 거의 29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0: 거의 뭐 다 쓰셨네요.
1: 그러니까요.
2: 예전 아까 현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날씨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매월 이제 받는 급여는 다르지만 한 350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한 60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은 매달 남는 걸로 이제 보여져요. 네. 이걸 이제 조금씩 모아서 이제 또 주식을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렇군요. 아까는 네. 그냥 혼자서 350이면 충분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네, 했는데 막상 이렇게 뜯어놓고 보니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1: 네,
0: 같아요.
1: 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먼저 좀 확인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일단 국민연금을 10만 원씩 내고 계셨어요.
0: 네.
1: 그래서 나중에 65세에 연금을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약 한 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이에 못 냈던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을 다 냈을 때 얼마를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그동안 못 냈던 게 천만 원이 좀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 돈을 다 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연금을 6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 동안 나눠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우리 국민연금 중요하잖아요. 이 국민연금 금액을 좀 늘리는 것으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0: 국민연금액을 월 단위로 더 늘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거 봐주셨을까요?
2: 네, 이제 사실 카드값을 줄이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사실 카드값은 이 변동지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 써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라도 좀 줄여보자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보험료잖아요. 5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보험료도 줄이고 또 혼자 사시니까 꼭 필요한 보험들 위주로 이렇게 재설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0: 보험료가 확실히 혼자서는 좀 과합니다.
1: 맞아요. 자,
0: 그럼 이걸 좀 뜯어볼게요. 보험 맞아요. 내역 한번 살펴볼까요?
1: 그래서 일단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계셔서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보험 개수는 6개.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보험 보니까 종신보험 1개와 실손보험 1개, 유병자보험 2개의 운전자보험과 치아보험에서 총 6개 보험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0: 그러게요. 생각보다 보험 개수는 그렇죠. 많지 않은데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 가장 큰 원인이 종신보험이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저는 지금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이분은 혼자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쵸. 혼자 사실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분한테 이 비싼 종신보험이 필요할까요?
1: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저는 사망보험금이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거의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0: 오늘은 왜 얘기 안 할 수가 있는데 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1: 저는 이제 사랑스러운 와이프와 4살 딸이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외벌이 가장이잖아요. 그럼 제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때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만 그 사망보험금을 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종신보험이 아니라 딱 기간을 정해서 제 딸이 크기 전까지만 딱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사망보험금이 있거든요. 근데 청취자님은 혼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한가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여기서 여쭤봤어요. 혹시 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인데 이거 필요해서 혹시 가입을 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0: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2: 네, 일단 사망보험금인 건 알고는 계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금 전환이 이제 가능하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1: 이런 사람이 많죠.
2: 설계사분들이 이제 예, 꼬드겼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망보험금 목적이 아니라 연금 목적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연금 목적을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것과 연금보험을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 것은 이제 연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청취자님께 연금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했을 때 이 연금액을 비교해 드리니까 굉장히 놀라셨어요.
0: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면
2: 네.
0: 우리 김현철 팀장님처럼
1: 네네.
0: 정해진 기간만 사망보장을 받는
1: 네,
0: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연금은 연금 상품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뭐 내가 한 달에 쓰는 돈 플러스 훨씬 더 효율을 높이는
1: 맞습니다.
0: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제대로 알기가 힘들어요. 이 상품의 유불리를 뭐 들어서 그냥 믿고 가입하는 거지
1: 맞아요.
0: 정확하게 내가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이거를 막 캐치하고 정확하게 아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 도움이 절실하겠죠.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도 문자 참여 이 숫자들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함께 하시다가 상담 나도 필요하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1: 그럼,
0: 좋겠어요.
1: 네.
0: 자 그러면 청취자님 요 해당 종신보험 좀 정리를 하시고
1: 네.
0: 아쉽지만 요 해지환급금 가지고 좀 더 다른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겠는데요.
1: 네, 맞아요. 20년 납 중에서 이제 7년 정도를 내셨어요. 근데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55% 정도밖에 못 받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내야 할 게 더 크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보험 내역을 살펴보면 실손 보험은 4세대 실손 전환으로 그 실손 보험으로 전환을 했고요. 운전자 보험은 4만 원에 재작년에 이제 가입한 보험이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해 관련된 보험도 일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남은 게 유병자 보험 두 개와 치아 보험 한 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좀 필요했던 거죠. 네.
0: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라는 네. 거 보니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에요.
2: 그쵸.
0: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이 병력이 좀 있으신가 봐요.
2: 네, 한번 여쭤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로 이제 약 복용을 하시는 건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0: 네.
2: 근데 대신 4년 전부터 한 2년 동안 위장약 복용이 좀 있으셨는데
0: 네,
2: 소화제처럼 매일 복용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설계사한테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지금처럼 청취자님의 상황에서는 유병자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그렇죠. 원래 감기여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오면
2: 네.
0: 보험 가입이 되게 까다로워요.
1: 맞아요.
0: 그리고 약을 타왔는데 아, 괜찮아진 것 같아서 경미해서 안 먹더라도 약 타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보험 가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으로 일단 가입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O.
1: 뭐 동띠 뭐
0: 뭔가 새로운 점프 전법으로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요? 제 말이 지금 뭐가 틀린 거죠?
1: 뭐 일부 맞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해당 병력과 보장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쪽 관련된 위장약을 먹었다면 우리 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부분들이 어떤 보장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0: 위쪽으로 약을 드셨다면 위 관련된 보장의 제한이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위염, 위암,
1: 위암
0: 이런 것들.
1: 그렇죠. 네. 암이에요. 그러면 암보험을 준비를 하면 위쪽으로는 부담보가 잡히겠죠.
0: 네.
1: 뭐 부담보라고 하면 뭐 해당 기간까지 보장을 안 해주겠다 이런 건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전체 기간 동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뭐 2년, 3년, 길면 뭐 5년 정도 이렇게 부담보라 해서 그 기간만 지나면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3년 정도 부담보가 잡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2년이 지난 거니까. 그러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담보 조건은 없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0: 전 이건 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게
1: 어렵죠. 맞아요.
0: 3년 정도면 3년 사이에 뭐 별 문제 있겠어. 나 지금 아픈데 없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3년 부담보 걸리더라도 좀 저렴하게 난 보험 가입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3년 안에 위암 진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분은 보험 진단금을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1: 맞아요.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네. 정답은 없는데 저라면 반반 가져갈 것 같습니다.
0: 반반이요?
2: 네. 이제 3년 안에 위암이 아니고 이제 다른 암에 걸리면 어차피 암 진단금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일반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곳으로 암 일부와 또 유병자 보험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암 일부를 가져가시면 걱정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년 안에 보통 위암이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두 가지를 다 가져가서 네네. 대비하는 방법. 이거는 진짜 뭐 전문가 조언 아니라면 사실 생각 못 하니까 뭐 아니면 네네. 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0: 그러면은 그냥 유병자 보험으로 아 부담보 없이 그냥 좀 비싸더라도 가입할래가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요렇게 또 절반 절반 가져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위장약 먹은 게 혈관 쪽이랑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1: 없죠.
0: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혈관 쪽도 1번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인 간편 보험을 두지 두 개로 해서 비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반 보험으로 대부분 집중해서 보장을 하되 혹시나를 위해서 유병자 보험으로 암 관련된 일부만 세팅을 하게 되면 최대한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치아보험도 저희가 여쭤보니까 치아 상태가 나쁘지 않으시대요.
1: 치아 건강하신데 도대체
0: 네.
1: 치아보험을 왜 가입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치아도 당연히 안 좋아지잖아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뭐
0: 네네.
1: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까요?
2: 네, 먼저 이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먼저 받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2주 안에 치과 가서 검진을 받으셨고 이제 떼운 게 이제 몇개 있으셨고 이제 임플란트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 보험 바로 해지를 했습니다.
1: 아,
2: 네.
1: 이것도 뭐 당장 치과보험 해지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검진을 받고
2: 안
0: 그렇죠.
2: 갔으니까. 네.
1: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내 안에
0: 맞아요.
1: 무언가 치아 관련된 질병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게 안전장치를 취한 후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얼추 정리가 다된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머니 처방전 만나볼까요?
0: 네, 일단 기존에 보험료가 58만 원 내고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근히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 29만 원으로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실손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일반 보험 한 건에 아까 유병자 보험 한건 그렇게 같이 세팅을 했고 화재보험 없던 화재보험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시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간병보험까지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딱 절반이 줄어들면서도 보장은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좀 준비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로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1: 자, 보장 점검은 이제 끝났고,
2: 맞아요. 네.
1: 이분이 노후 탄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이제 점검해드리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2: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3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은 많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주식도 일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매달 대체해서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료로 줄었던 약 30만 원 정도에 원래 저축할 수 있는 금액 60만 원 정도에서 총 9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이제 이 90만 원 전부를 이제 노후 자금으로 이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만 먼저 시작을 하기로 했고 남은 30만 원은 이제 혹시나를 위해서 비상금으로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0: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매월 60만 원씩 12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68세부터 평생토록 매월 63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러면 기존에 국민연금 아까 63만 원. 과 합산해서 126만 원의 연금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이 126만 원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이 금액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 맞아요.
0: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노후까지 좀 세팅을 해드리니까 청취자님께서 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정말 이제 도움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계속 밥을 사주시려고 하시는데 아,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케이스입니다.
1: 그렇군요. 아유, 그래도 우리 청취자님 혼자 지내시고 또 일도 하시면서 고단하실 텐데 든든한 전문가 만나서 복잡한 재무 고민 해결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도 이런 점검을 통해 부족한 보험에 대한 보장 체크해보고 그리고 남은 여유 돈으로 노후 대비 좀 탄탄하게 안정적이게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에요. 상담 간단하게 딱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관련 도움 드립니다. 샵 50원의 유료 문자 0945번 열어놓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볼게요.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이번에는요 두 분과 함께 청취자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3559번님입니다. 지금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 중인데 최근에 5세대 실손보험 나왔다고 해서

0: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5세대 실비로 바꿔야 되나요? 그리고 양수진 아나운서 파이팅! 파이팅! 네, 외치며.
1: 양분 사본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자, 어떻게 5세대로 전환하셔야 되나요?
1: 일단 이건 너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보장 자체도 많이 다를 뿐더러 보험료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거의 한 달에 한 10번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얼마 정도 보험료가 올랐는지를 여쭤보고요. 이거를 내기가 어려운지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현재 건강 상태를 또 여쭤봅니다. 그럼 결국 내가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는데 이 정도 비싸긴 하지만 낼 수 있어. 그러면 저는 2세대 실비 유지를 하라고 하고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매달 내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좀 줄이고 싶다. 다만 건강 상태도 그냥 적당히 괜찮다. 그러면 변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2세대 실비에서 5세대 실비로 한번 바꾸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0: 아, 그렇죠. 네. 전환된 실손은 다시 부활할 수가 없기
1: 없어요.
0: 때문에
1: 네.
0: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된다. 6605번님 단체 보험에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인 실손보험 별도로 또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2: 네, 만약 이제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체 보험 유지를 하시고 개인 실손보험은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통해서 정지를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 실손보험이 없으시다면 가입을 해 놓으신 다음에 정지를 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이 밖에 269번님, 3264번님, 4875번님 외 많은 분들이 상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전문가분들이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계속해서 열어놓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파리인 훌라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만일을 대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만일에 대한 대비가 절대 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내 경제 상황에 꼭 맞는 재무 플랜 원하는 분들,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마야의 나를 외치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고요.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텐데 문단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속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10km 넘는 긴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상행선 위로 충청과 강원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 인천 방향 만종분기점에서 문막휴게소 구간 16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평창휴게소 부근에서 둔내터널 구간도 비슷한 정체 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천안터널에서 월문3터널 구간 17km가량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도 충청권에서 정체 늘었는데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호두휴게소 구간 8km 정도 밀립니다. 용산과 강남에서는 작업 중인데 주변 정체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5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고요. 동작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쪽은 성수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간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외부 세력의 희망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YTN에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5: 작년 11월달에 중국에서 중요한 군비 통제 백서가 나왔는데 그 백서에 처음으로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이 그런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한 지 1년 반 넘었거든요.
4: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새 우라늄 농축 공장 시찰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 항해 시험 참관 군수기업소 방문 등 연일 군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군수기업소 방문에서는 미사일 생산량 확대 등 핵무력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6: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기립 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인 과업으로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4: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둔 북한은 북중 친선과 혈맹을 강조하며 우호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논의보다 양국 간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더 강화하고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는 중국의 관심사 등을 논의하는 데 집중될 거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서 반입한 정제유는 유엔 대북 제재가 정한 상한선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북한이 기존의 주 반입 경로인 중국에 더해 러시아에서 유류를 지속해서 수입하고 있다고 정보당국이 파악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연간 총 상한선의 97%인 48만 3천 배럴인데 전량 중국이 공급한 것으로 러시아는 지난 2024년 2월을 끝으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0: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양국 대표단의 첫 실무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확대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양측 의견을 교환하는 전초전 성격의 회의였지만 정부는 반년 동안 지연됐던 협의가 궤도에 오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대변인입니다.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0: 미국 대표단을 이끈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서울 방문이 생산적이고 성공적이었다며 향후 대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정부에선 11월 미 중간선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읽힙니다. 미국 조야의 핵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이 자칫 의회 권력을 잃을 경우 협의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미 대표단 방한을 앞두고 장보고 N 프로젝트란 이름의 핵잠 도입 계획을 공식화하고 비확산 의무 준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2: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핵연료 저농축우라늄 확보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0: 정부는 군용 핵잠수함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과 별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대략적인 방향성이 담긴 시간표를 정해두고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대미 투자나 쿠팡의 로비 등으로 파생된 한미 간 불협화음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 문제가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3: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6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을 돌파하고 1,561.5원까지 올랐다가 1,55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분기 평균 환율은 1,490원 98전으로 1998년 1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들이 유가 증권 시장에서 18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점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치솟는 가운데 경제금융당국이 휴일 긴급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대외 신인도는 견고하지만 주말 사이 중동 긴장 고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반영하며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나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도한 변동성과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쏠림 속에 최근 코스피 지수가 올라도 하락 종목은 더 많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상승한 종목은 평균 210개였고 하락한 종목은 596개, 나머지는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이전 2주와 비교하면 상승 종목은 87개 줄었고 하락 종목은 111개 늘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한강에서는 수영과 달리기, 자전거를 경합한 3종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기록 경쟁보다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4: 네, 뚝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오늘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4: 네, 보시는 것처럼 한강 위에 대형 놀이터도 설치되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신나게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있습니다. 저녁 7시까지 이어지는 3종 경기에도 참가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기록 경쟁보다 건강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생활 체육 축제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총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했는데요. 3종 경기는 초급자와 중급자, 상급자 코스로 나뉘어 각자의 체력에 맞춰 참가했습니다.

0: 수 있습니다. 수영의 경우 200m부터 1km, 자전거는 10km에서 20km, 달리기는 5km부터 10km까지 코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기록 측정 없이 완주에만 성공하면 메달이 증정됩니다. 상급 코스를 완주한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 물이 좀 차가울 거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물도 수온도 적당했던 것 같고 뭐 수영하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0년 만에 이렇게 메달을 달아왔는데 그래도 뭔가 완주한 보람이 정말 좋았습니다.
0: 축제는 오늘까지 이어지니까요. 오셔서 시민들의 열정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YTN 문상우입니다.
2: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오늘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서울 신논현역 인근의 PC방을 찾아 김택진 NC 대표와 배재건 부사장, 이성구 수석 부사장 등과 게임 팬들을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 황 CEO는 인근의 또 다른 PC방에서도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을 만났습니다. 장 의장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황 CEO가 초창기 주력 산업이었던 게임 현장을 찾아 엔비디아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종횡무진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이번 무대는 야구장입니다.
3: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에 시구자로 나섰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멋진 시구를 함께 보시오.
2: 자, 이미 타이완과 미국에서 시구 경험이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년을 의미하는 93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3: 시차자로는 구단주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직접 나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산그룹 창립 연도인 1896년에서 따온 96번 유니폼을 입고 호흡을 맞췄습니다.
2: 네, 젠슨 황 CEO 지금 마운드에서 연신 웃음을 지으며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3: 네, 오늘 두산그룹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도 제기됩니다.
2: 관객들을 향해서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젠슨 황 CEO.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과 함께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오늘 엔비디아의 창립 연도를 뜻하는 93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른 모습 보셨습니다. 나이스 피칭!
3: 한국 치킨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깐부치킨을 찾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마치고 저녁 7시쯤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정재현 SK텔레콤 대표이사 등 경영진도 참석합니다. 업계에서는 황 CEO와 최 회장이 AI 반도체와 HBM 등 양사 협력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내일 현대차 그룹 사옥 방문을 앞두고 정의선 회장과 냉면집에서 오찬을 즐겼습니다. 황 CEO는 오늘 점심 서울 중구에 있는 평양냉면 전문점 우레옥에서 정 회장을 만났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다른 일정으로 지난 5일 삼겹살 회동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내일 여의도 LG 트윈타워와 서울대를 방문한 뒤 양재동 현대차 그룹 사옥을 찾을 예정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상대인 체코도 미국 베이스캠프에서 첫 공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 예상대로 최대 강점인 높이를 앞세워 승점 3점을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5: 홍명보 첫 상대인 체코 대표팀도 베이스캠프에서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간판 골잡이 시클 비롯한 체코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풉니다. 과테말라와 평가전을 치른 다음 날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이후 그 다음 날 바로 첫 공개 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많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수들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6: It was nice today that so many people.
7: 많은 사람들이 이곳 훈련장에 와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5: 체코는 우리와의 첫 경기에서 높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191cm 스트라이커인 레버쿠젠의 시크와 192cm

0: 센티미터 수비형 미드필더인 웨스트햄의 소우체크 등 장신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1: 가장 장점인 세트플레이라든지 뭐 크로스
2: 홍명보 감독입니다.
1: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신장 차이가 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극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문제는 과테말라 평가전 때처럼 체코가 높이만이 아닌 돌파 능력을 앞세운 슈팅 능력도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미국 사전 캠프 2연전을 체코전에 대부분 맞춘 만큼 남은 기간 베스트 11 조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YTN 이다훈입니다.
3: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서는 포르투갈이 칠레와의 평가전에서 한 명씩 퇴장한 끝에 승리했습니다. 포르투갈은 리스본에서 열린 칠레와 친선 경기에서 2-1로 이겼습니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는 미국 템파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해리케인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마스 투헬 잉글랜드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선수 11명을 모두 교체하며 경기력을 점검했습니다. 일본과 조별리그에서 만나는 튀니지는 벨기에와의 평가전에서 0-5로 대패했습니다. 튀니지는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4: 미국의 제재로 쿠바의 국가 기능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다 보니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대학 입학 시험도 취소됐고 물 공급마저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5: 쿠바 수도 아바나의 밤거리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전력난으로 가로등은 물론 일반 주택에도 전기 공급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6: 밤에 아바나를 걸어본 적 있나요? 완전 어둠이에요. 갈 곳도 걸어다닐 곳도 없습니다.
5: 낮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신호등은 멈췄고 연료 부족으로 길에 다니는 차량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6: 많은 차량이 가동을 멈춘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연료 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5: 미국의 봉쇄로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자 쿠바의 국가 운영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 물과 식량 부족도 심각합니다. 석유 공급 중단으로 상수도 시설을 가동할 연료도 떨어졌습니다.
6: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만 없는 게 아니라 전부가 없다는 게 문제죠.
5: 대학들은 지난 2월부터 대부분 휴교에 들어갔고 대학 입학 시험도 취소됐습니다. 항공편도 끊겼고 호텔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6: 관광업은 이 나라의 주요 수입원인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기업들은 사라졌고 정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5: 여전히 미국은 쿠바 정권 교체까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 쿠바는 큰 곤경에 처해 있는데 무능한 공산주의자 무리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마크로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5: 다만 지난달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쿠바를 방문한 데 이어 최근 쿠바군 고위 관계자들도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서 미군 장성들과 전격 회동하면서 궁지에 몰린 쿠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과 영남권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길이 젖어 있을 텐데요. 출근하실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살짝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이라 일찍 귀가하게 되시죠. 도로 이동량도 줄고 있습니다. 아직 고속도로 위 충청과 강원 지역은 살짝 밀리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정체 남아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5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한강대교부터 천천히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 2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변 혼잡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16km 정도 정체고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구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월문 3터널 구간 15km 정도 밀립니다. 인제에서 상남 3터널 구간 동홍천에서 동산 2터널까지 총 15km 정도 정체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news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6월 7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들녘에는 어느새 보리가 익어가고 논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인 계절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리고 바람도 불어와서 여름의 문턱 앞에 잠시 멈춰선 듯한 주말인데요. 바쁘게 달려온 한 주를 돌아보기엔 이런 날씨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창밖의 풍경도 마음속의 생각도 조금은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이죠. 여러분도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재충전의 여유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요.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나이트 플라이트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If you want it.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If You Want It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트 플라이트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팝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주말의 둘째 날 이제 늦은 오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2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의 Love Over and Over Agai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노아 로린과 메리 모레아가 함께 불러요. Ringing with Love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한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 장관의 IT 관련 전문성과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중기부 장관으로서 성과가 고려됐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성숙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명숙 총리 지명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김인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당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SNS에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집권 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의 총참모장을 맡았던 자신의 다음 임무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투표지 사태 규명 대신 총리 교체라는 인적쇄신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무너진 선거 시스템의 신뢰 복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면한 시국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투표지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느낄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래 그리고 실시간 뉴스로 채우고 있는 시간인데요. 고종선님께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 듣고 싶다면서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요즘 영화 마이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후에 마이클 잭슨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두시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시면서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차트 순위권에 마이클 잭슨 노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곡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고종선님께서 듣고 싶다고 올려주신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더슨 팩과 스모키 로빈슨이 함께한 Make It Better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오후 5시 뉴스의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엔 오늘 오후 3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7,4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20, 30대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재선거와 선관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개표소 출구를 막고 있어 지난 5일 개표가 끝난 투표지와 투표함들은 개표소 안에 남아 선관위 청사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치솟는 가운데 경제금융당국이 휴일 긴급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과 대외 신인도는 견고하지만 주말 사이 중동 긴장 고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반영하며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의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크로스케의 팬터지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4: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6: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4: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8: YTNS FM.
9: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2월의 첫 휴일인 오늘 하늘은 흐린 가운데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이 되면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함께 벼락을 치는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권과 남부지방에 최대 20mm, 제주는 5에서 1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 시각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사고 난 곳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동교에서 상계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속도로 좀 여파됨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워골램프 일대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이어지는 내부 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홍제램프에서 정릉턴 입구까지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와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고발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 민주당은 내일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인준될 경우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합니다.
3: 2분기 원달러 환율이 IMF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주가도 폭락하면서 이른바 검은 월요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국내 게임 업계를 잇따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녁에도 프로야구 시구에 이어 제2의 깐부 회동 등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2: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부실 관리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20대와 30대가 집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개표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외칩니다.
5: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4: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함과 투표지 반출을 막겠다며 며칠째 개표소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커피와 김밥을 무료로 나눠주고 바닥엔 돗자리도 줄지어 깔렸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은 낮 동안 수천 명까지 불었다가 이른 아침 크게 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선 정파색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 곳곳에선 재선거 이외에 정치 구호를 금지하고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일이 되면서 참가자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보수 유튜버는 물론 가족 친구와 함께 처음 집회에 나온 젊은 층까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투표소 앞 시위를 35시간 만에 해산시켰던 경찰은 이번엔 체육관 주출입구에만 기동대를 배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유의 투표지 부족을 계기로 또 불거진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이번 집회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개표소 밖 시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송파구 투표함들은 여전히 개표소 안에 묶여 있습니다.
3: 투표지는 개표소에서 옮겨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선관위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빠져나온 건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한 지 35시간 만이었습니다. 투표함 두 개가 경찰 호위를 받으며 개표소로 옮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개표는 5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거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개표소에 남은 송파구 전체 투표함 380여 개는 시위대에 막혀 여전히 개표소에 남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 선거 관련 서류를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

0: 이상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향후 선관위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뒤 투표함 이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선관위는 자칫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오전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2: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다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송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6.3 지방선거날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간부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내일 오전 9시 반 이 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관리감독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하고 남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도 국내에서 같은 판례를 찾지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된 직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기다리던 주민들이 받은 일종의 대기표인데 여기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보인은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선관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민주당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일정을 언급했죠.
4: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피땀 눈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당장 제출하고 다음 주 개문발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원내 선거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도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선원, 최민희 의원은 SNS에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에 한해 재선거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그간 신중론을 펴오던 재선거에 대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투표를 계속한 것 자체로 자유선거의 원칙이 무너졌고 독일에서도 이런 이유로 전면 재선거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시기와 형식 제한 없는 회담을 요구했고요.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연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지방선거 이후 여야 당내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4: 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이슈는 차기 당권 경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전당대회 준비위 설치를 비롯한 전대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전당대회를 오는 8월 17일과 30일, 9월 6일 중에 언제 열지 조만간 최고위에서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임에 도전하는 대표 사퇴 시한은 규정에 없는 만큼 최고위 결정사항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선거 요일을 둘러싼 출마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며 선거가 오는 9일로 앞당겨졌는데 출마자인 김도읍, 성일종 의원이 선거 날짜가 촉박하다며 연기를 주장한 겁니다. 특히 원내 지도부에서 함께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점식 의원과 송원석 전 원내대표 간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0: 이에 송전 원내대표가 출마자 3인과 함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기존 일정보다 하루 늦춘 오는 10일 선거를 치르기로 조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2: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 후보자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전당대회 출마 의지와 함께 민주당의 각성과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근구 기자, 차기 총리가 지명됐군요.
3: 예,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내각 수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강 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5: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4: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데요. 강 실장은 한 장관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취임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인사 발표는 공교롭게도 주요 후보군으로 꼽혔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차기 총리 후보로 강 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놓고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에선 강훈식 실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으나 최근 들어 청와대 안팎에선 한성숙 장관의 총리 기용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후임 총리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했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투표지 사태 규명 대신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무너진 선거 시스템의 신뢰 복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면한 시국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과 자질을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투표지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9: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YTN is FM.
1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권과 전남에 최대 20mm, 전북 동부에 많게는 1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흐린 가운데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 25도, 대구 26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사대문 안쪽 도심 퇴계로 서울역 사거리에서 회원사거리 구간 아직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퇴계로 2가에서 충무로역 쪽으로 차간격이 좁혀져 있고 교차하는 한강대로 서울역에서 서울역 광장 사이 차량들 서행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한남대교 남단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 강화대교에서 서강대교, 동작대교 지나서 반포대교 사이 아직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꾸준한 모습인데요. 옥산 하이패스에서 동익기념관 부근까지 16km 구간 밀리고 있고 안성 분기점부터 안성 휴게소까지는 9km 구간,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아직은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026년 6월 7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투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대부의 선율을 편곡한 노래 빠를라 피우 피아노 로베르토 알라냐가 불렀습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전설적인 테너죠. 1963년 6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라냐는 시칠리아 가문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탈리아 분이고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 모두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이 오페라 무대에 설때큰 도움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상현 선생님이 알라냐랑 같이 공연을 많이 해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알라냐의 아버지는 기타리스트라고 했고 어머니는 또 약간 그 운동 쪽으로 몸을 쓰는 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건강한 육체랑 음악적인 소양을 다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알라냐의 노래 더 들어보겠습니다. 플루토의 오페라 마르타 중에서 꿈과 같이 맞바리 이어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오 사랑스런 아가씨 오소아베 판출라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의 안젤라 게오르교가 함께 부릅니다.

플루토의 오페라 마르타 중에서 꿈과 같이 마빠리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 이어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오 사랑스런 아가씨 오소아베 판출라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10님입니다. 테디 안녕하세요. 요즘 테디의 멋진 공연을 보며 큰 힘과 동기부여를 얻고 가곤 하는데요. 테디가 생각하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만의 매력이 뭔지 궁금해요. 신청곡은 듀엣토의 꽃잎에 흐드러지다입니다. 까르마조프의 매력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느끼는 가사 대사가 남는 것들이 다를 것이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속뜻은 각자가 또 이제 해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 같습니다. 0737님입니다. 오늘 인천으로 지인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전시 장소가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배달이 헌책방 거리에 있는 책방이었는데 1년 동안 책방을 작가의 시선으로 기록한 그림들이었답니다. 책방을 애정한 눈으로 그린 그림들이 따뜻했고 또 오래된 책방의 냄새도 너무 정겨웠네요. 예전 만화방 드나들던 생각도 나고 수익금도 장애인을 위해 쓰인다는 취지까지 너무나 좋은 전시였답니다. 인천에 살았다던 테디 생각도 났어요. 신청곡은 인기상의 Quando l'amore diventa poesia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저도 만화책방 가거나 아니면 그 책 빌리러 가는데 예전에 비디오방에서 막 책도 같이 빌려줬으니까 딱 뭐 그때 당시에 300원이면 만화책을 빌릴 수 있었고 그리고 소설은 2박 3일인가? 빌릴 수 있었는데 800원이었었던 기억도 나. 막 그러면 돈 딱 생기면 그거 들고 책방으로 달려갔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네. 룬님입니다. 전 근육 만들겠다고 작년부터 플랭크 매일 하는 중인데 역시 2분이 한계입니다. 더 늘어나지 않아요. 걷는 건 한남대교를 걸어 건널 정도로 좋아하긴 하는데요. 걸었으면 됐죠, 뭐. 근데 걷는 거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또 체력들이 늘 수 있으니까. 네. 이분도 대단하신 거예요. 퓨어 보이스님입니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빨리 쓰는데 엄청 도움이 된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단점이 알던 단어도 잊어버려서 전처럼 글이 쉽게 써지지 않네요. 맞아. 그 단어 뭐더라? 뭐 아는 건데 갑자기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어려서 빠른 것도 있겠지만 어린 사람은 어린 만큼 그 많은 정보들이 사실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한테는 용량이 있는데 그래서 그 용량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그 전 것들이 좀 약간 흐려진 상태로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금방 그걸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단어들이 이제 또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겠죠. 뭐 작정하고 이제 책을 계속 읽으시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본업에서 새로운 것들이 요즘에 얼마나 갱신되는 것들이 많아요. 새로운 것들이 막 AI 때문에 새로 아는 단어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떼깨로님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네요. 이미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 앞으로 이 더위에 어찌 지낼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네 식구 다 더위에 취약해서 에어컨을 끼고 살거든요. 전기요금 걱정은 그 다음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시원한 게 최고죠. 아, 이게 시원하지 않으면 잠도 안 오고 사실 짜증이 나요. 막땀 흘리면서 자고 이러면 진짜 또이 정도 전기값은 쓰려고 저희가 또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 더 열심히 살면 그 정도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뭐 지금 비행기 탈때 1등 좌석을 노립니까? 뭘 합니까? 그죠? 이 정도는 쓰고 살아야죠.
베르테르님입니다. 운동 전도사 테디, 흐흐. 계단 기억할게요. 네, 계단 기억하세요. 마리안나님입니다. 동화 같은 오페라 소개 잘 들었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 5월은 테디 뮤지컬 열심히 보고, 아, 제가 뮤지컬이 많았어요. 주말엔 여행도 하고 열심히 잘 보낸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6월에도 열심히 테디랑 함께 할게요 해주셨습니다. 6월에도 저랑 함께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듀엣토의 더 클래식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 꽃잎에 흐드러지다, 인기상의 꾸안돌라모레 디벤타 포에지아 듣겠습니다.

듀에토 꽃잎에 흐드러지다 인기상의 꾸안돌라모레 디벤타 포에지아였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의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다이신 카시모토의 새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그중 한 곡입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봄, 3악장, 다이신 카시모토의 바이올린, 베를리너 바조크 졸리스텐의 연주입니다.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6: 비가 와.

0: 빈틈 없이 맞추다. 카네티는
1: 카나르. 6월 7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1876년 6월 7일은 프랑스의 소설가 조르주 상드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조르주 상드는 쇼팽과의 인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상드는 몸이 약한 쇼팽을 위해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으로 함께 요양을 떠났지만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고생했다고 하는데 이때 쇼팽이 작곡한 작품이 바로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새롭게 편곡한 버전을 유로피안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함께 벼락에 치는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권과 남부지방에 최대 20mm, 제주는 5에서 1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하늘은 흐린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 나들목에서 복정 나들목 구간 3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쪽으로 정체가 꾸준한 모습인데요. 한남대교 남단에서 동작대교 사이 속도가 내려가 있고 이후나 반대 하남 쪽으로는 흐름이 한결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원골 램프 일대까지는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국회대로 묵동 운동장의 송인병원 교차로 쪽으로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러생입니다. 슬러슬러생. 비트 주세요.

0: 개그 와우.
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람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려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흥성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내각 수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IT 기업 대표 등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7: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8: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7: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6: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오랫동안 IT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중기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취임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비정치인 출신이란 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 때보다 더 파격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의 능력 위주, 실용주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성숙 후보자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했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5: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투표지 사태 규명 대신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무너진 선거 시스템의 신뢰 복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면한 시국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과 자질을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투표지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부실 관리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가 집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대표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외칩니다.
10: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9: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함과 투표지 반출을 막겠다며 며칠째 개표소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커피와 김밥을 무료로 나눠주고 바닥엔 돗자리도 줄지어 깔렸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은 낮 동안 수천 명까지 불었다가 이른 아침 크게 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선 정파색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 곳곳에선 재선거 이외에 정치 구호를 금지하고 성조기가 아닌

0: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내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노선관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관위의 우려와 분노를 쏟아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태로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아닙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1: 이해식, 윤건영 등 전반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선관위 내부 사정에 밝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조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등 모든 법률을 전면 검토해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부실과 방만이 판쳤다며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4: 선관위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3: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입니다.
4: 자정 작업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1: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방어막을 쳤는데 당 일각에선 문제가 된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건 비판 여론을 방치할 경우 자칫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지 사태의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휴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곳이 서울만이 아닌 만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6: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입니다. 선관위가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5: 순방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회담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에는 국정조사에 이어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론을 들어 재투표 요구 대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를 멈추라는 비판까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부 친한계 의원이 호응했습니다. 한 의원이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철에는 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공동 발의하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민 불신이 크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요구에 큰 이견은 없지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선출되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주 후반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간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8: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외부 세력의

0: 희망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YTN에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 작년 11월 달에 중국에서 중요한 군비 통제 백서가 나왔는데
2: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1: 이후에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이 그런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한 지 1년 반 넘었거든요.
0: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새 우라늄 농축 공장 시찰과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 항해 시험 참관, 군수 기업소 방문 등 연일 군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군수 기업소 방문에서는 미사일 생산량 확대 등 핵무력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3: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개비 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인 과업으로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0: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둔 북한은 북중 친선과 혈맹을 강조하며 우호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논의보다 양국 간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더 강화하고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는 중국의 관심사 등을 논의하는 데 집중될 거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열린 조선소년단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혁명적인 소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과 국가 등의 제일 큰 힘이고 자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년단원들을 향한 축하 연설에서 장차 이 나라를 꿋꿋이 떠매고 나아가야 할 세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해마다 소년단 창립일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열고 미래 세대 사상 이완을 막고 체제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5: 오늘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 선선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평년 기온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광주 낮 기온이 25도 등 호남 지역도 내일은 덥지 않겠습니다. 한편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는데요. 이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남부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아야 20mm 정도고 대부분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이후로는 전국에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또 영남과 강원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게 시작합니다. 서울이 17도, 부산은 19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겠는데요. 서울 27도, 안동 25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겠고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다시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0: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4: 교통안전 1분 터.
1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8: 제가 들어드릴게요.
19: 여기 앉으세요.
1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권과 전남에 최대 20mm, 전북 동부에 많게는 10mm, 수도권은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흐린 가운데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한낮에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 25도, 대구 26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사이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는 12km 구간 밀리고 있고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 나들목까지는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화촌 1터널에서 동산 2터널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종 부근에서 월문 3터널까지 아직은 9km 구간 정체에 서행되고 있는데요. 나란한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새말 부근의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고 양지 나들목에서 용인 휴게소 사이는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노래입니다. 빌리진, 얀 포글러의 첼로, BBC 피라모닉 연주였습니다. 영화 마이클이 개봉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차트에서 다시 역주행 중입니다. 인테의 오페라 극장, 지난주 프로코피에프의 오페라 세계 오렌지에 대한 사랑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프로코피에프 작품입니다.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 프로코피에프는 러시아 혁명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32년 소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 집을 두고 서방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약속과는 달리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는 가장 러시아적인 작품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각색한 오페라입니다. 1940

다시 1년의 작곡을 시작해서 1953년 최종판을 완성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의 침공을 받고 있을 때 작곡된 것이죠. 톨스토이의 원작은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라 이를 각색한 오페라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프로코피예프는 이 작품을 각색하면서 막과 장 대신 여러 장면으로 오페라를 구성했습니다. 보통 1경, 2경 같은 식으로 번역하는데 오늘도 이 말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나타샤 역의 엘레나 프로키나, 엘렌 역의 올가 보로디나, 안드레이 역의 알렉산드르 게르갈로프, 피에르 역의 게감 그리고리안, 아나톨리 역의 유리 마루신,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키로프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프로코피예프의 전쟁과 평화 시작합니다.

일경입니다. 1809년 5월 달밤, 오트라드 노예, 로스토프 백작의 저택의 정원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은 황제의 명령으로 출장을 가던 중 로스토프 백작의 저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작이 백작집에 머문 거예요. 출장 가다가 자네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될까 이렇게 했겠죠. 밤에 창문을 열고 아리아, 봄 하늘의 광채를 부릅니다. 과연 행복이란 것이 정말 있을까? 아름다운 봄 같은 환상이 아닐까?

그때 2층 창문이 열립니다. 창문으로 백작의 딸 나타샤가 고개를 내밀고는 오늘 밤은 잠을 잘 수 없어 라는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촌 동생 소냐를 창가로 불러서 달빛을 가득 머금은 정원이 참으로 아름다워 라고 말하고 두 소녀는 5월의 밤을 찬양하는 이중창 잠들 수 없어를 함께 부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창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아, 참 5월이 아름답지? 그러니까 너무 5월이 아름다워. 잠을 잘 수 없어. 너무 아름다워서 깨꼴깨꼴깨꼴깨꼬리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창문을 닫은 거죠. 정말 맑은 소녀들이네요. 소녀의 노래를 들은 안드레이는 그녀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군 이라고 하며 두 소녀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인간이 그렇죠.

이경입니다. 앞 장면에서 6개월 뒤인 1810년, 10년 전야 페테르스부르크 대저택의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로스토프 백작이 딸 나타샤, 조카 소냐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먼저 와 있던 나타샤의 대모 아흐로시모바 부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베주오프 백작 피에르와 아내 엘렌이 들어오고 동생인 아나톨리 쿠라긴 공작도 들어옵니다. 안드레이는 나타샤를 알아보고 다가가더니 로스토브 백작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나타샤에게 춤을 청합니다. 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버렸잖아.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나타샤 저랑 춤 좀 춰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한 거죠. 안드레이 공작과 손을 잡고 나아가는 나타샤를 본 아나톨리 공작은 그녀의 미모에 놀랍니다. 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얼굴까지 아름다웠어. 안드레이와 나타샤는 춤을 마치고 로스토프 백작은 흥분으로 빛나는 딸의 얼굴을 보고는 안드레이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보통 공작이 백작보다 높거든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작은 뭐 어떤 자치령까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삼경입니다. 1811년 2월 모스크바 볼론스키 공작의 저택 대기실입니다. 볼론스키가의 젊은 공작 안드레이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역시 공작이 더 높죠. 가난한 귀족인 로스토프 백작의 딸 나타샤와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1년간 결혼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 나타샤와의 그 사랑이 금방 저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기간 동안 그는 모스크바를 떠나 유럽으로 갔습니다. 로스토프 백작이 딸 나타샤와 함께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노 공작은, 그러니까 공작의 아버지는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 돌려보내라! 하자 하인들을 난감해합니다. 하인들은.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나타샤는 씩씩하게 제가 잘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이때 공작의 딸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로스토프 백작이 잠시 자리를 피하고 마리아와 나타샤가 대화를 합니다. 그때 노 공작이 실내복을 입은 채 그 방으로 들어옵니다. 나타샤의 얼굴을 보더니 로스토프 백작의 딸 맞죠? 실례합니다. 약혼까지 했는데 얼굴을 모른 척을 해버립니다. 와 있는 줄 몰랐네요. 라고 거짓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면전에 대고 예를 들면 뭐 인태 씨인데 우리 약혼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인태 씨 맞죠? 이거 해버린 거지, 그죠? 완전히 면전에 그 수치심 들게. 그리고는 나타샤가 들으란 듯이 일부러 마리아에게 마리아, 저 집안은 명문가냐? 부자냐? 교양은 있니? 안드레이가 원하면 마음대로 결혼하고 나가 살라고 해. 라고 빈정대듯이 말하고 나가버립니다. 아, 너무하시네. 이 순수한 마음을 모르거든, 노공장님은. 로스토프 백작이 돌아와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남은 나타샤는 아리아, 무슨 권리로 이들은 나를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지?를 부릅니다. 오, 그이가 여기 있다면 빨리 그를 제게 보내주세요. 더 기다릴 순 없어요. 라고 신에게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면전에 대고 이래버리니까. 로스토프 백작은 마리아와의 대화를 끝내고 돌아갈 채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오빠가 선택한 여자니 잘해줘야지 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오빠가 행복을 찾아서 기뻐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 걱정 마세요. 제가 나타샤는 챙길게요. 나타샤를 잘 부탁합니다. 아 그럼요.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노공작 빼곤 다 착하네. 근데 노공작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 속마음과 진짜 사람의 그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 속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들이 가진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공작이란 자리는 또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사랑의 끝이었더라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니까 걱정돼서 그랬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 면전에 대는 건 좀 그래요.

사경입니다. 1812년 5월 베주오프 저택 연회장입니다. 피에르 베주오프 백작의 저택에서 무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작의 부인 엘렌은 나타샤가 안드레이와 약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친정 동생 아나톨리와 맺어주려고 무도회에 초청한 것입니다. 로스토프 백작이 다가오자 나타샤 아빠죠. 엘렌은 파리 소식을 듣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를 별실로 끌고 갑니다. 파리는 어땠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 나타샤에게 아나톨리가 접근합니다. 아, 아나톨리랑 나타샤랑 엮어주려고 나타샤의 아빠를 궁금하다고 파리 소식 좀 알려줘요 하고서는 없애버린 거죠. 나타샤는 당황하지만 그는 능숙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편지를 건네고 나갑니다. 나타샤가 편지를 열자 그 속에는 제 운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정해 주십시오. 사랑이냐 죽음이냐 당신만 좋다면 함께 도망칩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타샤는 아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를 부릅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지? 안드레이 왜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는 건가요? 당신의 사랑은 끝난 건가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녀는 안드레이를 사랑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과 상황은 밀릴 대로 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약혼했다라는 남자는 1년 동안 자기 곁에 있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는 면전에서 맨날 치욕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아나톨리가 나타났을 때 마음에서 무언가 솟아오름을 느낍니다. 나는 근데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카톡이 있어, 메시지가 있어, 이메일이 있어요. 아니면 편지라도 그렇게 쉽게 줄 수 있어. 아니 그냥 매일 혼자서 자기 스스로를 찔러가면서 참아야 되니까 연락도 없고

오경입니다. 1812년 6월 앞장면에서 일주일 뒤 목요일 밤 돌로호프가의 서재입니다. 나타샤를 설득해 도피 행각을 하기로 결정한 아나톨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밤 10시에를 부릅니다. 마차를 준비시키고 교회 카멘카에서 밤중에 결혼식을 올리는 거야 라고 계획을 노래합니다. 도피하기로 했어요. 너무 신나나 봐요.

0: 살려요. 아, 노사디.
1: 노사디.
0: 야, 바스타이.
1: 나지 스브리아스.
2: 육경입니다. 같은 날 밤 아흐로시모바 저택입니다. 양친이 모스크바를 떠나 있는 동안 대모인 아흐로시모바가에 맡겨져 있던 나타샤는 오늘 밤 집을 떠나 도망갈 생각입니다. 하녀가 달려와 소냐가 아흐로시모바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젠 도망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죠. 이때 아나톨리가 숨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집 하인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나타샤는 엎드려 웁니다. 아흐로시모바 부인이 들어와 나타샤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3: 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냐? 천한 놈의 유혹에 속다니! 부모와 약혼자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 라고 야단칩니다.
2: 하지만 나타샤는 의외로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3: 이미 약혼은 취소했어요. 대모님이 무슨 권리로 날 막습니까?
2: 이때 피에르 베주오프 백작이 옵니다. 아흐로시모바는 피에르에게
3: 당신의 처남인 아나톨리가 나타샤를 데리고 나가 결혼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하죠.
2: 그 말을 들은 피에르는 놀라면서
4: 아니, 저 그게 결혼이요? 그는 이미 결혼한 몸이에요 라고 하면서 어이없어 합니다.
5: 당할 뻔했어.
4: 뭔가 당할 뻔했어. 그 당시 그 처녀들을 꼬드겨서 혼자 남은 피에르 베주오프 백작은 뭐야? 베주오프 백작도?
2: 남몰래 나타샤를 흠모해왔던 심정을 담아 아리아, 난 그녀를 피해왔네를 부릅니다.
4: 야? 아, 얘도 유부남이야.
3: 난 유부남이지만 격한 감정을 품어왔지.
2: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의 약혼녀이기에 그 마음을 숨겨왔어. 그런데 그녀가 아나톨리 같은 유부남, 다른 유부남 악당에게 마음을 주다니 이라면서 비통해합니다.
4: 나도 해볼 걸 이런 심정이네 이 자식!

돌아온 나타샤는 아나톨리가 유부남이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서 피에르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타샤는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안드레이는 자신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빈다고 전해주세요. 전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피에르는 무슨 말을? 당신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소. 라고 말하고는 사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친구의 약혼자이기에 참고 있었소. 내가 유부남이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청혼을 했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홀로 남은 나타샤는 뭐? 너도 유부남이라고? 내게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라고 자문하고는 난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여자야. 온갖 유부남들이 다 날 좋아하니까 라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흐로시모바와 소냐가 등장해 대화를 하는데 뒤에서 소냐 살려줘. 내가 비소를 먹었어 라는 비명이 들립니다. 아 이거 죽음의 그 약을 먹은 거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뛰어들어가 나타샤를 부축합니다. 비소 먹고 도와줘 나 비소를 먹었어 이렇게. 칠경입니다. 같은 날 밤 피에르 베주오프 서재입니다. 피에르의 아내 엘렌과 아나토

폴리 그리고 프랑스인 의사와 수도 원장 등네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피에르는 아내에게 당신은 왜 나타샤를 당신 동생 아나톨리에게 소개했냐며 화를 냅니다. 피에르는 아나톨리에게 자네 나타샤와 결혼하겠다고 말했나? 라고 따져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부남 놈이 그죠. 아나톨리가 시치미를 떼자 피에르는 화를 내며 모스크바를 떠나고 나서는 나타샤와의 일을 일절 입 밖에 내지 마라 하고는 약혼한 처녀를 유혹하다니 비열한 건달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때 데니소프 대위가 들어와 나폴레옹이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켰다라고 전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2부 전쟁입니다. 8경입니다. 1812년 8월 25일 보로디노 평원 러시아군 진지입니다. 갑자기 피에르가 다가옵니다. 민간인인 그가 전선에 나타나자 모두가 놀라죠. 안드레이가 병사들과 함께 떠나자 피에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기회였을 것이라며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확신이 선 피에르는 고통은 잊자를 노래합니다. 그는 입대해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병사들이 등장해 합창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총사령관 투쿠조프가 등장합니다. 전장을 둘러본 그는 아리아, 비할 데 없는 사람들을 당당하게 부릅니다.

12경입니다. 1812년 9월 3일 모스크바 교회 야오슬라브의 농가입니다. 중상을 입은 안드레이 공작이 누워 있습니다. 그는 악몽과 환각 속에서 독백합니다. 나는 삶을 사랑해.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타샤를 사랑했지. 그녀를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오, 그래도 나쁜 놈이 아니었어. 그때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나타샤가 들어와 그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눈을 떴나 봐요. 나타샤를 본 안드레이는 정말 당신인가? 라고 놀라 묻습니다. 두 사람은 이중창, 운명이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군요. 를 부릅니다. 어우, 전쟁 중에 참 이런 사랑들이 슬프죠. 나타샤는 안드레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사실 당신이 없을 때 흔들렸어요. 그리고 당신을 떠나서 결혼하려고 마음도 먹었었죠. 미안합니다 했더니 안드레이는 부상 때문에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니 살아남는다면 이것을 신에게 감사하겠소라고 말합니다. 나타샤는 울면서 이제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춤추던 왈츠 음악이 멀리서 들려오고 안드레이는 조용히 의식을 잃어갑니다.

13경입니다. 1812년 11월 겨울. 스몰렌스크로 가는 길입니다. 세찬 눈보라 속에서 프랑스 군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포로들도 함께 끌려가고 있는데 포로 중에는 피에르도 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피에르의 부하 데니소프가 이끄는 게릴라 부대가 습격해 프랑스 경비병들을 죽이고 포로들을 해방합니다. 피에르는 기뻐하면서 외칩니다. 이제야 나는 내 마음에 평화를 찾았소. 그리고 나는 포로로 있는 동안 위대한 러시아인을 보았소. 데니소프는 피에르에게 아내 알레는 전쟁 중에 죽었고 처남인 아나톨리는 다리 하나를 절단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안드레이는 나타샤 품에서 숨을 거뒀다는 말도 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피에르는 독백을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을까? 그는 온 인생을 다해 선행을 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지. 이제 다시 조금씩 행복이 보인다. 안드레이의 죽음을 잊지 말자. 병사와 병사들은 피날레, 대합창, 죽음에 맞서서를 부릅니다. 우리는 죽음에 맞서서 조국을 지켰다. 성스러운 조국에 영광이 있으라. 러시아의 영광은 다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오늘 좀 길었어요. 인테오 오페라 극장, 프로코피에프 오페라, 전쟁과 평화였는데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에너미 앳더게이트라고 막 소련이랑 독일이랑 있었을 때 막 최고의 저격수의 이야기가 했을 때 꼭 그 전쟁 중에 또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사랑한 사람이 정말 큰 부상을 입기도 하고 이게 영화도 있는데 영화에서 나타샤가 오드리 헵번이었대요. 그럼 모든 남자가 그럴 만도 해요. 그쵸? 그래도 죽기 전에 그 여인을 봐서 다행이고 네, 톨스토이는 음악 애호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준 베토벤 작품입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중에서 3악장,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6월 7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듀엣토 백인태였고요. 전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엣글로 돌아오겠습니다.

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8도로 낮보다 일교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좀 내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 양은 강원권과 전남에 최대 20mm, 전북 동부에 많게는 1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 밖에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과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종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로 2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이 북방 2터널에서 동산 2터널까지는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아직은 9km 구간 밀리고 있고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 나들목까지도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0: YTN 24 시작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부실 관리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가 집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1: 개표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외칩니다.
2: 재선거!
1: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함과 투표지 반출을 막겠다며 며칠째 개표소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커피와 김밥을 무료로 나눠주고 바닥엔 돗자리도 줄지어 깔렸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은 낮 동안 수천 명까지 불었다가 이른 아침 크게 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선 정파색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 곳곳에선 재선거 이외에 정치 구호를 금지하고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일이 되면서 참가자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보수 유튜버는 물론 가족 친구와 함께 처음 집회에 나온 젊은 층까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투표소 앞 시위를 35시간 만에 해산시켰던 경찰은 이번엔 체육관 주출입구에만 기동대를 배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유의 투표지 부족을 계기로 또 불거진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이번 집회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은 내일 오전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개인 정보를 부실하게 다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3: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6.3 지방선거 날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간부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내일 오전 9시 반 이 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관리감독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하고 남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도 국내에서 같은 판례를 찾지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잠실칠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된 직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기다리던 주민들이 받은 일종의 대기표인데 여기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보인은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선관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관위의 우려와 분노를 쏟아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의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결코 아닙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4: 이해식, 윤건영 등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선

0: 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방어막을 쳤는데 당 일각에선 문제가 된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밝혔습니다.
1: 민주당이 이렇게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건 비판 여론을 방치할 경우 자칫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사태의 불법성이 명확하다면서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휴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곳이 서울만이 아닌 만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4: 구원은 오직 하나, 재선거입니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지역만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3: 순방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회담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에는 국정조사에 이어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론을 들어 재투표 요구 대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를 멈추라는 비판까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부 친한계 의원이 호응했습니다. 한 의원이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철에는 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공동 발의하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민 불신이 크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요구에 큰 이견은 없지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선출되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주 후반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청와대 인선 발표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려서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룡성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내각 수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IT 기업 대표 등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7: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5: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7: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6: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오랫동안 IT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중기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취임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비정치인 출신이란 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 때보다 더 파격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의 능력 위주, 실용주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성숙 후보자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했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리 지명을 환영한다며 여성 리더십 확대에 소중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후보자 지명은 우리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AI 국가 전략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서 투표지 사태 규명 대신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에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무너진 선거 시스템의 신뢰 복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당면한 시국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과 자질을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투표지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국정 구상을 밝히기 위해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취임 30일과 100일, 그리고 올해 초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회견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2: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3: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2: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면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타 세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예정된 회견 시간은 100분이지만 참석한 내외신 기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 쟁점 현안도 많아서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으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우선 꼽힙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어떤 생각을 밝힐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4: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5: 예.
4: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1: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된 만큼 이 역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세제 개편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4: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 회견이 개최되는 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
6: 이 밖에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과 검찰개혁, 노사갈등 해법과 교육복지 현안 등 주목할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회견장으로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0: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is FM.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하늘 표정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7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25도, 대구 26도가 되겠습니다. 도심 서서문 고가차도 사고 관련으로 서서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까지 양방향 전면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교각이 철거되는 6월 말까지 차량 통제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요일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로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 광장까지 양방향 전면이 통제 중입니다. 여기에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오늘 밤 10시까지는 청계 광장에서 3일교까지 양방향이 통제되겠습니다. 이 시각 한강대로 서울역에서 서울역 광장 사이 아직은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전 숭례문에서 서울역 구간 사이 밀리고 있고 퇴계로 따라 서울역 사거리에서 회원 사거리 구간도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합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 양재역에서 강남역,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신사역까지는 서행 속도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정체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한남대교 남단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한 강변북 일산 방향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 아직은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1: 어떤 분이 옷장 정리를 하다가 재킷 주머니 속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반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찾고 또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체념하고 있었던 터라 처음에 그 반지를 샀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뻤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이렇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불쑥 찾아와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철 지난 코트 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폐 한 장이 그렇고요. 까맣게 잊고 지내던 옛 친구의 반가운 연락도 그렇죠. 가끔은 보물찾기 놀이를 하듯이 뜻밖의 순간 툭 튀어나오는 작은 행복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고 놓친 것들에 미련을 두고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엔 일요일은 너무나 짧으니까요.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가끔 잃어버린 줄

0: 알았던 물건들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이 돼서 큰 기쁨을 안겨줄 때가 있죠. 저도 지난 겨울에 입었던 외투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때 그럴 때큰 기쁨이 다가오곤 하던데요. 그럴 때는 아, 내가 매사에 너무 빈틈없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뜻밖의 즐거움은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좀 자기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는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시간에는 국내에서 드물게 민간 소방 펌프차를 갖추고 화재 현장을 돕고 있는 양근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훈훈한 소식 만나보시죠. 구피플 굿뉴스 이현웅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좋은 사람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반가운 뉴스, 굿피플 굿뉴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주도가 조선시대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 정신을 이어갈 제47회 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이 상은 헌신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한 명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는데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했거나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김만덕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거주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7월 31일까지 추천받고요. 시상식은 오는 10월 김만덕 주간 만덕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주유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 호출 주유 도움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도 주유기에 붙은 QR코드나 안내 전화번호를 통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주유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창립 45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국민참여형 보훈문화 행사를 마련합니다. 공단은 원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사연 공모전을 열고 달리기 챌린지, 보훈런과 연계한 국가유공자 위문활동도 펼칠 예정인데요. 사연 공모전은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고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의 진료와 재활, 간병 이야기를 접수해 우수사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보훈런 참가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에게 건강식품을 전달하고 전쟁의 기억을 담은 그림책 출판 기념회도 열 예정입니다. 굿피플 굿뉴스,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 당연히 소방관 분들이죠. 그런데 충북 진천에는요, 소방관은 아니지만 화재가 나면 직접 소방 펌프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사비로 소방 펌프차를 사서 화재 현장을 누비는 향토 기업인 한 분 모셨습니다. 양근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해주세요.
1: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식품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데 앞서 제가 소개할 때는 또 소방 펌프차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충북 진천에서 서울 마포구 여기 상암동까지 오셨는데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어요?
1: 멀긴 멀더라고요.
0: 멀죠. 예. 맞습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진천에 공장이 있으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거기 마당에 이게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 5톤짜리 소방펌프차가 두 대나 있다. 심지어 대표님 거다. 이게 가능한가요?
1: 맞습니다.
0: 아니 저는 개인이 소방차를 가질 수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1: 예.
0: 어쩌다가 그 소방펌프차를 갖게 되셨어요?
1: 예. 유일무이라.

0: 만약에 이제 저희가 혼자서 이제 소방차를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20 정확히 2004년도인데 지나가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앞서가지고 어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1: 네.
0: 그 사이에 그거는 전소가 돼버리고
1: 아.
0: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소방차 내구연한 다된걸 갖다 구입할 수 있다라고 그런 조언을 듣고서 불과 몇일 만에 가서 매입을 해왔죠.
1: 아,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소방차를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소방 119 소방센터에 가서 한대 해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내구연한이 다된 소방차를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까?
0: 아, 옴비디에 그게 올라와 있는데요.
1: 공매 사이트 말씀하시는
0: 예,
1: 거죠?
0: 예.
1: 아.
0: 거기에서밖에 못 사요.
1: 네.
0: 근데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라고 하면 10년 이상인데요. 그걸 사다가 또 다시 수리를 해야 되니까.
1: 내구연한이 다된 소방차라면 보통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0: 이제 입찰을 보는 거니까,
1: 네.
0: 그 적정선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1: 최저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0: 거기에
1: 그
0: 이제
1: 입찰
0: 얼마라
1: 최저가.
0: 나와 있죠.
1: 예. 네.
0: 나와 있는데 그 금액만 써서 되질 않고요. 지금부터 더 많이 써야 되겠죠.
1: 한 대에 얼마 정도 구매하셨어요?
0: 그때는 천 몇백 준것 같아요.
1: 아, 대한
0: 예,
1: 대에.
0: 매입가가.
1: 아, 그런데 이제 오래된 노후된 자동차를 구매하셨기 때문에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지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비용이 또 드셨어요?
0: 매입할 때의 가격은 그렇지만은 가지고 와서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일반 정비소에서는 정비가 안 되니까 소방차 전문적으로 고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1: 네.
0: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겨울에 그냥 차 세워놓듯이 세워놔가지고 다 얼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2600인가 27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했었죠.
1: 어머,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네요?
0: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보온 설비를 다 해가지고 히터 틀어놓고 그러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차만 있다고 해서 바로 불을 끌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을 끄는 어떤 매뉴얼도 있을 것이고 나름의 교육을 받아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도 그러면 다 받으신 건가요? 관련
0: 예,
1: 교육을?
0: 그렇습니다. 소방서에 협조를 받아서 가서 소방서에 가서 교육을 다 받고 작동하는 방법도 다 배우고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하게 됐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건 그걸 이제 교육을 받겠다고 찾아갔을 때그 소방서 분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0: 어이없어하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래도 잘 알려주셨나 봐요.
0: 예. 진짜 친절하게, 세밀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덕분에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1: 아, 그러셨군요.
0: 교육받고, 요즘은 이제 직원들 데리고 멀리는 못 가고,
1: 네.
0: 가까운 곳은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먼 곳은 이제 저 혼자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013년에는 아예 진천 소방서와 정식으로 협정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와, 그 대표님 스마트폰에 화재 신고 내역이 실시간으로 들어온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진짜 명예 소방관 아닙니까?
0: 명예 소방관 유축장도 있습니다.
1: 아, 있군요.
0: 네.
1: 좀 이따 저 보여주세요.
0: 네.
1: 그러면 보통 진짜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 여부는 대표님이 판단하에 나가시는 겁니까?
0: 이제 작은 불들은 안 나가고
1: 네.
0: 큰 불, 시간이
1: 큰
0: 많이
1: 불.
0: 걸리는 불, 그런 불은 이제 직접 나갑니다.
1: 저는 오히려 작은 불을 나가고 큰 불은 무서우니까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반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큰 불은 출동을 한다고 하시는 건데 무섭지 않으세요?
0: 항상 두려움이 앞서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진화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은 아주 망각을 해버립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자칫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0: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화재 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 그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잊을 수 없었던 화재 현장이나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1: 네,
0: 있을까요?
1: 제가 출동하고 한 200여 회 이상이 될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2022년도에 울진 삼척 불났을 때, 제가 2월 달에 왼쪽 망막 점막 수술을 하고 났는데, 3월 달에 울진 삼척이 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죠. 근데 도로 양쪽에 다 불이에요. 근데
0: 어머.
1: 한참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말을 시키고 있는데 쳐다보고서 다시 쏠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창이 내려온 거예요. 물 쏘는 게 내려온 거예요. 그게 물이 튀겨가지고서 내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이 눈이 약간 잘안 보여요.
0: 어머.
1: 응.
0: 아,
1: 그래서 그게
0: 그러셨구나.
1: 기억에 남고요. 금송을 뭐 사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 갔다가 소방차 위에 보면 대포 있어요. 물대포. 그것도 망가뜨려 본 적도 있고.
0: 망가뜨리셨다고요?
1: 네, 그한 30몇만 원에 대해서 고쳤죠.
0: 그러셨군요. 진짜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산 너머의 검은 연기를 보고 막 무작정 소방차 몰고 달리시다가 과속 티켓까지 발부되셨다고.
1: 7장 받아봤어요.
0: 많이 받으셨네요,
1: 네.
0: 대표님. 워낙 마음이 급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 긴급 차량이 더구나 소방차가 60km 도로에 60km 달리면 언제 가서 불을 끄겠습니까?
0: 맞네요.
1: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급해지니까 속도를 내다 보니까 과속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증빙 자료를 다 제출하고 거기서 회의를 해서 다 면제시켜줬습니다.
0: 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군요.
1: 네.
0: 지금 말씀하신 산불, 2022년 울진 산불뿐 아니라 작년 2025년에 의성 연쇄 산불, 그리고 올해 1월에 음성 공장 화재까지 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출동을 하셨는데요. 사실 어떤 동기에서 이런 마음이 우러나셨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보통 이제 기업인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후원을 하거나
1: 네.
0: 물품이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대표님께서 굳이 이렇게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 뛰어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1: 근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의 그단 조그만 그 재산이라도 보호해주고 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 같아요. 실외로 논산 대전 불났을 때는 계곡으로 내가 들어갔었어요.
0: 아, 진짜요?
1: 거기에는 요양원이 있었고 정신지체아이들 그 보호소가 거기 있었어요. 그걸 사수하러 간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물좀 그쪽에 다 뿌려주고 그러고 와서 소방서에 와서 과장한테 대형 과장이 이제 그 담당이에요. 대형 과장한테 그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두려워서 기피하는 곳인데 그걸 겁 없이 왜 들어갔느냐고 어린 소방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0: 아,
1: 네.
0: 그러셨구나. 그 걱정 어린
1: 그렇죠. 응.
0: 얘기였겠죠.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그렇게 소방관 분들도 걱정을 하시는데 대표님을 사랑하고 대표님께 의지하는 가족이나 직원분들은 막 노심초사 하실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1: 못 나가게 하죠, 이제.
0: 아, 진짜요?
1: 네.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제발 그 위험한 데 가지 말라 하죠. 근데 화재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 산소통이라든가 터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0: 그러니까요.
1: 두려움은 앞서죠. 근데 막상 불을 보면 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0: 그래도 사실 가족분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직원분들이 눈앞에 아른거리실 테니까 화재 현장에 가시면 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야 되겠죠.
0: 저희 지금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코너에서 동네 민간 소방수로 활약하고 계신 양근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 중간에 잠시 쉬어가면서 노래 한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신청곡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곡 준비해 오셨을까요?

0: 예, 권혜영의 산장의 여인을 좀 듣고 싶습니다.
1: 네, 권혜경 씨의 예. 산장의 여인 신청해 주셨는데요. 혹시 왜 이 곡을 가져오셨어요?
0: 늘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니까 아하. 그게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1: 그렇군요. 예. 평상시에 외롭고 쓸쓸한 어떤 마음으로 화재 현장으로 향하고 계신지 저희 이 노래 들으면서 대표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혜경의 산장의 여인 듣고 오시죠.

0: 권혜경의 산장의 여인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충북 진천에서 두 대의 소방펌프차를 운영하며 지역의 화재 현장으로 한숨에 달려가시는 양근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어떻게 그 소방펌프차를 활용하시는지 화재 현장에 출동하셨을 때의 대표님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 많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따뜻한 자선을 많이 실천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지금 농아인이나 정신건강 취약계층 이웃들과도 인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됐을까요?
1: 아, 맨 처음에는 쌀을 갖다가 조선 가정 같은데
0: 네.
1: 뭐 100포, 200포 이런 식으로 줬었는데
0: 네.
1: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있다가 우리 어디 좀 갈까? 그럼 곧바로 출발하면 되는데 그 친구들은 보통 보면은 가정 환경이나 형편이 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 데리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 좀 어떨까? 그런 계기로 인해서 35인승 버스를 사서 직접 운전해가지고 모든 경비 돼서 같이 투어를 하고 오면은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0: 와, 처음에는 그냥 이제 쌀을 기부하는
1: 예.
0: 방식으로 인연이 이어지셨는데 사실 쌀을 구매해서 기부하는 건 비교적 에너지가 덜 들고 나름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버스를 사서 그분들과 나들이를 떠난다는 건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애정을 쏟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리 뿌듯하고 너무 좋은 일인 걸 알지만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없으셨어요?
1: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목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날짜는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0: 네.
1: 근데 그 정신지체에서 사무국에서는 취소할까요 하길래 아닙니다. 저 친구들은 이것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어떻게든지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부스 하온 상태에서 팔도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딸기 체험장을 갔었거든요.
0: 너무 재밌었겠다.
1: 그러니까
0: 그 친구들은.
1: 저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내 마음이 뿌듯하고 제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0: 그러면 여행 코스 계획부터 운전 이런 것까지 다 직접 하시나요?
1: 여행 코스는 그 사무실에서
0: 네.
1: 정신지체면 정신지체 사무실에서 농아는 농아 사무실에서 어디 어디 가고 싶다 한 두세 군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야 이번엔 이쪽이 좋겠다
0: 네네.
1: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네. 그래서 운전은 직접 하시고?
1: 그럼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본 적이 없어요.
0: 야 어떻게 버스까지 구매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냥 여행사에다가 부탁해서 비용을 내고 이 친구들 여행을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1: 네.
0: 근데 왜 직접 버스를 구매하셨어요?
1: 아, 관광버스 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0: 네.
1: 우리도 이 친구들도 같이 갈 때가 항상 피크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런데 친구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 자꾸 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 제메 버스를 사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2004년도에 버스를 구입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같이
0: 그러셨군요.
1: 여행을 다닙니다.
0: 그렇군요.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과의 인연도 정말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인연은 언제 시작돼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1: 아,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0: 네.
1: 그때는 이제 신체 이게 분과가 네 개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0: 네.
1: 신체, 정신지체,
0: 네.
1: 농아, 시각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각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맨 처음에 신체로 돼 있다가 그 농아하고 정신지체가 2008년도인가 이렇게 분리됐었어요.
0: 네.
1: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체는 이제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을 주로 많이 해주고 있죠.
0: 아, 그러셨군요. 사실 이런 자선을 베푸시는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항상 베풀면서도 내가 얻어가는 것이 많다. 내가 이들로부터 받는 것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것 같은데 너무 하길 잘했다. 뿌듯하다. 이랬던 순간들이 혹시 기억남는?
1: 그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정신지체 그 친구들이 이제 여인들이 막 와서 막 안겨가지고 내 볼에다 막 쭉쭉 막 뽀뽀를 하고 그러는데 네. 맨님이 마음이 좀 안 좋았죠.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2년 정도 걸렸었어요. 내가 일반 사람

0: 사람들 같으면 저 사람이 밥을 사면 먼저 드세요 얘기라고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 봐요. 오로지 나밖에 몰라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1: 그러셨군요. 사실 이렇게 나와 조금 다른 이웃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에게 무한한 배려와 베품을 실천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수십 년간 이 일을 이어오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0: 글쎄요, 원동력이라고 보다도 봄철 되고 또 가을철 되면 저 친구들이 자꾸 눈에서 저녁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아, 그래 가야지.
1: 날 좋으면 탁 떠오르시는군요.
0: 때 되면
1: 네.
0: 봄철 되면 꽃이 피잖아요.
1: 그럼요,
0: 저
1: 예.
0: 친구들도 여행 가야지. 근데 저 친구들 데리고 이제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닷가를 데리고 왔는데 운전석 옆에 마이크가 있어서 여기에 바닷가 와본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한명손 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아,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시간만 되면 자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 뭐 엄청난 원동력이나 동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들 자체가 원동력이네요,
0: 그럼요.
1: 대표님께는.
0: 예.
1: 맞습니다.
0: 농아들하고 정신지체 이 친구들은 봄, 가을로 뭐 봄에 한 두 번 정도 또 가을에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5번에서 6번 정도를 해주거든요.
1: 네.
0: 불은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작은 불을 참석하고 큰 불은 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작은 불들은 소방관들이 가서 다 꺼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다 끄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은 제가 먼저 도착할 때 보면 제가 메인이 되고 소방관들이 제 차에다가 급수를 해주는 거예요.
1: 아, 정말요?
0: 예. 그러다 보면 소방관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제 호수를 소방관들한테 넘겨주고 저는 이 선으로 빠져주죠.
1: 아, 그런 식으로도 활동을
0: 네.
1: 하시는군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식품 사업에 처음에 이제 탁 뛰어들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했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을
0: 그
1: 하셨을까요?
0: 얘기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제가 전공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예요. 저는
1: 네.
0: 고등학교는 기계과를 나왔고
1: 네.
0: 대학교는 또 저기 체육학과를 다니다가
1: 체육학과.
0: 예, 그 우연치 않은 기회에 진로 변경이 됐어요. 그건 뭐 얘기하려면 엄청 길어요.
1: 네. 그렇군요. 지금, 주력으로 생산하시는 제품이 그 고추씨 기름.
0: 네.
1: 맞죠?
0: 예.
1: 아, 사실 그 식품 하면 워낙에 바운더리가 큰 산업이다 보니 왜 고추씨 기름을 아이템으로 선정하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0: 그게 이제 사업을 제가 진로 변경된 그 계기인데
1: 네.
0: 그거는 이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1: 아, 저는 사실 믿어지지 않는데 칠순을 넘기셨고
0: 네.
1: 기업도 40년 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0: 네.
1: 이제는 더 해보고 싶다 하는 게또 있으세요, 혹시?
0: 그런 건 없고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제 소방차는 이제 계속 가지고 있고 싶고 또 사실 소방관들 자체가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1: 네.
0: 제가 소방관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화재 현장에 가보면 그 방화복을 입고서 진화 작업을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 있어요. 젊은 청년들도 기진맥진해 있거든요. 너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작은 힘이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체력이 되는 한 끝까지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소방차 갖고서 진화 작업하고 있는 거 그거 그리고 이제 장애우들하고 힘 나는 데까지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1: 사실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했을 때 저는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나 했었는데 오히려 조금이라도 힘 나는 데까지 더 나누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여쭐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나눔은 뭘까요?
0: 마음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마음이 뭐든지 우러나야지 되는 거지.
1: 네.
0: 지금 예를 들어서 서두에 기부를 하는 게 더 훨씬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맞아요. 맞는데 그보다도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게
1: 아.
0: 예, 서로 간에 전달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한 번은 육군사관학교를 장애우들을 태우고 정신지체 이 친구들을 태우고 육군사관학교에 견학을 갔었어요. 근데 생도생들 사열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본부속을 못 앉게 돼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인데 군인들은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나라에서마저도 소외감을 느끼게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저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본부서 한쪽이라도 좀 앉혔으면 좋겠다 했더니만은 흔쾌히 거기 오신 분들이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1: 네.
0: 그때 가장 뿌듯하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나눔이다.
0: 예,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1: 오늘은 인터뷰는 그 한마디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대의 민간 소방 펌프차를 갖고 계신 양근식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결혼식의 계절입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죠. 최근 결혼한 한 신혼부부는 그 기쁨을 자기들만의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축하 화환 대신에 쌀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 사랑을 나누기로 한 건데요. 하객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무려 820kg의 쌀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을 더 뜻깊게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신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나의 행복한 출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마지막 곡으로 시아의 결혼할까요? 들려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9도로 낮보다 일교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 양은 강원권과 전남에는 최대 20mm, 전북 동부에 많게는 1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가 않겠는데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과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정체가 많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설악 나들목 부근 1차로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설악 부근에서는 2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종 나들목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화도 부근에서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아직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꾸준한 모습입니다.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9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YT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려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흥선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내각 수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IT 기업 대표 등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6: 비서실장입니다.
5: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4: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오랫동안 IT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중기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취임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비정치인 출신이란 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 때보다 더 파격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의 능력 위주, 실용주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성숙 후보자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했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리 지명을 환영한다며 여성 리더십 확대에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후보자 지명은 우리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AI 국가전략과 디지털 경제전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국무총리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투표지 사태 규명 대신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무너진 선거 시스템의 신뢰 복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면한 시국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과 자질을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투표지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6: 앞으로 국정 구상을 밝히기 위해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취임 30일과 100일, 그리고 올해 초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회견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7: 국정 2년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8: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7: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6: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면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타 세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예정된 회견 시간은 100분이지만 참석한 내외신 기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 쟁점 현안도 많아서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으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우선 꼽힙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어떤 생각을 밝힐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9: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10: 예.
9: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6: 서울시장

0: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
1: 이 밖에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과 검찰개혁, 노사갈등 해법과 교육복지 현안 등 주목할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회견장으로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선관위에는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부실 관리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가 집회에 주축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대표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외칩니다.
4: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3: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함과 투표지 반출을 막겠다며 며칠째 개표소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커피와 김밥을 무료로 나눠주고 바닥엔 돗자리도 줄지어 깔렸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은 낮 동안 수천 명까지 불었다가 이른 아침 크게 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선 정파색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 곳곳에선 재선거 이외에 정치 구호를 금지하고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일이 되면서 참가자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보수 유튜버는 물론 가족 친구와 함께 처음 집회에 나온 젊은 층까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투표소 앞 시위를 35시간 만에 해산시켰던 경찰은 이번엔 체육관 주출입구에만 기동대를 배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유의 투표지 부족을 계기로 또 불거진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이번 집회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개표소 밖 시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송파구 투표함들은 여전히 개표소 안에 묶여 있습니다. 투표지는 개표소에서 옮겨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선관위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빠져나온 건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한 지 35시간 만이었습니다. 투표함 두 개가 경찰 호위를 받으며 개표소로 옮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개표는 5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거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개표소에 남은 송파구 전체 투표함 380여 개는 시위대에 막혀 여전히 개표소에 남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 선거 관련 서류를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개표가 끝난 뒤라도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투표함은 개표가 끝나는 대로 선관위 청사에 보관돼야 하지만 선관위는 개표소를 에워싼 인파에 옮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직원들은 겨우 빠져나왔다지만 투표함과 투표지가 워낙 많아 인파를 뚫긴 물이란 겁니다. 경찰은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건 개입이 가능했지만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빼는 건 선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상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향후 선관위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뒤 투표함 이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선관위는 자칫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오전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대표로 불러 조사합니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다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0: 진행 중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6.3 지방선거 날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간부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방역범죄수사대는 내일 오전 9시 반 이 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관리감독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하고 남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도 국내에서 같은 판례를 찾지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잠실칠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된 직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기다리던 주민들이 받은 일종의 대기표인데 여기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보인은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선관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관위의 우려와 분노를 쏟아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의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결코 아닙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2: 이해식, 윤건영 등 전반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선관위 내부 사정의 밝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조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등 모든 법률을 전면 검토해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부실과 방만이 판쳤다며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5: 선관위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체적인
4: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입니다.
5: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2: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방어막을 쳤는데 당 일각에선 문제가 된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밝혔습니다.
6: 민주당이 이렇게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건 비판 여론을 방치할 경우 자칫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지 사태의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휴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곳이 서울만이 아닌 만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8: 구원은 오직 하나, 재선거입니다. 선관위가 자백한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7: 순방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회담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에는 국정조사

0: 수사에 이어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론을 들어 재투표 요구 대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를 멈추라는 비판까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부 친한계 의원이 호응했습니다. 한 의원이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철에는 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공동 발의하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민 불신이 크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요구에 큰 이견은 없지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선출되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주 후반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S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권과 전남에 최대 20mm, 전북 동부에 많게는 1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하늘은 흐린 가운데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 25도, 대구 26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일요일마다 처음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로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 광장까지 양방향 전면이 통제 중입니다. 청계천호 처음 거리 행사로 오늘 밤 10시까지는 청계 광장에서 3일교 구간 양방향이 통제되겠습니다. 한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관련으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조 북 앞까지는 양방향 전면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6월 7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물에 익어가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Backstreet Boys의 Shape of My Heart 듣고 왔습니다. 이제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누세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팝과 가요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 노래 선곡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마이클 런스트락의 Sleeping Child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One Direction이 부릅니다. Last First Kiss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밤 9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졌던 지난 1년의 소회와 국정 비전 그리고 4대 목표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회견 슬로건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한 만큼 관련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내일 6.3 지방선거 당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내일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의 국정조사 논의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리 해변에서 78살 여성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여성은 호흡을 되찾았지만 의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파도에 휩쓸렸던 50대 여성은 스스로 빠져나왔는데 해경은 이들이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파도에 떠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9시 뉴스앤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409번님, 오늘 장편소설 읽으면서 동시에 따끈따끈한 커피 세 잔째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커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오늘 밤에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괜찮으신가요? 내일이면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일찌감치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텐데 저희 YTN 라디오 들으시면서 잠을 청하시면 되겠지만 과연 이 커피 석잔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이길 수 있을까? 아, 살짝 걱정이 됩니다. 9620번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하면서 또 안부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 주말 저녁 시간대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문자로 인사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좋은 음악으로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스위트피의 잊혀지는 것, 이어서 곽동현과 김현수, 박상돈, 이동신이 함께 부릅니다. 너에게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취재 지원과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위해 하나은행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멕시코 과달라하라 현지에 조성되며 공식 기자회견 및 감독 선수 인터뷰 공간, 국내외 미디어 취재 편의시설 등을 갖춘 미디어 센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베이스 캠프에 코리아하우스를 마련하는 건 지난 2014 브라질,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 전 시구자로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시구 이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평소 즐겨 입는 가죽 재킷 대신 엔비디아의 창립 연도인 1993년을 뜻하는 등번호 93번이 새겨진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 힘껏 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은 시타자로 나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쪽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젠슨 황 CEO는 시구 이후 잠실 야구장을 떠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폭투였고 형편없는 공이어서 박 회장을 거의 마칠 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선발 라울 알칸타라 선수의 호투와 서건창 선수의 3안타를 앞세워 두산 베어스의 5연승을 저지했습니다. 키움은 오늘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정규 시즌 방문 경기에서 두산을 4-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리그 최하위 키움은 두산과의 주말 3연전에서 싹쓸이 패를 면하면서 4연패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8409번님의 신청곡 리앤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이어서 3025번님의 신청곡이에요. 루이스 미구엘의 노메 프라디 크리스마스 띄워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지방에 머물던 비구름대가 밤이 되면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권과 전남에는 최대 20mm, 전북 동부에 많게는 1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 25도, 대구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쪽을 중심으로는 다소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김포 쪽으로 막바지 좀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아직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한강대교 지나서 마포대교 사이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정체가 꾸준한 모습인데요. 지금 중랑교에서 월릉분기점 사이 3차로에서는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길의 공사 지점 잘 살펴서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 소압 봉수의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고발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 민주당은 내일 투표용지 보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인준될 경우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합니다.
9: 2분기 원달러 환율이 IMF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주가도 폭락하면서 이른바 검은 월요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국내 게임 업계를 잇따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녁에도 프로야구 시구에 이어서 제2의 깐부 회동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8: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부실 관리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 20대와 30대가 집회에 주축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개표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외칩니다.
11: 재선거!
10: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함과 투표지 반출을 막겠다며 며칠째 개표소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커피와 김밥을 무료로 나눠주고 바닥엔 돗자리도 줄지어 깔렸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은 낮 동안 수천 명까지 불었다가 이른 아침 크게 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선 정파색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 곳곳에선 재선거 이외에 정치 구호를 금지하고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일이 되면서 참가자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보수 유튜버는 물론 가족 친구와 함께 처음 집회에 나온 젊은 층까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투표소 앞 시위를 35시간 만에 해산시켰던 경찰은 이번엔 체육관 주출입구에만 기동대를 배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유의 투표지 부족을 계기로 또 불거진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이번 집회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8: 경찰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내일 오전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9: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다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6.3 지방선거 날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간부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내일 오전 9시 반 이 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관리감독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하고 남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도 국내에서 같은 판례를 찾지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된 직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기다리던 주민들이 받은 일종의 대기표인데 여기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이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보인은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선관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 대검찰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겠다고 알렸습니다.

0: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0: 이해식, 윤건영 등 전반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선관위 내부 사정에 밝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조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등 모든 법률을 전면 검토해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부실과 방만이 판쳤다며 개헌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3: 선관위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체적인
2: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입니다.
3: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0: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방어막을 쳤는데 당 일각에선 문제가 된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밝혔습니다.
4: 민주당이 이렇게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건 비판 여론을 방치할 경우 자칫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다만 당내 일각에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휴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곳이 서울만이 아닌 만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8: 구원은 오직 하나.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선관위가 자백한 지역만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7: 순방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회담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에는 국정조사에 이어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론을 들어 재투표 요구 대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를 멈추라는 비판까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부 친한계 의원이 호응했습니다. 한 의원이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철에는 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공동 발의하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민 불신이 크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5: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요구에 큰 이견은 없지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선출되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주 후반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6: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려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내각 수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IT 기업 대표 등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0: 한 후보자는 평범한
2: 강원식
10: 직장인으로
2: 대통령
10: 출발해
2: 비서실장입니다.
10: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9: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오랫동안 IT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중기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취임 이후

0: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비정치인 출신이란 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 때보다 더 파격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의 능력 위주, 실용주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성숙 후보자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했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리 지명을 환영한다며 여성 리더십 확대에 소중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후보자 지명은 우리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AI 국가 전략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투표지 사태 규명 대신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무너진 선거 시스템의 신뢰 복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면한 시국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과 자질을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투표지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권과 전남에서 최대 20mm, 전북 동부에 많게는 10mm, 수도권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양의 비가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17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과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쪽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 도심 서서문 고가차도 사고 관련으로 5월 26일부터 서서문 경차전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조 본부 앞까지는 양방향 차량 통행이 모두 통제되어 있습니다. 교각 철거가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는 차량 통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강남대로는 막바지 요즘 정체가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양재역에서 강남역 구간 양방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고 나란한 동작대로 이수역에서 사당역 구간은 신호 한 번 정도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에서 월릉 분기점 사이 3차로에서는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밤길에 이 공사 지점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등려군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0: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등려군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이번 주말의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신청곡 중에 좋은 노래 있으면 저희가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문자창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고요. 또 신청곡 중에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잔잔한 노래로 출발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먼저 Playing for Change의 Stand By M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Cranberries가 부릅니다. All to My Family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1: This song says,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ere you go in your life, at some point, you're gonna need somebody to stand by you.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겹살 회동 이틀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다시 만나 2차 간부 회동을 가졌습니다. 황 CEO와 최 회장은 오늘 저녁 6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만나 하이파이브를 한 뒤 생맥주로 건배하며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말 젠슨 황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화제를 모았던 장소입니다. 오늘 회동은 엔비디아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장소도 엔비디아에서 고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을 돌려주는 환급 신청을 이번 달 1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 시민과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 시민 등이 대상입니다. 카드 유형이나 권종에 관계없이 월 3만 원씩 최대 3개월간 모두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건물 3층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62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각 밤 10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025번님, 이태원 아나운서 기분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놀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인사 전해주셨어요.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인지 아침부터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하루 종일 시원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저녁 부대찌개 만들어서 먹고 지금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어우, 부대찌개 맛있죠. 햄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라면 사리 넣어서 같이 끓여 드셨나요? 저는 평소에는 나름 또 죄책감이 들어서 이 라면이나 밀가루를 가급적이면 먹지 말자, 면을 웬만하면 먹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대찌개 먹을 때는 또 라면 사리가 빠질 수가 없죠. 아유, 맛있겠네요.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왜 이렇게 메뉴 얘기만 들으면 입에서 자동으로 침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 드신 만큼 늦은 시각에 또 갑자기 누우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역류성 식도염 주의하시라고? 조금은 휴식을 취하시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잠자리에 누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소화가 될 때까지 저희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대, 이번 주말 마지막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 이어서 록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간판 스타 김도영 선수의 홈런 두 방을 앞세워 상위권 추격에 나섰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솔뱅크 KBO 리그 홈경기에서 6대6으로 맞선 8회 말 김도영 선수가 결승 솔로 홈런을 터뜨린 데 힘입어 삼성을 7대6으로 제압했습니다. 리그 4위 기아는 이날 승리로 3위 삼성을 두 게임 차로 추격하며 선두권 진입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선수가 2주 연속 국제대회 정상을 차지하며 세계 최강의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는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슈퍼천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세트 점수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에 열린 싱가포르 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안세영 선수는 2주 연속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문동현 선수가 30야드짜리 칩인 버디를 앞세워 한국 프로골프 투어 KPGA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작성하며 데뷔 후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문동현 선수는 오늘 경남 양산시 A1 컨트리클럽 남서코스에서 열린 제69회 KPGA 선수권 대회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잡고 보기는 2개로 막아 2타를 줄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동물원의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이어서 어떤 날에 오후만 있었던 일요일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대가 점차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권과 전남에 최대 20mm, 전북 동부에 많게는 10mm, 수도권은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또 춘천 25도, 대구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쪽을 중심으로는 다소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상층의 찬 공기가 머물면서 더위는 주춤해지겠습니다. 밤 11시를 가까이 하면서 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현재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에서 월릉 분기점 구간, 2, 3차로에서 도로 포장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여파로 군자교부터 월릉 분기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남원 휴게소 부근 갓길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예정된 회견 시간은 100분이지만 참석한 내외신 기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 쟁점 현안도 많아서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관심 사안으로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과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등이 우선 거론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 회견이 개최되는 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법과 후속 입법이 통과되는 등 검찰은 유례없는 변혁을 겪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진 보안수사권 논의는 정부 2년 차를 달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2: 12.3 비상기념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수사기식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부패 경제범죄는 신설되는 행안부사나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완료된 일입니다.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는 일각 시선에도 여당은 조작기소 청문회를 강행하며 검찰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3: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0: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4: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 행사해서
0: 이원석 전 검찰총장입니다.
4: 공소 취소를 차라리 하시고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2: 몰아치는 폭풍에 검찰 수뇌부는 정면 대응 대신 우회를 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캐비닛에 묵혀뒀던 정치적 고발 사건 등을 과감히 정리하며 정치 검찰 이미지를 씻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신 보안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 문제를 바로잡은 성과를 부각하고 가격 담합 등 민생 이슈에 힘을 쏟았습니다.
5: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0: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입니다.
5: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2: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공소청 검사 보안수사권 논의는 난제로 꼽힙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6: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2: 여권 강경파는 여전히 수사 두 글자에 강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검찰개혁 논의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는 의견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포스트 검찰 시대 세부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가올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도 강론을 두고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잡을수록 안 잡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물가와 청년 고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7: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째 0.25% 올랐고 전셋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의 6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날에도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은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강도 높게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8: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0: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입니다.
8: 시장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양도세를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 준다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양도세 감면이 불로소득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해소, 잠재 성장률 반등과 연계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9: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서 모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7: 고유가와 고환율 속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서민들은 여름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했고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는 3.3% 뛰었습니다. 고유가 2차 파급 효과는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10: 생활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의 가장
0: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10: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런 경로를 비춰봤을 때 이제 현재 그 경제 상황에 지금 현재 그 물가 추이를 봤을 때 계속 이제 어떤 물가 상방 압력이 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7: 지난 1분기 청년 실업자가 27만 2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청년 고용 한파와 자영업, 건설업 등 여전히 차가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중재안 마련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는데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이번 달 말까지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1: 법적 정년을 5년 늦추는 방안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 찬성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무려 88.3%가

0: 시급한 겁니다. 시행 시기를 두고는 법안을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빨리 통과시켜 당장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부터 출발한 정년 연장 논의는 지난해 하반기 결론을 내려다 올해 지방선거 뒤로 밀렸습니다. 국회 정년 연장 특위가 이번 달 말 종료되는 만큼 노동계는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법적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이 없이 국민연금
2: 양경수 민주노 총비원장입니다.
1: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임금 문제는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0: 정부도 올해 안에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3: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문제고 생산
2: 김여근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3: 인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0: 경영계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임금 체계를 손본 뒤 퇴직 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간극은 지난해나 올해나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한을 받아든 정치권에서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오늘 밤 9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성곡동에 있는 종이상자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짜리 공장 건물이 모두 불에 탄 뒤에 바로 옆 공장으로도 불이 번졌고 지금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일대가 공장 밀집 지역인 만큼 소방은 불이 더 번질 가능성을 고려해서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화재 현장 주변 도로는 우회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5: 주말 사이 2차 종합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엔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집니다. 비상겸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작전에 관여한 군수 내부에 대해서도 함께 결론이 나오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게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마주한 재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일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려 검찰에 구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로 멈춰섰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오는 10일 나란히 재개됩니다. 두 사람 모두 악의적인 기소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7: 악질 검사.
2: 오세훈 서울시장.
6: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끝내야 하는 만큼 두 사람의 법적 운명도 임기 안에 결론 지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5: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은 오늘 오후 3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7,4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20, 30대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재선거와 선관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개표소 출구를 막고 있어 지난 5일 개표가 끝난 투표지와 투표함들은 개표소 안에 남아 선관위 청사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표소 밖 시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송파구 투표함들은 여전히 개표소 안에 묶여 있습니다. 투표지는 개표소에서 옮겨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선관위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빠져나온 건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한 지 35시간 만이었습니다. 투표함 두 개가 경찰 호위를 받으며 개표소로 옮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개표는 5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거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개표소에 남은

0: 송파구 전체 투표함 380여 개는 시위대에 막혀 여전히 개표소에 남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 선거 관련 서류를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개표가 끝난 뒤라도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투표함은 개표가 끝나는 대로 선관위 청사에 보관돼야 하지만 선관위는 개표소를 에워싼 인파에 옮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직원들은 겨우 빠져나왔다지만 투표함과 투표지가 워낙 많아 인파를 뚫긴 무리란 겁니다. 경찰은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건 개입이 가능했지만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빼는 건 선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상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향후 선관위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뒤 투표함 이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선관위는 자칫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내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국회의장에게도 신속히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에 참여할 위원으론 선관위가 소관인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이해식, 최현일 의원을 비롯한 9명으로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즉각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재선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국정조사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뭉개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만나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좋고 어떤 형식도 좋다면서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2: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잃었지만 여전히 국회 내 압도적 과반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후반기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전국 14곳 미니 총선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석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달성을 뺀 13곳 모두 기존 민주당 지역구였던 만큼 결과적으로 4석이 줄어든 셈입니다. 여당 절대다수의 의석 분포에 변화가 생긴 건데 유의미한 숫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몸집을 불리긴 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161석 압도적 과반.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입법 속도전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는 절대 숫자 180석 이상 확보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개헌 저지선을 지키고 있고 평택의 대전으로 의가 상할 대로 상한 혁신당과의 관계가 변수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명약 관하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원구성 협상을 두고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의회 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에 올인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민주당으로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다만 상임위원장 중에서
5: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4: 이번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나머지는 좀 열어두고 협상을.
3: 지방선거에서 찜찜한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으로선 입법 독주 모양새가 부담이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0: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곧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할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외치는 드리블, 트래핑 같은 축구 용어들 속에 물방울이 굴러가는 모습이라던가 덫으로 사냥을 하던 인간의 역사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미디어 언어 시간에는 신동광 어원연구가와 함께 월드컵을 100배 더 즐기기 위한 축구 용어들의 어원을 함께 풀어봅니다. 벌써 초여름에 접어들었죠. 기상청이 가끔 날씨를 틀리긴 해도 황당한 예보를 내놓진 않는데요. 최근엔 조회수를 노린 유튜브의 자극적인 가짜 일기 예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상청장이 직접 나서서 가짜 뉴스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을 정도인데요.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가짜 일기 예보에 대해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12일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죠.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축구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원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원 연구가 신동광 작가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로콤즈 신동광입니다.
0: 네, 오늘 주제가 월드컵 축구와 관련된 건데 축구 좋아하세요?
2: 그럼요. 축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포츠라고 하죠. 우리가 듣고 말하는 축구 용어들 그 뜻을 알고 보면 재미도 한층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그러려니 여기며 뭐 정확한 뜻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먼저 축구가 왜 축구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2: 축구는 영국 기원설과 중국 기원설이 있는데요. 인류가 발로 공을 차는 놀이 자체는 아주 오래됐죠. 약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시대에 축국이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찰축자에 가죽공 국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가죽공을 발로 차는 놀이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군사훈련 목적으로 썼다는 기록도 있어요. 여럿이 함께 공을 차고 놀았다라고 하죠.
0: 축국, 축구. 이 기역 받침 한 끗 차인데
2: 네.
0: 자, 그러면 골대에 공을 넣는 축구, 오늘날의 이 축구는 언제 생긴 말인가요?
2: 근대 축구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863년 잉글랜드 축구협회, 즉 FA가 창설되면서 규칙이 통일됐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축구의 틀이 잡혔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되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2: 네.
0: 발로 차는 공놀이는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골을 넣는 규칙이 있는 이 축구, 오늘날의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했다.
2: 그렇죠.
0: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2: 예, 네,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영어권에서는 축구를 부르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풋볼, 사커, 축구까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2: 좀 어리둥절한 말들이에요. 영국에서는 풋볼, 즉 발로 차는 공이라고 불렀죠.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에서 이름은 사커예요. 사실 사커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축구 종주국인 영국에는 여러 종류의 공차기가 있었습니다.
0: 네.
2: 손과 발을 함께 쓰는 럭비 풋볼과 발만 쓰는 풋볼이 대표적인데요. 사커는 축구협회 어소시에이션의 철자를 변형한 단어예요.
0: 네.
2: 그래서 ASOC를 어소시에이션에서 흡입해서 ER을 덧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0: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네네. 되는 거네요.
2: 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협회를 줄인 말이고요. 요거를 옥스퍼드식으로 학생 속어로 변형해서 어사커 또는 사커라고 부르다가 이게 SOCCER 사커로 굳어졌죠.
0: 네. 그럼 풋볼과 사커 둘 다 영국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네.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말 축구는요?
2: 축구는 한자어지요. 찰축자의 공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0: 네.
2: 사실 이 말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스포츠를 받아들이면서 한자로 번역했죠.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0: 우리나라 말 중에 족구도 있잖아요.
2: 네, 풋볼을 그대로 옮기면 족구가 되는데요. 발족자의 공구자를 쓰죠. 중국은 축구를 한자로 족구라고 부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족구가 그 발로 하는 배구 비슷한 그런 족구가 있어가지고 족구보다는 축구라고 쓰는 게 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죠.
0: 네,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도 이렇게나 다르게 쓰고 있군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장 안 용어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드리블부터 알아볼 텐데 가끔 어떤 분은 드리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게 맞나요?
2: 드리블이 맞아요. 드리블의 원래 뜻은 방울방울 떨어지다, 물방울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공이 발 앞에서 조금씩 굴러가는 모습이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것과 닮았다고 해서 이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0: 재밌네요.
2: 네, 그래서 농구에서도 드리블이라는 표현을 쓰죠.
0: 네.
2: 드리볼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을 드라이브하다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없는 말입니다.
0: 네, 드리볼 아니고 드리블이
2: 네.
0: 맞다.
2: 네.
0: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이미지라니 뭔가 굉장히 시적이고 또 낭만적이게도 네. 느껴지는데
2: 네.
0: 자, 골은요? 이 골은 사실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네. 어원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원이 있나요?
2: 득점을 의미하는 골은 중세 영어에서 온 말로 추정되는데요. 뭐 목표점이나 결승점, 도착점이란 의미로 지금도 쓰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공을 넣어야 할 도착점, 즉 그물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득점이 돼서 승패의 결과를 좌우하죠.
0: 그렇군요. 또 축구를 보다 보면 슛보다 가장 많이 외치는 게 패스인 것 같아요.
2: 패스요.
0: 네, 선수들끼리 네. 막 패스 패스 이런 말
2: 네?
0: 하지 않나요?
2: 네. 네.
0: 패스는 어떤 약자인지도 궁금해요.
2: 패스는 말 그대로 동사예요. 라틴어 파수스, 즉 걸음이나 발걸음에서 출발해서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의미로 이어진 말인데요. 공을 통과시켜 보내는 행위죠.
0: 그렇군요. 자, 그럼 패스 말고 다른 표현의 어원들도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2: 트래핑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공을 가지고 그 개인기를 부리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건데요. 트랩이란 말이 덫을 뜻하잖아요.
0: 네.
2: 예.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발이나 가슴으로 딱 잡아두는 동작.
0: 아.
2: 그래서 덫으로 잡는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된 거죠.
0: 네.
2: 슈팅은 쏘다라는 뜻의 동사 슛에서 왔어요. 화살이나 총알을 쏘듯이 골대를 향해서 강하게 차는 움직임이죠.
0: 슛 이거죠.
2: 네, 맞습니다.
0: 네.
2: 근데 이거 발로 차는 동작인 킥은 어원이 좀 불분명해요. 추정 어원으로는 발로 툭 차다를 뜻하는 게르만족 키켄이 있는데요.
0: 네.
2: 이게 툭이라는 소리를 담은 의성어예요.
0: 네.
2: 원래 말이나 소가 위협을 느낄 때 강하게 뒷발질을 해서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게 인간의 발길질로 확대됐다는 추측설 정도가 있어요.
0: 네, 직관적으로 이해가 네. 되네요. 공격에 대한 뭐 기술들, 용어들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네. 수비 쪽도 살펴볼게요.
2: 예.
0: 뭐 태클을 걸다.
2: 네.
0: 이 말은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일상에서도 비유적으로 쓰는 말인데
2: 네.
0: 이 태클은 어디서 온 표현일까요?
2: 태클은 원래 붙잡다, 달려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세 영어에서 선박의 밧줄이나 장비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동작으로 의미가 넓어졌죠. 그래서 이 태클이란 말은 사실 레슬링 같은 격투기에서도 쓰이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밀어붙이고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예, 아무튼 태클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렇게 은하처럼 쓰이고 있죠.
0: 네.
2: 그리고 차징이란 말이 있어요.
0: 차징?
2: 예, 차징은 돌진하다라는 뜻에서 왔는데요.
0: 네.
2: 예전에 유럽에서 기병들이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축구에서는 상대 선수를 몸으로 밀치는 행위가 됐는데요. 혹시 숄더 차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0: 어깨로 이렇게
2: 네, 맞습니다.
0: 밀치고니 하는.
2: 예, 그래서 이렇게 퍽 치면은 상대편이 퐁 날아가는. 예, 그래서 이게 정당한 몸싸움인지 반칙인지 경계가 심판의 재량에 따라서 작용하게 되죠.
0: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포지션으로 넘어가 봅니다. 공격수부터 골키퍼까지 이름들이 다 영어입니다.
2: 근데 축구가 영국에서 탄생했으니까 포지션 이름도 대부분 영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포워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0: 네.
2: 그 뒤를 받치는 미드필더가 있는데요. 들판을 뜻하는 미드필드에 있는 사람이지요. 가운데 들판을 얘기하니까 미드가 가운데고 필드가 볼판이니까요.
0: 네.
2: 그다음에 수비수는 디펜더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고요.
0: 네.
2: 골키퍼는 골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베켄바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에 리베로로서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었는데요.
0: 네.
2: 이탈리아에서 온 말이에요. 자유로운이라는 뜻의 리베로가 자유롭게 수비 라인을 오가면서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이라는 데서 붙은 이름이에요.
0: 네. 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말도 자주 쓰잖아요.
2: 예, 이제 포메이션은 보통 이제 작전 전략 구성 배치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형성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포마레에서 왔어요. 선수들이 어떤 대형을 형성하느냐, 그게 바로 포메이션이죠.
0: 네.
2: 그래서 433, 442 같은 숫자가 바로 그 포메이션 대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0: 아.
2: 시스템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건 그리스어 시스테마에서 온 말이에요. 함께 세운 것이라는 뜻이고요. 팀 전체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라는 감각이 스며 있는 말입니다.
0: 네, 이제 포지션별 그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2: 네?
0: 자, 또 월드컵을 하면 두 손을 꽉 쥐게 하는 정말 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 네. 순간이 있는데 바로 페널티킥을 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페널티킥은 원래 이제 페널티가 처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도 제대로 못하면은 여기다가 페널티
0: 주겠다.
2: 예, 맞습니다.
0: 네.
2: 라틴어 포에나에서 왔어요. 이제 대가나 벌이라는 의미인데요. 반칙을 저지른 팀에 대한 처벌로 주어지는 킥이라는 뜻이에요.
0: 네.
2: 이제 반면에 승부차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페널티 슛아웃인데요. 슛아웃은 쏘아서 결판 내다라는 뜻이니까 처벌 킥으로 최후의 결판을 낸다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0: 슛아웃 이 말 왠지 마음에 쏙 드는데요.
2: 네.
0: 자, 그럼 페널티는 잘못에 대한 처벌을 가리키는데 승부를 내지 못한 건 사실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2: 맞죠. 그게 잘못은 아니죠. 1970년대까지 토너먼트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비기면은 동전 던지기나 재경기로 승부를 가려야 됐어요.
0: 정말요?
2: 네, 이건 너무 운에 맡기거나 선수들한테 가혹하다는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두 팀이 페널티킥 같은 킥을 번갈아 차면서 승부를 내자였어요. 그래서 페널티킥을 연속으로 쏘아 올린다는 의미에서 페널티 슛아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축구 용어를 낱낱이 파헤쳐 주시니까 축구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경기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고 또 축구를 보는 재미도 더 커질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말을 알면 보이는 모습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져요. 그래서 드리블 하나에도 물방울이 흐르는 감각이 살고 오프사이드 하나에도 대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질서 감각이 있죠.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 감각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 재미도 커질 거라고 확실합니다.
0: 네, 이번 월드컵 더 재밌게

0: 보고 또 응원도 신명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들었습니다.
0: 네.
3: 모니터 기간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입니다. 먼저 기획 코너의 경우 평소 출연하지 않는 패널과 주제로 마련된 시간이니만큼 꼼꼼한 사전 질문 선정과 패널당 적절한 답변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서울시장 여야 대전이라는 특별 코너를 기획해 정원호 대 오세훈 초박빙 서울시장 선거판세 공약 집중 점검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0: 네.
3: 패널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점점 좁혀지며 예측 불허 양상으로 돌입한 두 후보의 마지막 소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 관심을 모았습니다.
0: 네.
3: 그런데 정작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두 패널은 GTX 삼성전 공사 철근 누락 사건의 책임 여부를 두고 코너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0: 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아쉬우셨나요?
3: 사실 이두 명의 서울시장 후보는 줄곧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논란과 서울 집값 상승에 있어 오세훈 후보 책임론을 두고 서로를 힐난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난 15일 GTX 철근 누락 사건이 보도된 이후로는 안전불감증 때 정치 쟁점화라는 공방만이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0: 네.
3: 이날 방송에서도 같은 논쟁이 반복됐는데요. 공약 집중 점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된 코너이니만큼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하지 않은 진행자 태도의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마침 이날은 프로그램 진행자인 장성철 소장 대신 강수영 변호사가 임시 진행을 맡은 날이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인지 패널들도 서로의 말에 끼어들며 목소리가 겹치는 일이 잦았고요. 여기에 강수영 변호사는 저기 네네 잠깐만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말씀처럼 하시면 진행이 안 돼요라며 쩔쩔매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0: 네. 패널 간의 적절한 썰전은 재미를 더해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좀 지나쳤나 봅니다.
3: 네, 코너 마무리 즈음에는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치는 일도 반복됐는데요. 게다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얘기를 좀 끊어가면서 얘기하게끔 해줘야죠, 사회자가라고 하고,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량을 조금 맞춰주셔야 해요, 끊어주셔야 해요라는 등 항의성 발언까지 했는데요. 오신환 전 의원은 얼척이 없네와 같은 말도 두 차례 했습니다. 과연 장성철 소장이 진행을 맡은 상황에서도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싶을 정도로 듣기 불편한 발언이었는데요. 스케줄이 여의치 않았기에 피치 못할 상황이었겠지만, 특별기획 코너라면 되도록 정규 진행자가 진행을 맡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지난 수요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잘 분석을 했나요?
3: 지난 5월 27일 수요일 코너 여조심의위에서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장성철 소장의 진행은 앞서 임시 진행자와 사뭇 달랐는데요.
0: 네.
3: 코너 시작하기에 앞서 수치로만 언급하기 약속하셔야 돼요. 1위, 2위 이런 거안 돼요라고 선거방송심의에 어긋나지 않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요.
0: 네.
3: 서울, 부산, 대구, 평택 등 격전지를 시간 배분을 잘해서 빠짐없이 짚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분석만이 아니라 예측까지 해보겠습니다라며 청취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재미도 더해주었습니다.
0: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3: 다만 진행자의 깔끔한 진행을 위한 확정적인 어투가 패널의 자유로운 발언을 억누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했으면 합니다. 지난 5월 29일 금요일 코너 여의도 숙녘 캠프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리더십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을 짚었습니다.
0: 네.
3: 이때 진행자는 패널인 강수영 변호사에게 진보 진영에 계신 분으로서 민주당 당원이잖아요라며 민주당 측 대변인에 해당하는 발언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강수영 변호사는 당원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후에는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진보 진영을 응원하잖아요라며 재차 특정 논점의 발언을 유도했습니다. 더불어 진보 진영 민주당 측 채널들도 조국 후보를 편드는 패널은 거의 없는 것 같다와 같이 반론한 패널이 없는 상황에서의 확정적인 발언은 선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겠습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단 꼼꼼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1: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기상청장이 날씨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한 뉴스가 많이 보도됐습니다. 오늘은 가짜 날씨 예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기상청의 발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4: 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상청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기상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법률 조언을 받고 관련 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법에 따라서 기상예보업 등록자만이 기상예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벌금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여태껏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0: 네.
4: 앞으로는 법에 정해진 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 기상 관련 정보를 생성해선 안 된다. 이에 대한 판단 체계를 만들어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0: 날씨 예보는 기상 예보업 등록자만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4: 네.
0: 이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4: 기상법 17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예보업 등록을 한 자는 예외로 정하고 있고 항공기상예보, 우주기상예보는 또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4: 이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35개 업체인데요. 기상예보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기상특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등록 사업자가 아닌 자가 기상 예보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장이 말한 것처럼 이런 처벌 규정이 적용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0: 그런데 얼마나 온라인상에 가짜 날씨 예보가 많았으면 기상청장이 나서서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고 한 건지 궁금한데요. 많습니까? 가짜 뉴스가?
4: 네. 유튜브와 SNS에는 장마, 태풍, 집중호우 이런 기상현상과 관련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0: 네.
4: 일례로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이죠. SNS나 유튜브에서 6호 태풍 위파가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있다. 이런 동영상이 떠돌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단 한 개의 태풍도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은 태풍이 발생하기 사흘 전에 태풍이 발생했다고 허위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위파는 실제로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 뒤에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가 아닌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0: 네.
4: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날씨 정보를 자극적으로 짜깁기하는 개인 방송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고요. 일기예보, 특히 재난과 관련된 예보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허위 예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겠죠.
0: 6월 내내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본 기억도 나는데
4: 네.
0: 자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이 법대로 허위 예보를 하는 무등록 사업자들을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4: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경우에는 기상예보업으로 볼 수 없어서 별도로 제재하기 어렵다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0: 네.
4: 직접 예보를 한 게 아니라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가공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상

0: 헌법이 정한 예보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상 관측 결과, 수치 예측 결과, 기후 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특보의 정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에게 자료 출처 표기를 권고하는 정정 요청을 했는데요. 이 유튜버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서 조치에 애를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기상청장은 법률 자문을 포함해서 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해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입장과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좀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사설 또는 비공식 날씨 예보 콘텐츠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걸 텐데, 자, 이런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0: 일단은 날씨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이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이 기상청의 정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예보를 참고하려면 수요가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잘안 맞는다, 잘못 맞힌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방증도 되겠습니다.
1: 네. 몇년 전에는 기상망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를 못 믿어서 노르웨이 기상청 예보를 참고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0: 일기예보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강수 유무 정확도, 강수 마침률, 임계 성공 지수,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강수 유무 정확도는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맞힌 사례를 전체 사례로 나눈 것이고요. 강수 마침률은 비 예보가 맞은 사례를 전체 비온 사례로 나눈 것. 그리고 임계 성공 지수는 강수 마침 사례를 전체 사례에서 비안온 마침 사례를 뺀 것으로 나눈 것, 이렇게 됩니다. 좀
1: 네.
0: 복잡하죠?
1: 네, 어렵네요.
0: 지난 1분기 대한민국 기상청 강수 유무 정확도는 95.3%, 강수 마침률은 0.75, 임계 성공 지수는 0.43,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1: 네.
0: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치 예보 모델은 유럽연합 모델과 영국 기상청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고, 고해상도 차세대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일수록 정확도는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날씨, 특히 이 우리 동네 예보 등이 예보 대상 면적이 좁아질수록 예보 난이도는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 등 해외 예보는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지역의 예보 정확성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큽니다.
1: 그렇군요.
0: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름철에는 국지적 기습 폭우와 폭염 등의 이 국지적 기상 변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기간은 정확도가 좀더 높다고 합니다.
1: 네.
0: 기상청은 지난달에 인공지능 기반 레이더 초단기 강수 예측 모델의 해상도를 기존 8km에서 1km로 세밀화해서 예측 성능을 개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강수 예측도 좀더 정확해질 걸로 보입니다.
1: 강수 유무 정확도가 95%면 비가 올지 안 올지는 거의 다 맞힌다고 볼수 있겠는데, 사실 비 소식이 없었는데 비가 내리는 경우가 좀 기억에 많이 있어서 체감 정확도가 더 낮은 걸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날씨 분야에도 허위 정보 식별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실까요?
0: 거의 모든 뭐이 허위정보 식별 요령과 비슷한데요. 일단 흥미 위주의 과장된 표현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료 등이 혼란을 키우는 가짜 예보일 확률이 큽니다. 믿을 수 있는 날씨 정보는 기상청 공식 채널인 날씨누리, 날씨 알림이 뭐 이런 것들에서 확인하시면 좋고요.
1: 네.
0: 등록된 민간 기상 예보 사업자, 공식 채널 뭐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발생한 태풍이 또 6호 태풍 장미거든요. 이 태풍이 필리핀 먼바다 태평양에서 발생을 해서 북상하다가 오키나와 부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진로를 틀면서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4일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날씨 유튜버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처럼 온갖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쏟아냈거든요.
1: 네.
0: 뭐 이렇습니다. 태풍 장미 직격 전국 초토화 우려, 태풍 장미 북상에 전국 비상체제, 뭐 이런 제목을 달아놓고 지지를 유도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 비만 오면 뭐 난리가 날처럼 뭐 물폭탄이니 초비상이니 역대급 강풍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상을 보면 기류 흐름을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영상에 날씨 해설하는 콘텐츠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제목 장사하는 콘텐츠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이 태풍 발생 상황과 진로 등에 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태풍 통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유튜브들도 기상청 자료를 가져다가 재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속 시원하고 정확합니다.
1: 네, 가장 정확한 곳, 날씨누리, 날씨 알림이 등 같은 기상청 공식 채널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역대급 장마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확산했었거든요. 사실이 아니죠?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확산된 뭐 콘텐츠인데요. 달력이 쭉 있고 6월 내내 이 비 표시가 있는 그런 내용의 콘텐츠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1: 네.
0: 기상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요. 기상청은 2009년 이후로 장마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예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 기술로는 1개월 이상 장기 예보로 매일매일의 날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가짜 일기예보는 올해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 SNS 확산과 함께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단골 가짜뉴스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2020년대 들어서는 거의 매년 발견되고 있고요.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하시고 다가올 특정일 날씨를 알고 싶으시면 기상청 날씨돌이 앱을 활용하는 게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열흘 이후까지 날짜별로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1: 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뭐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해마다 이번 여름이 가장 더울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잖아요.
0: 네.
1: 실제로 여름이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된 것 같고 폭염 일수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세계 기상기구 전망이 나왔다고요?
0: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남았죠. 5년 중에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86%에 달한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깨질 해로 유력한 해는 내년이라고 하는데요.
1: 내년이요?
0: 예, 예. 이 세계기상기구는 과거 5년과 미래 5년 전 지구 기후 분석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 기상청이 주도해서 매년 작성하고 있고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기상청을 비롯한 세계 13개 기관의 기후 예측 모델 전망치 250개를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보고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전 지구 표면 부근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3도 내지 1.9도 정도 높을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중 한 해라도 연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2024년을 웃돌 가능성이 86%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1: 네.
0: 특히 올해 말에 엘니뇨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록이 깨지는 해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의 폭염이 혹독해지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여름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날씨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만큼 뭐 폭염이나 장마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무사히 올 여름이 지나가길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회견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2: 국정 2년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면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타 세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예정된 회견 시간은 100분이지만 참석한 내외신 기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 쟁점 현안도 많아서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으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우선 꼽힙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어떤 생각을 밝힐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3: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4: 예.
3: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1: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된 만큼 이 역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세제 개편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3: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 회견이 개최되는 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
5: 이 밖에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과 검찰개혁, 노사갈등 해법과 교육복지 현안 등 주목할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회견장으로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6: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엔 프로야구 두산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또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강남 PC방에서 만나 게임업계와의 협력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프로야구 두산 홈경기 시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 창립년도 1993년을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역시 창립년도에서 따온 96번을 단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자로 직접 나섰습니다. 공이 포수 미트가 아닌 박 회장 머리 위쪽으로 빠지자 황 CEO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 I should not be looking at you. I should be looking at the catcher. I was looking at him. Oh my goodness.
7: 젠스당 CEO는 치킨을 먹으면서 한국식 야구 관람 문화를 즐기는가 하면 사인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팬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젠스당 CEO는 이에 앞서 강남에 있는 PC방에서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연달아 만나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9: 기술 발전이 게임 발전을 이끌어왔잖아요.
10: 네!
9: 그리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 있어요. 그죠?
10: 네!
7: 김택진 대표와 함께 등장한 젠슨황 CEO는 엔비디아의 새 그래픽카드와 AI 노트북을 소개하고 그래픽카드 지포스를 성장하게 한 한국의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11: Korea has always been close to my heart. Korea and GeForce grew up together because Korea invented e-sports.
7: PC방 회동부터 프로야구 시구까지 젠슨황은 숨가쁜 일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의 새로운 피지컬 AI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6: 최근 빠르게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 2분기 들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지난달부터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은 100원 넘게 오르면서 주말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60원을 돌파했습니다. 공항에서 달러를 현찰로 구매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이미 162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2분기 들어 평균 환율은 1490.98원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몰렸던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영향이 컸습니다. 5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도액은 44조 7천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고 이달 들어 4거래일 만에 18조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투자해 얻은 막대한 차익을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4: 수익을 실현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전에 달러 쌓아왔던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 빠르게 오른 환율은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잇따라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치솟는 환율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10: 최근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12: 대외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이란 전쟁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외환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3: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비교적 선선한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27도, 광주는 25도로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1에서 4도 정도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는데요. 아침 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에 구름만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다만 영남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게 시작하는데요. 서울이 17도, 창원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2에서 5도 정도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2: 당신은 나의 동반자.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곳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강진훈 기자입니다.
7: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국정구상을 밝히기 위해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취임 30일과 100일 그리고 올해 초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회견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8: 국정 2년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7: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면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타 세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예정된 회견 시간은 100분이지만 참석한 내외신 기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 쟁점 현안도 많아서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으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우선 꼽힙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어떤 생각을 밝힐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9: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10: 예.
9: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7: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된 만큼 이 역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세제 개편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9: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 회견이 개최되는 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
11: 이밖에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과 검찰개혁, 노사갈등 해법과 교육복지 현안 등 주목할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회견장으로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6: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문화관광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K컬처가 더욱 자리를 잡았고 해외 관광객 3천만 명이라는 목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기에 빠진 영화 산업의 재건과

0: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기초예술의 토대 강화 등은 숙제로 꼽힙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1: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입니다. 세계적 관심을 불러온 컴백 공연에 이어 34개 도시를 도는 월드 투어는 K-팝의 건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오빠.
1: 미국의 자본과 제작자이지만 한국이라는 지역과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은 K-팝의 경계를 확장했습니다.
3: 컨셉이나 애니메이션 다 그분들이 다 이제 그 코리안 이점을 다 두셨어요.
1: 덕분에 K-팝의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고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광객 숫자도 사상 처음으로 1,9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4: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밀린 영화 산업의 제거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문화 산업의 구질병인 암표와 불법 콘텐츠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성과도 내야 합니다. 예술인 권리와 기초예술 토대 강화 등 K-컬처의 기반도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5: 기초예술 단순한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K-컬처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개념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의 관점으로 기초예술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하는 일도 지방선거 이후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꼽힙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0: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 후보자로 한선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한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명숙 총리 지명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SNS에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집권 플랜을 설계하고 일기 내각의 총참모장을 맡았던 자신의 임무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부실 관리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며 서울 송파구 투표함들은 여전히 개표소 안에 묶여 있습니다. 투표지는 개표소에서 옮겨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선관위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빠져나온 건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한 지 35시간 만이었습니다. 투표함 2개가 경찰 호위를 받으며 개표소로 옮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개표는 5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거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개표소에 남은 송파구 전체 투표함 380여 개는 시위대에 막혀 여전히 개표소에 남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 선거 관련 서류를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개표가 끝난 뒤라도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투표함은 개표가 끝나는

0: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겠다고 알렸습니다. 여야는 오늘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해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국정조사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만간 꾸려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오전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다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2: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6.3 지방선거 날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간부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 이 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관리감독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하고 남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도 국내에서 같은 판례는 찾지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된 직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기다리던 주민들이 받은 일종의 대기표인데 여기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보이는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선관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7개월여 만에 깐부 회동으로 이름을 알린 치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그룹 주요 사장단을 만났는데 국내 인공지능 협력사들과 접촉면을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모습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3: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개적인 치맥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두산 베어스 유니폼 차림으로 같은 치킨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사장단과 함께 2차 깐부 회동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환호 속에 가게에 들어선 황 최고 경영자는 부인과 딸, 최 회장, SK그룹 사장단과 한 테이블에 앉아 건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함께 앉았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최태원 회장과 러브샷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0: 남부.
1: So good.
2: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에 이어 이제 SK 그룹까지 깐부 테이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We're working across many industries from AI supercomputers to CPUs to new PCs and robotics. And so we are here to plan and then maybe tomorrow we have some announcements.
2: 또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방한 나흘째 아침 서울 종로구의 SK 설인 빌딩을 찾아 최 회장을 다시 만난 뒤 협력 청사진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LG와 네이버에 이어 국내 AI, 로봇 관련 기업들도 잇따라 만나며 접점을 한층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송유정입니다.
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였던 어제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황 CEO는 어제 오후 서울 신논현역 인근의 PC방을 찾아 김택진 NC 대표와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 부사장 등과 게임 팬들을 만났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NC의 차기작 아이온2 행사에 등장해 엔비디아는 한국 e스포츠와 함께 성장해왔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 CEO는 인근의 또 다른 PC방에서도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을 만났습니다. 장 의장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개발 논의를 시작한다며 게임과 AI가 만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휴일 프로야구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황 CEO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 홈경기의 시구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년을 뜻하는 93번 등번호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 역시 창립 연도 1896년에서 딴 96번을 단 시타자 두산그룹 박정훈 회장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5.18 단체의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주 기자입니다.
5: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미국 본사가 결국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사 측은 이번 사태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을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18 공법 산단체와 재단은 지난 1일 미국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6: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과 관련해서 스타벅스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와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그 서한을 보냈었고.
5: 5월 단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대해서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달 29일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연금 측은 최근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측은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 광고를 낸 기업들과 대행사의 항의에 관련 광고를 모두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사가 공식 사과하고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부실 관리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가 집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6: 개표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외칩니다.
7: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6: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함과 투표지 반출을 막겠다며 며칠째 개표소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커피와 김밥을 무료로 나눠주고 바닥엔 돗자리도 줄지어 깔렸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은 낮 동안 수천 명까지 불었다가 이른 아침 크게 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선 정파색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 곳곳에선 재선거 이외에 정치 구호를 금지하고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일이 되면서 참가자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보수 유튜버는 물론 가족 친구와 함께 처음 집회에 나온 젊은 층까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투표소 앞 시위를 35시간 만에 해산시켰던 경찰은 이번엔 체육관 주출입구에만 기동대를 배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유의 투표지 부족을 계기로 또 불거진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이번 집회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5: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 당일 밤 노선관위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서울 잠실동 투표소와 과천 선관위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졌던 지난 4일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추가 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8: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내지도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관위의 우려와 분노를 쏟아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태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8: 이해식, 윤건영 등 전반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선관위 내부 사정에 밝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조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등 모든 법률을 전면 검토해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부실과 방만이 판쳤다며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10: 선관위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체적인 자정 작업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8: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방어막을 쳤는데 당 일각에선 문제가 된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밝혔습니다.
11: 민주당이 이렇게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건 비판 여론을 방치할 경우 자칫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지 사태의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휴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곳이 서울만이 아닌 만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13: 구원은 오직 하나, 재선거입니다. 선관위가 자백한 지역만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12: 순방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회담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에는 국정조사에 이어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론을 들어 재투표 요구 대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를 멈추라는 비판까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부 친한계 의원이 호응했습니다. 한 의원이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철에는 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공동 발의하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민 불신이 크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요구에 큰 이견은 없지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선출되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주 후반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졌던 지난 1년의 소회와 국정 비전 그리고 4대 목표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심 사안으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과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등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법과 후속 입법이 통과되는 등 검찰은 유례없는 변혁을 겪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보완 수사권 논의는 정부 2년차를 달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14: 12.3 비상기념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수사기식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부패 경제범죄는 신설되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완료된 일입니다.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는 일각 시선에도 여당은 조작기소 청문회를 강행하며 검찰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15: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16: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공소취소를 차라리 하시고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14: 몰아치는 폭풍에 검찰 수뇌부는 정면 대응 대신 우회를 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캐비닛에 묵혀뒀던 정치적 고발 사건 등을 과감히 정리하며 정치검찰 이미지를 씻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신 보안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 문제를 바로잡은 성과를 부각하고 가격 담합 등 민생 이슈에 힘을 쏟았습니다.
17: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0: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포스트 검찰 시대 세부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가올 이재명 정부 2년차에도 강론을 두고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선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려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흥성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내각 수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IT 기업 대표 등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오랫동안 IT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중기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취임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비정치인 출신이란 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 때보다 더 파격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의 능력 위주, 실용주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성숙 후보자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했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리 지명을 환영한다며 여성 리더십 확대에 소중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후보자 지명은 우리 정부가 핵심 과제를 추진해온 AI 국가전략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지 사태 규명 대신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고위원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무너진 선거 시스템의 신뢰 복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면한 시국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과 자질을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투표지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잃었지만 여전히 국회 내 압도적 과반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후반기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부장원 기자입니다.
4: 전국 14곳 미니 총선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석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달성을 뺀 13곳 모두 기존 민주당 지역구였던 만큼 결과적으로 4석이 줄어든 셈입니다. 여당 절대다수의 의석 분포에 변화가 생긴 건데 유의미한 숫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몸집을 불리긴 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161석 압도적 과반.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입법 속도전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는 절대 숫자 180석 이상 확보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개헌 저지선을 지키고 있고 평택의 대전으로 의가 상할 대로 상한 혁신당과의 관계가 변수지만 유리한 고지를

0: 정한 건 명약 관하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대치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원구성 협상을 두고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의회 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에 올인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민주당으로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다만 상임위원장 중에서 저희는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이번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나머지는 좀 열어두고 협상을.
0: 지방선거에서 찜찜한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으로선 입법 독주 모양새가 부담이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2: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엔 프로야구 두산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또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강남 PC방에서 만나 게임업계와의 협력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3: 프로야구 두산 홈 경기 시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 창립년도 1993년을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역시 창립연도에서 따온 96번을 단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자로 직접 나섰습니다. 공이 포수 미트가 아닌 박 회장 머리 위쪽으로 빠지자 황 CEO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 I should not be looking at you. I should be looking at the catcher. I was looking at him. Oh my goodness.
3: 젠스당 CEO는 치킨을 먹으면서 한국식 야구 관람 문화를 즐기는가 하면 사인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팬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젠슨황 CEO는 이에 앞서 강남에 있는 PC방에서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연달아 만나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5: 기술 발전이 게임 발전을 이끌어왔잖아요.
6: 네!
5: 그리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 있어요. 그죠?
6: 네!
3: 김택진 대표와 함께 등장한 젠슨황 CEO는 엔비디아의 새 그래픽카드와 AI 노트북을 소개하고 그래픽카드 지포스를 성장하게 한 한국의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7: Korea has always been close to my heart. Korea and GeForce grew up together because Korea invented esports.
3: PC방 회동부터 프로야구 시구까지 젠슨황은 숨가쁜 일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의 새로운 피지컬 AI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2: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오전 SK그룹 본사를 찾아 최태원 회장을 다시 만납니다. 젠슨황은 오늘 오전 8시 반 서울 종로구 SK 서린 빌딩에서 최 회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반도체를 넘어 AI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양사의 협력 계획을 발표하고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황 CEO는 2차 간부 회동에서 삼성전자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영현 부회장을 오늘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며 회동 계획을 알렸습니다. 최근 빠르게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 2분기 들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세로 돌아다며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8: 지난달부터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은 100원 넘게 오르면서 주말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60원을 돌파했습니다. 공항에서 달러를 현찰로 구매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이미 162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2분기 들어 평균 환율은 1490.98원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몰렸던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영향이 컸습니다. 5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도액은 44조 7천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고 이달 들어 4거래일 만에 18조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투자해 얻은 막대한 차익을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6: 수익을 실현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전에 달러 쌓아왔던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빠르게 오른 환율은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잇따라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치솟는 환율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1: 최근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0: 대외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이란 전쟁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외환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0: 저 박성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4: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국정 구상을 밝히기 위해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취임 30일과 100일 그리고 올해 초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회견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5: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면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타 세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예정된 회견 시간은 100분이지만 참석한 내외신 기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 쟁점 현안도 많아서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으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우선 꼽힙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어떤 생각을 밝힐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6: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예.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4: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된 만큼 이 역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세제 개편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6: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 회견이 개최되는 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
7: 이 밖에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과 검찰개혁, 노사갈등 해법과 교육복지 현안 등 주목할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회견장으로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겠다고 알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조만간 꾸려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오전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다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8: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6.3 지방선거 날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간부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0: 9시 반이 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관리감독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하고 남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도 국내에서 같은 판례는 찾지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된 직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기다리던 주민들이 받은 일종의 대기표인데 여기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보이는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선관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개표소 밖 시위가 계속되며 서울 송파구 투표함들은 여전히 개표소 안에 묶여 있습니다. 투표지는 개표소에서 옮겨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선관위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빠져나온 건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한 지 35시간 만이었습니다. 투표함 두 개가 경찰 호위를 받으며 개표소로 옮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개표는 5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거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개표소에 남은 송파구 전체 투표함 380여 개는 시위대에 막혀 여전히 개표소에 남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 선거 관련 서류를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개표가 끝난 뒤라도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투표함은 개표가 끝나는 대로 선관위 청사에 보관돼야 하지만 선관위는 개표소를 에워싼 인파에 옮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직원들은 겨우 빠져나왔다지만 투표함과 투표지가 워낙 많아 인파를 뚫긴 무리라는 겁니다. 경찰은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건 개입이 가능했지만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빼는 건 선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상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향후 선관위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뒤 투표함 이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선관위는 자칫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주말 사이 2차 종합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엔 평양 무인교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집니다. 비상겸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작전에 관여한 군수 내부에 대해서도 함께 결론이 나오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게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마주한 재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로 멈춰섰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오는 10일 나란히 재개됩니다. 두 사람 모두 악의적인 기소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4: 악질 검사, 민중기 특검, 이 사람들 처벌받아야 됩니다.
3: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0: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숨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채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5.18 단체에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준두 기자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미국 본사가 결국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사 측은 이번 사태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을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18 공법 3단체와 재단은 지난 1일 미국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과 관련해서 스타벅스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와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었고
1: 5월 단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대해서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달 29일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연금 측은 최근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측은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 광고를 낸 기업들과 대행사의 항의에 관련 광고를 모두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사가 공식 사과하고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7개월 만에 깐부 회동으로 이름을 알린 치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그룹 주요 사장단을 만났는데 국내 인공지능 협력사들과 접촉면을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모습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3: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개적인 치맥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두산 베어스 유니폼 차림으로 같은 치킨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사장단과 함께 2차 깐부 회동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환호 속에 가게에 들어선 황 최고 경영자는 부인과 딸, 최 회장, SK그룹 사장단과 한 테이블에 앉아 건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함께 앉았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최태원 회장과 러브샷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에 이어 이제 SK그룹까지 깐부 테이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4: We're working across many industries from AI supercomputers to CPUs to new PCs and robotics. And so we are here to plan and then maybe tomorrow we have some announcements.
3: 또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방한 나흘째 아침 서울 종로구의 SK 설인 빌딩을 찾아 최 회장을 다시 만난 뒤 협력 청사진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LG와 네이버에 이어 국내 AI, 로봇 관련 기업들도 잇따라 만나며 접점을 한층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였던 어제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0: 잇따라 만났습니다. 황 CEO는 어제 오후 서울 신논현역 인근의 PC방을 찾아 김택진 NC 대표와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 부사장 등과 게임 팬들을 만났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NC의 차기작 아이온2 행사에 등장해 엔비디아는 한국 e스포츠와 함께 성장해왔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앞서 황 CEO는 인근의 또 다른 PC방에서도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을 만났습니다. 장 의장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개발 논의를 시작한다며 게임과 AI가 만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뇌의 학습 원리를 모방한 새로운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1: 기존 AI 반도체는 전류를 높이면 정보 저장 성능이 떨어지고 반대로 저장 성능을 높이면 전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소자는 강유 전체 HGO, 하프늄 지르코늄 산화물과 이그조 산화물 반도체를 결합했습니다. 이 소자는 강유 전체의 분극과 계면 전하의 축적과 방출 현상을 함께 활용해 전류가 새는 현상을 줄이면서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자극의 강도와 빈도에 따라 정보를 짧게 또는 길게 기억하는 시냅스 가소성을 구현해 인간 뇌의 학습 원리를 모방한 것이 특징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기존 강유 전체 터널 접합 소자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트레이드오프를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1: 연구팀은 이 소자를 이미지 분류와 동작 인식 등 다양한 AI 연산에 적용한 결과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에 활용된 소재들은 현재 반도체 산업의 표준 제조 방식인 CMOS 공정과 높은 호환성을 보여 실제 양산 가능성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3: 기존 반도체 공정과 비교적 호환성이 높은 물질 조합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1: 연구팀은 앞으로 소자의 균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스템 수준의 검증을 진행해 뉴로모픽 AI 반도체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7: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부실 관리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 20대와 30대가 지표의 주축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9: 개표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외칩니다.
10: 재선거! 재선거!
9: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함과 투표지 반출을 막겠다며 며칠째 개표소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커피와 김밥을 무료로 나눠주고 바닥엔 돗자리도 줄지어 깔렸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은 낮 동안 수천 명까지 불었다가 이른 아침 크게 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선 정파색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 곳곳에선 재선거 이외에 정치 구호를 금지하고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일이 되면서 참가자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보수 유튜버는 물론 가족 친구와 함께 처음 집회에 나온 젊은 층까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투표소 앞 시위를 35시간 만에 해산시켰던 경찰은 이번엔 체육관 주출입구에만 기동대를 배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유의 투표지 부족을 계기로 또 불거진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이번 집회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7: 개표소 밖 시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송파구 투표함들은 여전히 개표소 안에 묶여 있습니다.
8: 투표지는 개표소에서 옮겨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선관위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1: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빠져나온 건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한 지 35시간 만이었습니다. 투표함 두 개가 경찰 호위를 받으며 개표소로 옮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개표는 5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거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개표소에 남은 송파구 전체 투표함 380여 개는 시위대에 막혀 여전히 개표소에 남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 선거 관련 서류를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개표가 끝난 뒤라도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투표함은 개표가 끝나는 대로 선관위 청사에 보관돼야 하지만 선관위는 개표소를 에워싼 인파에 옮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직원들은 겨우 빠져나왔다지만 투표함과 투표지가 워낙 많아 인파를 뚫긴 무리란 겁니다. 경찰은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건 개입이 가능했지만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빼는 건 선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상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향후 선관위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뒤 투표함 이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선관위는 자칫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7: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8: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다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2: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6.3 지방선거날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간부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 이 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관리감독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하고 남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0: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도 국내에서 같은 판례는 찾지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된 직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기다리던 주민들이 받은 일종의 대기표인데 여기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보이는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선관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시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관위의 우려와 분노를 쏟아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태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3: 이해식, 윤건영 등 전반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선관위 내부 사정에 밝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조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등 모든 법률을 전면 검토해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부실과 방만이 판쳤다며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5: 선관위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체적인 자정 작업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3: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방어막을 쳤는데 당 일각에선 문제가 된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밝혔습니다.
6: 민주당이 이렇게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건 비판 여론을 방치할 경우 자칫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지 사태의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 다만 당내 일각에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휴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곳이 서울만이 아닌 만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8: 구원은 오직 하나, 재선거입니다. 선관위가 자백한 지역만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7: 순방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회담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에는 국정조사에 이어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론을 들어 재투표 요구 대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를 멈추라는 비판까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부 친한계 의원이 호응했습니다. 한 의원이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철에는 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공동 발의하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민 불신이 크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요구에 큰 이견은 없지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선출되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주 후반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0: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면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타 세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예정된 회견 시간은 100분이지만 참석한 내외신 기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 쟁점 현안도 많아서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으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우선 꼽힙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어떤 생각을 밝힐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2: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3: 예.
2: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1: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된 만큼 이 역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세제 개편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2: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 회견이 개최되는 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
4: 이 밖에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과 검찰개혁, 노사갈등 해법과 교육복지 현안 등 주목할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회견장으로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6: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려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흥성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내각 수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IT 기업 대표 등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8: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7: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오랫동안 IT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중기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취임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비정치인 출신이란 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 때보다 더 파격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의 능력 위주, 실용주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성숙 후보자 인선 발표 직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했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리 지명을 환영한다며 여성 리더십 확대에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후보자 지명은 우리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AI 국가전략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6: 국민의힘은 투표지 사태 규명 대신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연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 대통령이

0: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무너진 선거 시스템의 신뢰 복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면한 시국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과 사지를 철저하게 엄중하게 검증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은 투표지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8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부실 관리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20대와 30대가 집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개표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외칩니다.
3: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2: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함과 투표지 반출을 막겠다며 며칠째 개표소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커피와 김밥을 무료로 나눠주고 바닥엔 돗자리도 줄지어 깔렸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은 낮 동안 수천 명까지 불었다가 이른 아침

0: 흙의 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선 정파색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 곳곳에선 재선거 이외에 정치 구호를 금지하고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일이 되면서 참가자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보수 유튜버는 물론 가족 친구와 함께 처음 집회에 나온 젊은 층까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투표소 앞 시위를 35시간 만에 해산시켰던 경찰은 이번엔 체육관 주출입구에만 기동대를 배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유의 투표지 부족을 계기로 또 불거진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이번 집회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선관위에는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대검찰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경찰은 오늘 오전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2: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다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3: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6.3 지방선거 날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간부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 이 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관리감독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하고 남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도 국내에서 같은 판례는 찾지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된 직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기다리던 주민들이 받은 일종의 대기표인데 여기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이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보인은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선관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시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관위의 우려와 분노를 쏟아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태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1: 이해식, 윤건영 등 전반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선관위 내부 사정에 밝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조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등 모든 법률을 전면 검토해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부실과 방만이 판쳤다며 개헌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2: 선관위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체적인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입니다. 자정작업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1: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방어막을 쳤는데 당 일각에선 문제가 된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건 비판 여론을 방치할 경우 자칫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지 사태의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4: 다만 당내 일각에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휴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곳이 서울만이 아닌 만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6: 구원은 오직 하나.
7: 장동혁 국민의힘
6: 재선거입니다.
7: 대표입니다.
6: 선관위가 자백한 지역만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5: 순방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회담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에는 국정조사에 이어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론을 들어 재투표 요구 대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를 멈추라는 비판까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부 친한계 의원이 호응했습니다. 한 의원이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철에는 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공동 발의하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민 불신이 크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요구에 큰 이견은 없지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선출되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주 후반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8: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1: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국정 구상을 밝히기 위해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취임 30일과 100일, 그리고 올해 초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회견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0: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우선 꼽힙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어떤 생각을 밝힐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1: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2: 예.
1: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0: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된 만큼 이 역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세제 개편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1: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 회견이 개최되는 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
3: 이 밖에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과 검찰개혁, 노사갈등 해법과 교육복지 현안 등 주목할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회견장으로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사법체계 안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5: 확정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 건 물론 법관이 판결을 이유로 수사기관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이 개혁은 향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개혁 이후 사법부가 받게 될 영향을 신기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함께 추진한 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통과입니다.
1: 법 왜곡죄, 재판소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 대법관 증언 등 법원 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6: 시행까지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법관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법안 모두 법조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법 왜곡죄는 시행되자마자 전국에서 고발이 빗발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천 명 넘게 경찰에 고발됐는데 이 가운데 법관은 200명이 넘습니다. 아직 속치나 기소된 사건은 없지만 법원은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만들어 소송에 휘말린 법관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은 사심제라는 논란 속에 닻을 올렸습니다. 시행 후 한 달 넘게 사전심사 문턱을 넘는 사건이 나오지 못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부터 압수수색 준항고까지 본안 판단 대상이 차츰 생겨나고 있습니다. 헌재는 법원의 헌법 해석이 타당한지가 재판 취소의 기준이라는 원론적 입장인데 구체적인 기준과 취소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모두 사법부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들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끌어올린 제도로 남을지 혹은 사법 독립을 해친 악법으로 평가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계입니다.
4: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 정치권에서는 중재안 마련을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는데요.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이번 달 말까지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8: 법적 정년을 5년 늦추는 방안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 찬성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무려 88.3%가 찬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0, 30대보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가까운 40대와 50대의 지지가 강력했습니다.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최대 65세까지로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소득 공백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청년 세대도 정년 연장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40대의 경우 의무적 법 개정 방식을 가장 선호한 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우려하는 20대는 선택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답한 겁니다. 시행 시기를 두고는 법안을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빨리 통과시켜 당장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부터 출발한 정년 연장 논의는 지난해 하반기 결론을 내려다 올해 지방선거 뒤로 밀렸습니다. 국회 정년 연장 특위가 이번

0: 달 말 종료되는 만큼 노동계는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법적 전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이 없이
2: 양경수,
1: 국민연금 수령 연도와 일치하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임금 문제는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0: 정부도 올해 안에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3: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문제고
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3: 급감이라고 하는 인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0: 경영계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임금 체계를 손본 뒤 퇴직 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간극은 지난해나 올해나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한을 받아든 정치권에서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한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한 장관이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 장관의 IT 관련 전문성과 중소기업 수출 확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중기부 장관으로서 성과가 고려됐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석숙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명숙 총리 지명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5: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4: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간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6: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열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외부 세력의 희망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YTN에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7: 작년 11월 달에 중국에서 중요한
2: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7: 그 백서에 처음으로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이 그런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한 지 1년 반 넘었거든요.
6: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새 우라늄 농축공장 시찰과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 항해 시험 참관 군수기업소 방문 등 연일 군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군수기업소 방문에서는 미사일 생산량 확대 등 핵무력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8: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인 과업으로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6: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둔 북한은 북중 친선과 혈맹을 강조하며 우호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논의보다 양국 간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더 강화하고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는 중국의 관심사 등을 논의하는 데 집중될 거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공습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현재 시간 7일 공동성명을 통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위치한 테러리스트 본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0: 공습이 단행된 베이루트 남쪽 외곽의 다히예는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월 초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한 건데요.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방공망을 가동해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남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0: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방첩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 갈등이 심화하면서 나온 조치로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 국방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방첩 위협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뉴욕타임스와 NBC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협상에 관여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안보 라인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도청을 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주둔 중인 미군 요원들이 자신들의 핸드폰에 도청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된 것을 발견한 뒤 보고서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종전협상을 이끄는 윗코프 특사,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국방부 중동정책 담당 디미노 등이 이스라엘의 도청 강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첩보 활동이 동맹국 사이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미 당국의 판단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 전쟁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커지는데 방첩 경보 격상의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과 하루빨리 합의를 이루고 싶은 트럼프와 이란 체제, 헤즈볼라를 무너뜨릴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고 싶은 네타냐후가 충돌하고 있단 겁니다. 실제로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격노해 욕설 등 거친 말을 퍼부은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3: 네타냐후에게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노했다기보다는 그가 레바논과 끊임없이 충돌을 이어가는 데에 대해 다소 언짢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독설을 퍼부은 것을 인정하며 종전협상을 흔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관련 보도에 대해 백악관과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은 오보라며 이스라엘은 미 정부 관료를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보고서가 있는데도 백악관이 부인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고는 하되 정치적 외교적 파장은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로 양국 간 일상적인 정보 공유 체제는 유지되더라도 보안 절차가 강화되는 등 양국 간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에는 프로야구 두산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1: 또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PC방에서 만나 게임업계와의 협력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프로야구 두산 홈경기 시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젠슨황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 창립년도 1993년을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3: 저와 가족들, 우리 직원들을 환영해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치맥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4: 역시 창립연도에서 따온 96번을 단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자로 직접 나섰습니다. 공이 포수 미트가 아닌 박 회장 머리 위쪽으로 빠지자 황 CEO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 제가 회장님을 볼 게 아니라 포수를 봤어야 했어요. 계속 회장님을 보면서 던졌어요.
4: 젠슨황 CEO는 치킨을 먹으면서 한국식 야구 관람 문화를 즐기는가 하면 사인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팬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젠슨황 CEO는 이에 앞서 강남에 있는 PC방에서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연달아 만나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5: 기술 발전이
3: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입니다.
5: 그리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 있어요. 그죠?
4: 김택진 대표와 함께 등장한 젠슨황 CEO는 엔비디아의 새 그래픽카드와 AI 노트북을 소개하고 그래픽카드 지포스를 성장하게 한 한국의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3: 한국은 언제나 제 마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국과 지포스는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이 e스포츠

0: FC의 발상지이기 때문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1: PC방 유동부터 프로야구 시구까지 젠슨 왕은 숨가쁜 일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의 새로운 피지컬 AI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2: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방한 나흘째인 오늘도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황 CEO는 오늘 오전 SK그룹 본사와 LG그룹 본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현대차그룹 본사, 네이버 사옥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황 CEO는 LG 구강모 회장과 네이버 이혜진 의장과 5일에 삼겹살 회동 때 만났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는 어제 점심 평양냉면 회동을 또 SK 최태원 회장과는 어제 저녁 2차 간부 회동을 함께했습니다. 또 황 CEO는 서울대 공과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만나고 국내 주요 AI, 로봇 스타트업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5.18 단체의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3: 스타벅스 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4: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미국 본사가 결국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사 측은 이번 사태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을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18 공법 3단체와 재단은 지난 1일 미국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5: 스타벅스 고재대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에서 스타벅스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와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그 서한을 보냈었고
4: 5월 단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대해서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달 29일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연금 측은 최근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측은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 광고를 낸 기업들과 대행사의 항의에 관련 광고를 모두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사가 공식 사과하고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2: 최근 빠르게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 2분기 들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달부터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은 100원 넘게 오르면서 주말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60원을 돌파했습니다. 공항에서 달러를 현찰로 구매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이미 1,62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2분기 들어 평균 환율은 1,490.98원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몰렸던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영향이 컸습니다. 5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도액은 44조 7천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고 이달 들어 4거래일 만에 18조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투자해 얻은 막대한 차익을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7: 수익을 싫어하는 수준이 굉장히
0: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
7: 예전에 달러 쌓아왔던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빠르게 오른 환율은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잇따라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치솟는 환율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8: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6: 대외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이란 전쟁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외환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2차 종합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집니다. 비상겸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작전에 관여한 군수 내부에 대해서도 함께 결론이 나오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게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마주한 재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려 검찰에 구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로 멈춰섰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오는 10일 나란히 재개됩니다. 두 사람 모두 악의적인 기소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악질검사, 민중기특검.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2: 이 사람들 처벌받아야 됩니다.
1: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끝내야 하는 만큼 두 사람의 법적 운명도 임기 안에 결론 지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댓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리박스쿨 손여숙 대표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엽니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의미의 자손군을 조직해 온라인 댓글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4: 이란 전쟁이 100일 넘도록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미 의회 선거가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이 과반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 조지아에서 민주당은 현역 상원 의원이 다시 후보로 나섭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87년생 젊은 정치인 존 오소프입니다.
6: 모든 뒷마당과 거실이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걸 보면 조지아가 다시 한번 미국을 구하는 역할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승리할 준비가 됐습니까? 존 오소프, 미 조지아주 미국
5: 상원 의원입니다. 대통령을 흉내내며 무대에 오르는 이 사람은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선 현직 하원 의원입니다.
6: 우리는 존 오소프를 조지아주를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맞는 사람 말고요.
5: 미식 축구 감독 출신 정치 신인도 공화당 경선에 나섰습니다.
6: 마이크 콜린스를 찍으면 6년간 존 오소프에게 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투표하면요, 미국 상원에 새로운 리더십을 가져오는 겁니다.
5: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435석 전부, 상원은 100석 중 3분의 1에 가까운 35석을 뽑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은 53석, 하원은 217석으로 상하원 모두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이가 근소합니다. 2020년 대선에선 트럼프가 지고 2024년엔 트럼프가 이긴 조지아 같은 경합주가 승부처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다소 높은 추세라 하원의 경우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상원은 새로 뽑는 35석 중에 공화당 의석이 22석인데 여기서 4석을 민주당이 탈환해야 과반을 차지할 수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빼앗기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와 예산 등 권한을 뜻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하원의 과반 결의로 절차는 시작할 수 있지만 상원 의원 100명 중 67명의 찬성이 필요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6: YTN 뉴스 FM.
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4일 전국 37개 휴점 점포를 폐점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전체 홈플러스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37개 점포가 휴업에 들어갔는데 휴업이 폐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2025년 3월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후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전체 그룹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홈플러스 전체 그룹을 사겠다는 기업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브랜드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해 하림 그룹에 매각하고 나머지 사업 부문을 인수할 기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번 37개 점포 폐점 결정도 핵심 점포만 남겨서 대형마트 부문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폐점 대상 37개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은 약 3,500명인데요. 홈플러스는 이들에게 고용보상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책임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는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홈플러스 노조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대규모 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례가 쿠팡과 컬리 같은 이커머스 시장의 영향으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6월 8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중에서 솔베지의 노래,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8일 월요일 듀에이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중에서 솔베이지의 노래,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미하일 플래트네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6월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예술의 전당 롯데콘서트홀 고향아람누리음악당에서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1: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 낯선 이름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인 클라라 미니 예술감독을 맡아 기획부터 섭외, 연주까지 전 과정을 이끄는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2022년 프랑스 보르도, 2024년 서울, 2025년 파리를 거쳐 올해 다시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1: 여기 명단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방금 들은 곡을 연주한 다니엘 로자코비치, 미하일 플래트네프를 비롯해서 미샤 마이스키, 오기스탕 듀메이, 고티에 카푸숑 등 여러 음악가들이 참가해 모두 7번의 공연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체인버 콘서트가 3번 있습니다. 이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여러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는 겁니다.
0: 이런 것이 음악 페스티벌의 묘미가 아닐까요? 평소에는 절대 생각하지도 못하는 조합으로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니까.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이번 페스티벌에 연주할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중 3악장, 오기스탕 듀메이의 바이올린,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중 3악장 오기스탕 듀메이의 바이올린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이 모든 공연을 기획했다고 하네요.
0: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했다는 게 엄청 대단합니다.
1: 클라라 민의 독특한 이력이 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서울 예고를 졸업 후 맨하튼 음대에 다녔는데 IMF 때 유학비를 더 이상 보내주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닥치는 대로 연주에 돈을 벌면서 뉴욕에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교회 17곳을 돌며 반주를 맡았다고 하고요.
0: 예?
1: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기회가 돼서 여러 실내악 연주회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미국 야마 피아노의 디렉터에게 후원을 받아 야마 실내악 축제를 기획했고요. 야마에서 더 이상 돈을 대주지 못한다고 할 때 교회에서 만난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또 다른 페스티벌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아니 뭘 해도 될 사람이네요. 근데 교회 17군데면 진짜 거의 뭐 새벽 뭐 5시 6시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있었나 보다. 그죠?
1: 아니면 이제 17교회에 특별 공연에 가서 반주를 하자. 반주를 17교회는 못할 것 같은데요. 1시간씩만 해서 하루가
0: 17곳을

0: 돌면서 반주를 맡았다고 하니까.
1: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와. 모를 건 대단합니다. 이거는 네. 진짜.
0: 그럼 지금은 피아노 연주보다 기획을 더 많이 하고 있나요?
1: 피아니스트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여러 실내악 연주회에서 피아노 연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중 1악장, 클라라 민의 피아노, 가보르타 카치 나즈가 지휘하는 맨체스터 카메라타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간단치 않은 민심이 드러난 만큼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여당 주도의 이른바 조작기소특별법에 대한 생각, 실패가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관심사입니다.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은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했는데요. 7년 전 시 주석 방문 때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북핵 문제 해법은 갈수록 미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 여야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3: 프로야구 시구와 2차 깐부 회동 등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방한이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황 CEO는 오늘 SK그룹과 LG그룹 본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현대차그룹 본사, 네이버 사업을 차례로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2: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4월 초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경우 전면전이 재개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면서 서울 송파구 개표소를 봉쇄하는 시위는 오늘로 이제 나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3: 지금도 수천 명이 새벽까지 남아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새벽 시위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개표소로 사용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을 시위 인파가 둘러싼 상황이 나흘째인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태극기를 들고 일부는 성조기를 손에 쥐고 있는데 재선거와 부정선거를 구호로 번갈아 외치고 있습니다. 아예 개표소 주요 출입구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로 나흘째 새벽을 맞은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른 시간인데도 수천 명이 집결한 모습인데요. 오늘 새벽 5시 기준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보면 올림픽 공원에 있는 사람 숫자는 6천 명가량으로 절반 가까이가 20대와 30대로 집계됩니다. 주말이었던 어제 저녁 시간대까지는 3만 명이 넘었지만 평일 새벽이 되면서 시위 인파는 일단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2: 네, 일단 이 개표함 경기장 안쪽에 아직 있는 거죠?
4: 네, 선관위 직원들은 빠져나온 가운데 개표가 끝난 송파구에 투표함 380여 개와 투표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선관위로 옮겨져서 보관되는 게 원칙이지만 시위 인파가 재선거 등을 요구하면서 주요 출입구를 막고 있어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들이 교대 근무를 하며 경기장 출입구를 지키고 있고 시위대와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은 투표소 봉쇄 시위 때처럼 강제 해산 등을 시도하려 하진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는 데에 대한 뾰족한 해법 역시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3: 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4: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도 언론 공지를 통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수본을 꾸리기 위한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실무적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언제쯤 수사기관이 국민적 비판이 제기된 선관위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합수본 상황과는 별개로 경찰은 오늘 오전 중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5: 네, 보신 것처럼 개표소 밖에 시위가 이어지면서 서울 송파구의 투표함들은 여전히 개표소 안에 묶여 있습니다.
3: 네, 투표지는 개표소에서 옮겨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빠져나온 건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한 지 35시간 만이었습니다. 투표함 두 개가 경찰 호위를 받으며 개표소로 옮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개표는 5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거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개표소에 남은 송파구 전체 투표함 380여 개는 시위대에 막혀 여전히 개표소에 남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 선거 관련 서류를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개표가 끝난 뒤라도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투표함은 개표가 끝나는 대로 선관위 청사에 보관돼야 하지만 선관위는 개표소를 에워싼 인파에 옮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직원들은 겨우 빠져나왔다지만 투표함과 투표지가 워낙 많아 인파를 뚫긴 무리란 겁니다. 경찰은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건 개입이 가능했지만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빼는 건 선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상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향후 선관위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뒤 투표함 이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선관위는 자칫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관위의 우려와 분노를 쏟아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사태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7: 이해식, 윤건영 등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선관위 내부 사정에 밝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조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등 모든 법률을 전면 검토해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부실과 방만이 판쳤다며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10: 선관위에 대해서 독자적인
8: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입니다.
10: 자정 작업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7: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방어막을 쳤는데 당 일각에선 문제가 된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밝혔습니다.
11: 민주당이 이렇게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건 비판 여론을 방치할 경우 자칫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일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당내 일각에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휴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곳이 서울만이 아닌 만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13: 구원은 오직 하나. 재선거.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3: 선관위가 자백한 지역만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12: 순방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회담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에는 국정조사에 이어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론을 들어 재투표 요구 대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를 멈추라는 비판까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부 친한계 의원이 호응했습니다. 한 의원이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철에는 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공동 발의하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민 불신이 크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요구에 큰 이견은 없지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선출되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주 후반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5: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와 국정 비전 그리고 4대 목표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0: 이후로 수사기관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이 개혁은 향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개혁 이후 사법부가 받게 된 영향을 신기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함께 추진한 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통과입니다.
2: 법 왜곡죄,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재판소법, 대법관 증언 등 법원 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1: 시행까지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법관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법안 모두 법조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법 왜곡죄는 시행되자마자 전국에서 고발이 빗발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천 명 넘게 경찰에 고발됐는데 이 가운데 법관은 200명이 넘습니다. 아직 속치나 기소된 사건은 없지만 법원은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만들어 소송에 휘말린 법관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확정된 재판에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은 사심제라는 논란 속에 닻을 올렸습니다. 시행 후한달 넘게 사전심사 문턱을 넘는 사건이 나오지 못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부터 압수수색 준항고까지 본안 판단 대상이 차츰 생겨나고 있습니다. 헌재는 법원의 헌법 해석이 타당한 지가 재판 취소의 기준이라는 원론적 입장인데 구체적인 기준과 취소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모두 사법부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들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끌어올린 제도로 남을지, 혹은 사법 독립을 해친 악법으로 평가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계입니다.
4: 문화 관광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K컬처가 더욱 자리를 잡게 됐고요. 해외 관광객 3천만 명이라는 목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0: 다만 위기에 빠진 영화 산업의 재건과 기초예술의 토대 강화 같은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입니다. 세계적 관심을 불러온 컴백 공연에 이어 34개 도시를 도는 월드 투어는 K-팝의 건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오빠.
5: 미국의 자본과 제작자이지만 한국이라는 지역과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은 K-팝의 경계를 확장했습니다.
3: 한국 제
7: 애니메이션 다
3: 매기가 K-팝 데몬 헌터스 감독입니다.
7: 코리안 리즘을 다 드셨어요.
5: 덕분에 K-팝의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고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광객 숫자도 사상 처음으로 19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8: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밀린 영화 산업의 재건은 시급한 현안입니다. 문화 산업의 부질병인 암표와 불법 콘텐츠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성과도 내야 합니다. 예술인 권리와 기초예술 토대 강화 등 K컬처의 기반도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9: 기초예술 단순한 지원
3: 최휘영
9: 개념이 아니라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9: K컬처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개념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의 관점으로 기초예술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5: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하는 일도 지방선거 이후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꼽힙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0: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설 경우 휴전은 물론 종전 협상마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나옵니다. 유토건 기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습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공습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요. 이에 따라 이스라엘 곳곳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방공망을 가동해서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공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반격하거나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큰 규모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의 공습 직후 이스라엘 당국은 오늘 하루 모든 학교를 휴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공습에 따른 이스라엘 쪽의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뒤 서부 영공을 다시 폐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 이스라엘 소식통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보복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번 공습의 빌미가 됐는데요. 이 내용도 살펴보죠.
1: 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7일 베이루트 남부의 다이에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서 헤즈볼라의 지휘센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공습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사전에 이번 공습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이란은 곧바로 휴전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관계자는 단호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을 언급하면서 오늘 밤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라며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협상대표인 갈리바프의회 의장은 영내 미국의 기지와 자산에 대한 타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토건입니다.
2: 난처한 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교정과 관련해 확전 자제를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번 교전으로 합의 무산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3: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해서 보복하지 말라 말할 거라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합의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일 때문에 합의가 무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네타냐후가 다시 공격을 가한다면 지난 47년 동안 그랬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이란을 향해서 이제 그만하라며 확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사력으로 이란을 타격한 뒤 고농축 우라늄 회수에 나설 거라고 밝혔는데요. 협상을 우선하되 강제로라도 우라늄을 확보할 거란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에 근접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은 남아 있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4: 합의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처리할 거며 우리가 결국 이길 겁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더해 구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자신의 요구로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의 자산이나 제재가 먼저 해제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대이란 군사작전을 위해 중동지역에 추가 배치한 미군 병력을 당장 철수할 가능성도 작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에 레바논 휴전 문제가 포함되는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헤즈볼라에 대한 더 정밀한 타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4: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도 더 정밀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대선과 최근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등이 부정

0: 형성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앵커와 설전을 벌이다가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마코 루비오 국방장관도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에게 힘을 실었네요.
0: 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제한적 무력 충돌이 이어진 상황과 관련해서 표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프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협상 타결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훌륭한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방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운항 중인 선박에 발포해선 안 된다며 만약 그럴 경우 적절히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과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역대 최저로 급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직무수행 가운데 물가 상승과 생활비에 대한 부정응답이 69%로 한달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차질을 빚고 국제 유가가 뛰면서 미국 내 기름값 상승이 다른 물가로 번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엔 프로야구 두산 홈 경기에 치구자로 나섰습니다. 게임 업계 대표들과도 만나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3: 프로야구 두산 홈 경기 시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 창립년도 1993년을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2: 저와 가족들, 우리 직원들을 환영해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치맥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3: 역시 창립 연도에서 따온 96번을 단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자로 직접 나섰습니다. 공이 포수 미트가 아닌 박 회장 머리 위쪽으로 빠지자 황 CEO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제가 회장님을 볼게 아니라 포수를 봤어야 했어요. 계속 회장님을 보면서 던졌어요. 세상에나.
3: 젠슨 황 CEO는 치킨을 먹으면서 한국식 야구 관람 문화를 즐기는가 하면 사인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팬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에 앞서 강남에 있는 PC방에서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연달아 만나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4: 기술 발전이 게임 발전을
2: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입니다.
4: 그래도 그 중심에 엔비디아 있어요, 그죠?
3: 김택진 대표와 함께 등장한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의 새 그래픽카드와 AI 노트북을 소개하고 그래픽카드 지포스를 성장하게 한 한국의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2: 한국은 언제나 제 마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국과 지포스는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이 e스포츠의 발상지이기 때문입니다.
3: PC방 회동부터 프로야구 시구까지 젠슨 황은 숨가쁜 일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의 새로운 피지컬 AI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 이 젠슨 황 CEO는 지난해 깐부회동으로 이름을 알린 치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그룹의 주요 사장단을 만났는데요. 국내 인공지능 협력사들과 접촉면을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5: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공개적인 치맥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두산 베어스 유니폼 차림으로 같은 치킨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사장단과 함께 2차 깐부 회동에 나섰습니다.
2: 만나서 반갑습니다.
5: 시민들의
2: 만나서
5: 환호
2: 반가워요.
5: 속에 가게에 들어선 황 최고 경영자는 부인과 딸, 최 회장, SK그룹 사장단과 한 테이블에 앉아 건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함께 앉아

0: 앉았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최태원 회장과 러브샷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1: 이제 드디어 깐부가 됐네요. 정말 좋습니다.
0: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에 이어 이제 SK그룹까지 깐부 테이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우리는 AI, 슈퍼컴퓨터부터 CPU, 새로운 PC, 그리고 로봇 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아마 몇 가지 발표가 있을 겁니다.
0: 또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방한 나흘째 아침 서울 종로구의 SK 설인 빌딩을 찾아 최 회장을 다시 만난 뒤 협력 청사진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LG와 네이버에 이어 국내 AI, 로봇 관련 기업들도 잇따라 만나며 접점을 한층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경제금융당국이 휴일 긴급회의를 열고 외환시장의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3: 이른바 삼전닉스 중심의 쏠림 속에 최근 코스피 지수가 올라도 하락 종목은 더 많은 현상이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2: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3: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홈플러스에서 올해에만 이미 2,600명 정도가 퇴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 전국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오늘 아침 8시부터 휴업에 돌입하고 오전에 여의도 광장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3: K 화장품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소비재 품목 중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5.18 단체의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4: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미국 본사가 결국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사 측은 이번 사태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을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18 공법 산단체와 재단은 지난 1일 미국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5: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스타벅스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와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그 서한을 보냈었고.
4: 5월 단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대해서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달 29일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연금 측은 최근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측은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 광고를 낸 기업들과 대행사의 항의에 관련 광고를 모두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사가 공식 사과하고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0: 뽑지 말고 뿌려줘요 모뉴먼트. 잡초 만지워.

0: 미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번째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7: 피가.

0: 하면 끝.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9: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8: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10: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분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8: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3: 만약에 길을 걷다가 눈앞에 5만 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5만 원도 아니고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뭉텅이로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14: 뉴스 봤음? 아파트 하단에서 현금 5천만 원 나왔대.
15: 5천? 국세청에서 세금 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화단에 던진 거 아님?
14: 사기치고 감방 가기 전에 숨겨둔 돈 아닐까?
15: 아니면 치매 있는 어르신이 잘못 내놓은 거 아니야?
13: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별의별 추측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14: 이거 완전 제2의 마늘밭 사건 아님?
15: 마늘밭? 그게 뭔데? 밭에서 현금이 나온 적이 있었어?
13: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전, 마을 전체 가구가 10가구도 채 되지 않는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마늘밭에서 다량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죠.
16: 무슨 일입니까? 돈이 발견됐는데 누가 이걸 훔친 거라고요? 뭔 소리예요?
15: 에, 그 여기가 내 밭인데요. 아니, 내가 안 씨한테 나무 좀 옮겨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묻어놨던 현금이 없어졌어요.
16: 아니, 나는 땅 파서 나무 옮겨달라는 대로 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큰 돈을 가져갔다뇨. 밭에 현금을 묻었다고요? 대체 얼마를요?
15: 아, 그게 할 얼마였더라. 7억이었나 10억이었나. 아니 아무튼 내 돈이라니까요.
16: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
13: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결국 마늘밭을 직접 파보기로 했죠.
16: 이게 뭐야?
15: 선배님, 이쪽에서도 나옵니다. 와, 파도 계속 나오는데요.
16: 아니, 이게 다 얼마야?
13: 경찰이 김제의 마늘밭에서 찾아낸 현금 무려 11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온 돈이었을까요? 그리고 누구의 돈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7: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13: 워낙 유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제 마늘밭 돈 뭉치 사건. 뭐 뭉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우선 이 사건 처음에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17: 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땅주인

0: 시민의 요청에 의하여 굴착기 기사가 나무로 옮겨 심어주는 일을 한 후에 마늘밭 주인이 굴착기 기사에게 밭에 있던 현금 7억 원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굴착기 기사는 현금을 본 적이 없다며 실랑이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땅 주인의 협박과 함께 도리어 도둑으로 몰리게 되자 본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마늘밭의 주인은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면서 내 돈을 훔쳐갔다는 거고 굴착기 기사는 나무로 옮겨달래서 땅을 팠을 뿐이지 돈을 훔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맞섰다는 건데 근데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땅에 그렇게 몇 억의 돈을 묻어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심지어 밭주인이 땅에 묻었다는 돈의 액수도 계속 오락가락했다던데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밭주인은 굴착기 기사가 땅에 묻어둔 17억 중 7억 원을 훔쳤다고 처음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묻어둔 돈 액수를 7억 원이라고 작게 말하였다가 12억 원, 24억 원으로 계속 진술을 바꾸게 되었고 그 자체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가 땅 주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게 되자 수상하게 여겨 돈의 출처에 대하여 묻게 되었고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땅을 파보게 된 것입니다.
1: 근데 아무리 뭔가 수상하다고 해도 경찰이 누군가의 사유지, 남의 땅을 무조건 파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경찰이 이 땅을 파봤다는 거는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점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랬다라고 봐야겠죠?
0: 네, 맞습니다. 사유지를 파보는 건 아무 근거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혐의점이 쌓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사정 영장주의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체포 현장, 범행 중,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되 사후 영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남의 땅을 팠다라는 것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 또는 긴급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우선 집행 후 사후 영장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마늘밭을 파보자 현금 110억 원이 나왔습니다.
1: 110억이요? 아, 110억이면은 이 5만 원권 한 묶음이 500만 원이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2천 개가 넘는 거죠. 마늘밭을 파서 5만 원권 다발이 2천 개가 나왔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도대체 이 밭주인은 11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은행도 아닌 밭에다가 묻어놨던 건지 그리고 애초에 왜 110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 7억이네 뭐 17억이네 줄여서 얘기를 했던 건가요?
0: 네, 그 돈은 처남 일행이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었고 밭주인 부부가 이를 알고도 보관을 맡아 밭에 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밭주인이 생활비 등으로 일부 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에 이를 처남에게 감추기 위해서 굴착기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액수를 줄여만 한 건 결국 그 돈의 출처를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1: 그런데 이 밭주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주체는 아니고 이 처남으로부터 돈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맡아서 보관한 쪽이라는 건데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도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는 결국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 수수한 행위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제4조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1: 아, 근데요. 이번 사건처럼 아주 큰 액수, 뭐 오랜 기간 동안 맡는 게 아니라 가족이 뭐 미안한데 아주 잠깐만 맡아달라고 해서 단 며칠만 뭐 큰 금액이 아닌 금액이라고 칠게요. 그런 금액을 맡아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0: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거나 1회 단기간 보관이라도 맡아주는 사람이 범죄 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고 수수했다고 인정되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제4조 적용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이 잠깐 맡아달라고 하였더라도 범죄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제4조의 구성 요건, 즉 그 정황을 알면서 부분의 충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즉 대화 내용, 전달 방식, 액수, 전달자 사정 등

0: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부가 결국 어떤 판결을 받았냐 보면 110억이라는 액수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받주인이 징역 1년, 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 수익 규모와 형량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닌가 보죠?
0: 네, 이 사건 유죄의 중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매우 크더라도 적용 조문이 제4조인 이상 법정형 상한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몰수, 추징 대상 금액이 크더라도 적용 조문과 책임 형태에 따라 형량이 금액에 단순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러면 이 청취자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마늘밭에서 나온 이 110억 원, 이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1심 판결문을 보면 압수물 및 해당 토지의 몰수 그리고 4,100만 원의 추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불법 도박 수익금 110억 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고 검거된 작은 처남은 도박장 개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미 수감 중인 상태였고 도주했던 큰 처남은 결국 한참 후에 국제 공조수사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여기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해당 토지가 몰수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왜 땅까지 뺏어가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해당 토지를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수 대상으로 판단을 한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굴착기 기사님 같거든요. 시키는 대로 일해줬을 뿐인데 도둑으로 몰렸다가 이후 누명은 벗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애초에 이 굴착기 기사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목적으로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 땅을 파달라고 시킨 거 아닌지, 애초에 이거 자체가 셋업 범죄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해요. 이 사건 이후에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네, 이분은 마늘밭에 묻힌 범죄 수익금을 신고함으로써 포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되었긴 하지만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마늘밭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며 정말로 숨겨진 돈을 가져가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까봐 집을 떠나 외딴 여관을 전전하며 팔자에도 없는 도망자 생활을 한참 하기도 하였으며 신변 보호를 위해 사복 경찰들이 그의 집 주위에서 잠복했고 수화기만 들면 파출소로 연결되는 한 라인도 설치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700만 원씩을 벌었지만 사건 이후에는 생업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1: 그런데 길에서 주운 돈을 찾아줘도 일정한 보상금을 받고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일부 갖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무려 110억을 환수하게끔 했는데 안 씨가 받은 보상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만 원이에요. 0.02% 수준입니다. 적어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던 겁니까? 아니면 더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범죄 수익 환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에 범죄 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2014년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국고 기속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포상금을 결정,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결정 시 제보의 정확성, 기여도, 난이도, 범죄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고 기속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최대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이면 7천만 원, 200억 원 이상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이 있었다면 굴착기 기사분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이 대가의 전부였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주고 있다는 금액도 저는 좀 적게 느껴지네요. 이게 범죄를 좀 양성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더 신고가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JS의 종로에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0: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1: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하늘은 다소 흐리고 큰 더위 걱정 없는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17도 선이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지금 대구, 울산, 여수 일대 그리고 강릉 일대로는 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제주는 5mm 미만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빠르게 통행량이 늘어나서 이미 긴 구간 정체가 자리 잡혔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나가는 길, 방화대교 북단부터 한강대교까지 길게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그리고 천호대교를 지나 청담대교,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구간 정체 나타납니다. 올림픽대로가 강변북로보다는 조금 나은데요. 하남 쪽 구리 쪽 나가는 길,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이후로는 좀 수월하다가 다시 한번 여의도권 진입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 부근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3: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4: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3: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개인적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해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국정조사 논의에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 당일 밤 노선관위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서울 잠실동 투표소와 과천 선관위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졌던 지난 4일,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추가 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졌던 지난 1년의 소회와 국정 비전, 그리고 4대 목표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회견 슬로건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한 만큼 관련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된 회견 시간은 100분이지만 참석한 내외신 기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 쟁점 현안도 많아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겹살 회동 이틀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다시 만나 2차 깐부 회동을 가졌습니다. 황 CEO와 최 회장은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만나 하이파이브를 한 뒤 생맥주로 건배하며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회동은 엔비디아 측 요청으로 성사됐는데 장소도 엔비디아에서 고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말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만나 화제를 모았던 장소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오전 SK그룹 본사를 찾아 최태원 회장을 다시 만납니다. 젠슨 황은 오늘 오전 8시 반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반도체를 넘어 AI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양사의 협력 계획을 발표하고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적은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방영된 인터뷰에서 새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무엇이 변한 건가라는 질문에 나는 전쟁이 없을 거라고 보장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BC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되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다며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을 맹비난하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영내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의 기지와 자산을 타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선택지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그들은 휴전을 준수하지도 대화를 믿지도 않는다며 해상 봉쇄와 레바논 휴전 합의 위반을 통해 오직 힘의 언어만 이해한다는 걸 스스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공습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위치한 테러리스트 본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한 척당 평균 150만에서 200만 달러의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을 인용해
호르무즈 통해

0: 시행 선박을 대상으로 서비스 요금 징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제 대금의 일부는 달러 기반 암호화폐인 테더를 비롯해 현물이나 물물 교환의 형태로도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충북, 경북, 울산, 경남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전까지 제주와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모레부터 글피 사이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돼 천둥, 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도, 습도는 84%입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당.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주말 잘 쉬셨죠? 폭풍 같았던 선거가 끝나고 여야 모두 각자의 숙제를 풀기 위해 여념이 없지만 여전히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위에는 2030 젊은층의 참여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명당 2부에서는 이 주제로 현장에 다녀온 두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여의도의 지각변동, 특히 보수 진영의 재편에 대한 전망,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물어보고, 4부 명당 혁신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0: 점을 매우 강조하면서 황교안, 전환길 같은 그 부정선거 음모론 인사들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어요. 부정선거 대신에 재선거 구호가 우세했고요. 그런데 사실 구심점이 없고 조직된 시위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이 터를 잡는 모습이 좀 점점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어제 늦은 오후부터 반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시위대가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우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부정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다라고 외치는 시민을 향해서 부정선거 진영이 좌파단체라고 소리 지르면서 폭행하는 일도
1: 아,
0: 있었고요.
1: 그래요?
0: 선관위의 무능에 분노한 시위가 결국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새를 키우는 현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 아, 정말 문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여기에 편승해서 새를 키우는 것인데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사실 선관위의 아니라고 부실한 대응이 이번 일을 키웠고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공무원 노조가 그 투표 당일, 본투표 당일 송파구 선관위 및 선거사무원 단톡방을 공개했어요. 그 공개 내용을 보면 본투표 당일 오후 2시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를 했고 선관위가 이거를 제때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가 된 거잖아요. 투표소 앞에 먼저 시위 인력이 모였었죠. 지난 5일 경찰에 의해 해산이 됐고 그러자 투표소 앞에 있던 시민들이 개표소 앞으로 몰려가면서 개표소 앞 시위가 사흘 동안 계속된 건데요. 선관위는 투표소에 선거인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 대조표 또 기표 용구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1: 아이고.
0: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따로 이송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1: 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요.
0: 네.
1: 재선거론을 꺼내고 있는데 다른
0: 예.
1: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좀 됩니다.
0: 사실 그런 의심이 좀 상당하죠. 사실 선거 직후에는 이좀 선택적 부정선거론이라는 조롱도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정원호 후보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 확실시되고 또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선관위 관련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그냥 이번 선거 정리용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부정선거론 진영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매서운 비난이 있었어요. 부정선거 세력이 국민의힘 장동혁까지 접수한 거다. 또 내지는 부정선거를 들킬까 봐 오세훈 당선으로 덮은 것이다. 매수된 장동혁이 한동훈보다 더 나쁘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이걸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는 어제 다시 재선거를 꺼내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어요. 그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지,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은 부정선거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것도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정원 후보가 개표가 끝나기 전에 패배를 인정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사항을 얘기하는
0: 예,
1: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0: 그렇습니다.
1: 실무적으로 보면 개표소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발표하기 전에 개표가 1시간 전에 다 집계가 끝나요.
0: 네.
1: 그래서 거기에 참관인들이 다각그 캠프에다
0: 그렇죠.
1: 보고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다알 수가 있다.
0: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건데 사실 본인도 선거를 치렀을 텐데요.
1: 근데
0: 예.
1: 개표소는 안 가봤겠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투표소도 가보고 참관인으로 개표소도 가봤으니까 상을 아는 건데 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0: 아이고.
1: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치권도 일단은 선관위 개혁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0: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주문했어요. 또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지시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고요. 또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특검과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면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모습입니다.

0: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일각에서는 전면 재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된 투표소에 한해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1: 2028년도 4월까지 지금 선거가 없잖아요. 예. 지금이 바로 선관위의 개혁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맞습니다.
1: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두 번째 소식은 차기 국무총리의 한성숙 장관 지명입니다.
1: 네, 여성 총리 지명자인데요. 네. 후보군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거명이 됐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사의 표명이 공식화되면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됐어요. 후보군을 놓고 고심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성숙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사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더 연이 가깝고 또 호흡을 많이 맞춰온 건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실장이라서 아무래도 이 둘 중에 지명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깜짝 인선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성숙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한다면 2006년 한명숙 총리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됩니다.
1: 고심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결정이 네. 진작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청와대 지명 배경이 뭔가요?
0: 네, 일단 한성숙 장관은 1세대 IT 전문가고 여성 최초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2007년 일반 직장인으로 출발해서 2017년 네이버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하면서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해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강훈식 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 네, 이번 인선의 의미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0: 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또 일중심 정부를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일을 잘하면 기용된다라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아무래도 총리는 대부분 정치인이나 또 관료 혹은 교수 출신들이 도맡아 왔는데요. 한성숙 장관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 또 그리고 공직을 맡은 지 1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런 일중심의 인사 철학이 엿보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모두의 성장도 키워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양극화 성장, 뭐 K자형 성장이라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1: 아, 그 국무총리가 AI 대전환 이것만 하는 자리가 아닌데.
0: 예, 그렇죠. 정치도 중요하고.
1: 그럼요. 예.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 다음 소식은요.
0: 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거 이후 나란히 차기 권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 김희숙 총리 뭐 사이 한 거로 봐야 되고. 예. 그러면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위에서 물러나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차기 민주당 당권에 뜻이 있다는 건 그동안 많이 알려졌고요.
1: 네.
0: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곧 여의도로 복귀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1: 현직 대표인 정청래 대표와 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0: 예, 김민석 총리는 지난 6일 광주에서 열린 유호남 포럼에 참석해서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지금은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선거 결과가 스코어로만 보면,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민주당의 승리이기는 하지만
1: 네.
0: 내용적으로 보면 서울시장 가져오지 못했고 또 국회의원 재보선 격전지도 많이 졌거든요. 이 현상을 언급한 것인데 아무래도 정청래 지도부의 성적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 메시지라서 일종의 견제적 발언인 한편 또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의를 공식화한 거고요.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 대표와 긴장 관계에 있는 또 송영길 의원과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에 다시 입성하자 김민석 총리가 축하 댓글을 당과 나라를 살릴 큰 인물의 귀환이라고 달기도 했고요. 한편 최근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일도 있었죠.
1: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상황 어떤가요? 원내대표 경선 3파전인데 시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네요.
0: 예. 일단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임기를 열흘 남겨두고 사퇴를 했어요. 임기 열흘 앞두고 조기 사퇴한 배경

0: 관심이 쏠렸는데요. 쉽게 요약하면 국민의힘 당권파는 원내대표 경선을 빨리 치르고 싶고 당이 조금이라도 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렇게 빨리 후루룩 치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은 4선 김도우 의원, 또 3선 정점식 성일종 의원인데요. 당초 국민의힘은 9일 차기 원내대표를 뽑겠다고 했는데 이걸 10일로 하루 늦췄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당권파 후보로 분류가 되는데 이 후보에 유리하게 선거 일정을 짜기 위해서 시간을 서둘러 잡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쇄신파 의원들의 의심이에요. 성일종 의원도 9일 경선은 기습 발표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김도읍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장동혁 사퇴론에 동의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원내대표 경선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 유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분수령 안될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안 그만두려고 그럴 것 같아요.
0: 버틸 것
1: 현실적으로
0: 같습니다.
1: 최고위원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당의 의원들이 다 그만둬라 그래도 싫다 우리는 뭐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버틸
0: 그렇죠.
1: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듭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뭔가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젠슨 황 CEO의 방한 일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금요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좀 소화했네요.
0: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먼저 입국한 당일인 지난주 금요일 홍대입구역 삼겹살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또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함께 삼겹살 및 소맥을 했습니다. 네, 젠슨 황 CEO는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사인을 해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거나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방한 이틀째인 6일 토요일에는 토크쇼 유퀴즈 녹화를 했고요. 어제 일요일이죠.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홈 경기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평소 야구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또 오늘은 서울대 AI 연구원, LG그룹, 또 현대차그룹, 네이버를 찾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1: 거기뿐만이 아니라 한국 치킨도 찾았다면서요?
0: 예, 뭐 1일 1닭 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정말 치킨을 엄청 좋아한다고 해요. 입국하자마자 한국 치킨이 그리웠다라고 말을 하는 한편 금요일에 삼겹살 회동 이후 2차로 치킨 집을 갔고요. 토요일에는 서촌의 유명 삼계탕 집에서 식사를 했고 또 시구를 한 어제 마운드에 올라서 치맥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1: 아이고.
0: 말하기도 했어요. 야구 경기는 치킨을 먹으면서 봤고 경기 관람을 마친 뒤에는 지난번 방한 때 들렀던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습니다.
1: 젠슨왕이 귀국한다라 아, 저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닭들이 많이 긴장을 하겠네요. 젠슨왕 CEO 방한의 의미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0: 네, 이번 방한에서 젠슨 황 CEO는 서울에 AI 연구와 개발 거점을 만들고 또새 AI 하드웨어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어요. 엔비디아가 한국을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테스트베드로 낙점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넘어서 뭐 자동차, 뭐또 로봇 같은 피지컬 AI 분야 협력까지 같이 논의를 한 거니까요. 다만 엔비디아가 생태계 구축을 주도를 하고 한국은 여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적 지위에만 머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1: 플랫폼은 엔비디아가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장비만 납품해라 이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경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똑똑 기자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대표님.
1: 네.

0: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네, 1부 끝났고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2부에 명당 대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따가 뵐게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6: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단.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전?
1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네, 성관위의 선거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주말 내내 수만 명의 시민들이 올림픽공원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두 분을 모시고 이 시위가 왜 일어났고 또 누구에게 뭘 바라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오랜만이에요.
4: 아, 그렇습니다.
3: 네, 활약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4: 그런가요?
3: 네.
4: 제가 또 이번 잠실 시위 때 네. 물이 크게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인스타 팔로우랑 SNS 팔로워가 이틀 동안 5만 명이 올랐습니다.
3: 와,
4: 미친 듯이 5분에 하나씩 글 올리고 있습니다.
3: 오, 네. 즐기시는군요.
4: 예.
3: 좀 이따 얘기 잘 풀어주시고요.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전 비대위원 박은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3: 거기 네. 가셨는데 얼굴 안 가리고 가셨죠?
5: 아, 예. 저는 뭐 그 여기 앞에 계신 분만큼 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냥 갔는데 몇 분 정도 알아보셔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약간 주로는 이제 보수 성향의 분들이 저를 이제 알아보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약간 너무 감동스러워 하더라고요. 이 분위기 자체를.
3: 오.
5: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의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네. 젊은이들이 해주고 있으니까 아,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나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3: 좋습니다. 박 비대위원님이 네. 느끼신 현장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5: 네, 저는 이 그 재선거가 적힌 이 피켓을 제가 받아서 이게 들고 왔는데요.
3: 보여주세요.
5: 여기 보면은.
3: 화면에.
5: 네네네. 이쪽으로 해야 되네요. 네, 이쪽으로
3: 태극기가
5: 지금 태극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뒤에는 이게 재선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일견 이렇게 조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일괄 피켓을 만들게 되면은 그 인원들이 다 같은 시위 인원으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인원 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왔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그려서 오신 분들도 있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그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위기 있었죠. 그리고 가보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약간 그 연예인 지망생 분들 같은 느낌의 그 훈남 훈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 네, 그래서 다 젊은 분들이에요. 네, 거의?
5: 다는 아니고요.
3: 퍼센트로
5: 대다수가
3: 하면.
5: 퍼센트로 하면 그래도 한 70%
3: 그래요? 네,
5: 그 정도로 그 열정 있는 그런 젊은 그 훈남 훈녀들이 이끌어서 재선거 재선거를 외치면은 네. 그 옆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온 이제 엄마 아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호응해 주는 무엇보다 좀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어요.
3: 네. 네,
5: 뭐 어떤 조직된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커피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거나 치킨을 이렇게 싸가지고 오거나 도넛을 싸들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경기장을 쭉 뺑 도는 식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뺑 돌면서 재선거 재선거 계속 돌아요. 계속 아이고. 돌고 1-3 앞에 누구 있고 1-3 2 앞에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이제 동선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계단에서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주세요 하는 식의 요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3: 그 조직화가 분들. 되어 있어요?
5: 조직화가 그런데. 되어 있는 듯 안 되어 있는 듯 약간 애매합니다.
3: 띄엄띄엄 돼 있구나.
5: 네, 띄엄띄엄 돼 있죠.
3: 정민철 네. 부의장님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4: 비대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좀 저는 양쪽을 다 보여드리려고 좋아요. 하는데 일단 저도 확실한 건 일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해서 정치색이 없더라도 이 선관위의 선거 부실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맞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찾기 위해서 잠시 시위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맞습니다.
3: 네.
4: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재선거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선관위의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되고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인석 국무총리도 어제 통해서 나온 메시지들 그리고 김인석 국무총리는 어제 그 대학교 총학생 회장들 연합회와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모든 조건에 다 수용해서 정부가 압도적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시위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주도하는 세력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밤낮이 달라요. 낮이 되면 네네. 굉장히 일반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네네. 굉장히 맞아요. 괜찮은 문화를 보여줍니다.
3: 네.
4: 근데요 밤만 되면요 경찰을 집단 린치한다든지 경찰에게 가서 중국 공안이냐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이 거기선 득세해버리는 거예요. 밤이나 아니면 또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이 왔는데 이준석 의원한테 네 엄마 중국인 아니세요? 라고 막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의원도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은 모습 보여줬고 또 밤에 갔을 때는 이준석 의원한테 나가라 꺼져라 이렇게 몇백 명이 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정말 생물처럼 움직여서 저희 잠실 집회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뭐라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보면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비판하고 네. 나쁘게 보면 또 좋게 보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네. 이런 양비론적인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3: 그 낮에는 자발적이고 밤에는 그러면 부정선거론자들이 그 집회를 주도한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4: 저는 약간은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누가 더 우세하냐의 싸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낮이 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위도 좀 더 재선거 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5: 구호가
4: 구호에 네. 좀 더 집중되고 그렇게 되는데 밤이 되면 사실 차가 끊긴 새벽에 거기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관여력을 보이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부정선거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3: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산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5: 이게 어떤 공정이라든가 공정. 기본적인 참정권의 가치가 훼손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층이신 분들은 수능을 본 지 얼마가 안 됐거든요. 굉장히 그 밈으로서 퍼진 그 비유가 있는데 바리바리 이렇게 가방 싸들고 이렇게 수능 보러 갔는데 시험지가 없네요. 이런 식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의 그 황당함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있었던
3: 기다려.
5: 거고
3: 기다려 3시간 후에 시험지 올 거야
5: 그런데 이미 다 뭐 답지다 뭐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고 결과는 맞네. 끝나 있고 네.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지금 2030 세대들이 많이 보수화되어 있고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랬을 때 기본적인 어떤 사회의 문제들 어떤 지금 저출생 문제라든가 연금 문제라든가 그리고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불거져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은 민주당 4050 좌파 진영이 맞거든요. 그랬을 때 그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정민철 부의장님도 진단해줘 보세요.
4: 저도 말씀 주신 거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선관위의 그런 투표용지 부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선관위 저번 그 2024년 총선 때도 알 수 있다시피 미추홀구에서 우리 남영희 민주당 네. 당시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개표 부당한 그런 행위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런 독립성을 핑계로 한 정말 이런 후한무치한 행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분노한 행위였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도 계속 선관위 개혁을 얘기하면서 이 여론을 가고 있지만 또 한 차례 생각이 드는 게 탄핵 집회에 나가지 않았던 청년들 네. 계엄에 분노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3: 왜
4: 저는 이게 일당 부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이럴까? 왜 잣대가 다를까? 그래서 이 잠실 시위에 계속 나오는 말이 좌우를 떠나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3: 진영을 넘어서
4: 네 진영을 넘어서 근데 솔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빼놓고 보면 부정선거가 가장 큽니다. 청년층은 부정선거를 신뢰하고 있고 그 부정선거랑 엮여있는 선관위가 이러한 부실 사태를 벌이니까 더더욱 분노했다 라고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내면에 깊숙이 깔려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봤을 때 그런 거죠. 연예인들한테 가서 왜 탄핵 집회 때는 선결제 해주고 맞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안 해줘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탄핵 집회에 대한 부정적 입장 혹은 탄핵 집회와 이 선관위 잠실 시위는 다른 거야라는 이런 기저가 내면에 깔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좌우를 떠나는 거지. 왜 계엄에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분들이 여기에 가면은 뭐 좀 험한 꼴을 당해요?
4: 지금은 험한 꼴을 당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저한테 메시지로 많이 오는 게 너 오기만 해라. 혹은 오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얼굴을 까놓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민철아 언제 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갈 겁니다. 또 얼굴 이번에는 얼굴 다 가리고 갔는데요. 네. 저는 잠실 시위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0: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1: 그치.
0: 민주진영에서도 함께 하는 게 맞다고 보고,
1: 그럼요.
0: 오히려 지금 시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어제는요, 또 대진연이라고 하는 그 소위 이제
1: 대학생
0: 진보
1: 진보연합.
0: 연합이 있죠.
1: 네.
0: 여기가 뭐 친북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였던 게 이미 청년층들 사이 유명해요. 그래서 어제는 대진연 몰이가 일어났어요.
1: 아,
0: 뭐 대진연이 스파이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1: 맞아요.
0: 그냥
1: 네.
0: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일반 국민들한테도 너 대진연이지 하면서 집단 린치를 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다고 떠난 그런 청년들의 인증글들이 굉장히
1: 그러네요.
0: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기로 변해가면서 또 대진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거구호 부정선거 재선거를 같이 외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부정선거론자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시위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수록 일반 청년들은 현장에 가면 느낄 거예요. 아, 여기는 부정선거론자들의 판이구나. 그럴 때 한쪽 측면에서 민주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선진된 수많은 탄핵 시위를 통해서 그런 그 갖춰진 선진된 시위 문화를 보여주면서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으면 일반 청년들은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1: 박은식 비대위원장님, 이렇게 되면은 부정선거론자들이 거기를 접수하는 형식으로, 그들은 어쨌든 조직과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많은 일반 청년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이제 꺼려할 수 있겠네요.
2: 아, 지금
1: 빠지고.
2: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주도권 싸움은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1: 그래요.
2: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이 시위가 더 확산되고 일반 대중에게 퍼지려면은 이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좋았던 부분이 여러 젊은이들이 다른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뭐 성조기 이런 거 흔들지 말고 태극기만 흔들어라. 재선거만 외치자. 그러다가 애국가만 부르자. 이 모습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사실 어제 그 모습 보고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1: 몇
2: 이런
1: 시에
2: 좀
1: 가셨어요, 어제?
2: 어제는 아침에 갔고 그저께는 저기 그 낮에 한 5시쯤에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못 봤는데 밤이 되면은 이제 일반 시민분들은 이제 다 자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어떤 강성이신 분들 그리고 자금력이 어느 정도 동원이 되는 그런 분들은 또 강성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1: 네.
2: 저는 이 시위가 더 확산되냐 안 되냐 냐는 이제 일반 시민과의 연대 그리고 대학생, 총학생회에서 이제 다들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어떻게 확산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처럼 가면 좀 힘들지 않은가. 그러나 일반 시민과 총학생회와 이렇게 연계가 돼 버린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엎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큰 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1: 그래요?
2: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여기는 진영 논리나 정치적인 성향이 없다. 우리는 재선거만 원한다. 선거가 불공정했다. 부실 선거다. 바로잡아라. 막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청년분들은 민주당보다는 좀 보수 쪽 성향의 분들이 많다라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아요?
0: 저는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정치색이 없다고 할수 있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청년층 자체가 보수화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더더더욱 좀 그렇게 보수화되어 가고 있던 일반 청년들도 이 부정선거 콘텐츠를 접하면서 조금 이제 선관위에 대한 의혹이나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아 이제는 대한민국 지키러 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색이 옅은 사람부터 강한 사람들까지 모이게 된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실제로 처음에 이재명 탄핵, 이재명 하야를 외치는 목소리도
1: 그래요?
0: 시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 사안에 굉장히 집중해서 봤던 거고 일반 청년들이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이제 보고를 위해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학생회장들을 먼저 만났죠. 장동열 대표는 못 만났습니다. 이런 것도
1: 맞아요.
0: 굉장히 유의미한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정부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선관위를 개혁하겠다.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 오늘 월요일부터 밀고 나가면서 모든 국회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심지어 이제는 어떤 일부 민주당 의원분들은 재선거를 먼저 주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청년들의 민심 거기에 있고 그 목소리 자체는 정의롭다고 보는 게 지금 민주진영의 인식까지도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집회나 시위가 좀 잦아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부에서 딱 조치를
0: 근데
1: 취하면?
0: 저는 오히려 이건 잦아들던지 많아지는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강성인 그런 부정선거론자들이 시위를 주도권을 잡아가는 건 네.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거기에 시위에 나왔던 일반 청년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효능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또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효능감을 준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건 이재명 정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거라서요. 실제로 보수 지지층이 이제 시위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한동훈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재선거 요구가 빗발칩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선거 언급만 하지 재선거 하겠다라는
3: 당선되는 어떻게
0: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회의원 당선인도 재선거 요구에는 회피하고 있어요. 근데 보수 지지층은 지금 여기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3: 분노해요?
0: 네, 모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를 이게 그 정치적 당락과 상관이 없이 네,
2: 당락과
0: 이 참정권 훼손,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그 정의를 챙기려면 선거 결과가 다시 어떻게 되든 재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지금 보수 청년 지지층의 목소리고 그런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이 회피하니까 비판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님,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 질문은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통해서 본인에게 가해지는 당신 그만둬야지! 당대표 그만둬! 이걸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그 당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1: 네.
2: 그 메시지 자체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는 봅니다.
1: 장동현 대표의 메시지가.
2: 메시지 자체는 그리고 이제 재선거를 요구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사전선거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사전선거를 어떤 부실이나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선거를 직접 뛰어봤으니까요. 선거가 완전히 끝나기 일주일 전에 사전선거 이틀로 거의 메인 주도한 선거들과 다 끝나버려요. 굉장히 김이 빠지는 거고 후보를 평가할 기간이 줄어드는 그런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일견의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재선거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정원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으면
0: 아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2: 유혈 사태가 났을 것
0: 지금
2: 같습니다.
0: 이대로 진짜. 이 상황을 보니까 정원 후보 낙선한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지금 만약에 당선됐으면요 진짜 유혈 사태 일어났을 거고요. 굉장히 뜨겁게 반응했을 거고 이미 재선거는 진행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예민한 사안이 돼버려서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입장 정도는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재선거 요구에는 모든 입장을 회피해요. 저는 이거는 2011년인가요? 그때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문에 있는 트라우마가 지금 오세훈 시장에게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정말 보수의 그런 주요한 유력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이 지지층의 재선거 요구에는 응답은 해야 됩니다.
1: 그러면 정민철 부의장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지방선거 재선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재선거의 방식은 저도 법률적인 전문가 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살펴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분들 중에서는
1: 아니,
0: 뭐
1: 주장을 하실 수
0: 문제가 된 투표소의 그 지역들만 재선거를 해야 된다부터 뭐 장도혁 대표는 전국적인 재선거까지 주장하잖아요. 근데 전국적인 재선거는 그야말로 장도혁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일반 청년들과 국민들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 우선은 그러면 당선된 그 사람, 그 후보들,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서울이 이제 그 대표적인 또 재선거 요구가 빗발치는 곳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답변을 해야 그 다음에 그러면 재선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세부적인 논의들을 정부나 의회나 이런 곳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박은식 비대위원님, 재선거 해야 됩니까?
2: 아무래도 재선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1: 필요해요?
2: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당선인 신분으로서 이렇게 개별적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 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내가 불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총체적인 어떤 그런 선거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직선거법 219조에 선거소청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 한해서 선관위 차원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정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완전히 재선거를 하든 뭐 시정을 하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요. 제가 이번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전 현직 판사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네. 그럼 이런 재선거라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그리고 사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냐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아,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말 대거 투표 용지를 어떻게 막 조작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고요. 현실적으로 재선거를 하게 됐을 때 또 휴일을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여러 후보들이 이거 재선거 필요성까지는 인식을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국가적인 사정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선관위 개혁으로 이 에너지를 좀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애한테 물어봤어요. 부정선거 있었던 거 같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실선거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들이 쓰는 용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가 좀 다르다. 그런 네. 느낌 좀 들었고 오늘 두 분 정치인들 모시고 젊은 정치 모시고 현장 분위기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계속 좀 모니터링 해주세요. 저희가 네. 기회 되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마지막 한 마디만 남겨도 되나요? 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충격받았던 게 민주당의 대응이 부재했어요. 그래서 이 잠시 시위의 성격을 규정한 것도 저였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규정한 게 저였는데 신기하게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제 글을 공유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사안들을 보면서 확실히 시대가 바뀌었고 이번 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라든지 민주당이 아쉬운 결과 걷던 것들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민철 우리 부의장님 더욱더 모니터링 해주세요. 이상 명상대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네, 8시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6.3 선거 결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
9: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1: 엄마.
12: 민준아!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4: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0: 말에도 긴급 돌봄.
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흐린 하늘 아래 오늘 큰 더위 걱정은 없는 월요일인데요. 서울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앞뒤로 해서 좀 밀리고 있고요. 현재 가양대교 다리 건너는데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반포대교까지 꽤 길게 막히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도권을 밀리고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예.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3부 명탕 인터뷰에서는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6.3 지방선거 전반적인 평가와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지각변동, 그 핵심적 역할을 누가 또 어떻게 할지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요. 위원장님, 오늘 이재명 정부 1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3: 뭐 내가 뭐 지금까지 늘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비교적 무난하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2: 네. 전반적인 모든 정치 경제 외교.
3: 전반적으로 뭐 외교나 일반 국내 정치 관련 게 뭐 경제 등등 해가지고 그냥 무난한 1년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2: 그래도 못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다 잘했다고 이제 긍정 평가는 높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고 아쉽고.
3: 내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2: 네.
3: 그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2: 네.
3: 그게 이번 저 선거 결과에 나타난 상황인데
2: 네.
3: 그걸 아마 빨리 터득을 하시는 것이 나는 현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2: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임 국무총리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나는 우리나라의 총리는 누가 되나 대세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2: 아니 왜요? 그래도 국정 2인자잖아요.
3: 총리라고 하는 것이 명칭만 그럴듯하고 뭐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고 옛날 이조시대에 영의정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 네.
3: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상에 총리의 권한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 네.
3: 그러니까 총리는 뭐 누가 되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은 그것이 뭐 총리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그립감이 좀 강하고 좀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그분들이 좀 주도권을 행사해서 국무총리가 조금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3: 나는 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을 놓고 봤을 적에 총리가 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뭐 이니시아티브를 잡아가지고서 할 일이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2: AI 대전환, AI로 대한민국을
3: 뭐 AI 대전환 지금 한성숙 지금 총리 지명자가 뭐 AI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AI에 대해서 뭐 속속 들어서 내가 안다고 생각도
2: 네.
3: 안 해요.
2: 네.
3: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뭐 AI 시대라고 그러니까 이 총리 지명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2: 아.
3: 결국은 뭐 AI 전문가를 갖다가 놓고 우리나라 경제를 AI로 전환하는 데 하나의 모멘텀을 삼겠다고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2: 알겠습니다.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로 보고요. 육상 지방선거 정리 좀 해볼게요. 위원장님 예상대로 민주당이 완전한 압승은 거두지 못했어요. 전반적인 평가 한번 해 주세요.
3: 아니 뭐 지금 민주당이 12개 시자재 단체장을 갖다 획득을 했는데
2: 네.
3: 민주당의 가장 지금 애석한 거는 서울시를 이기지 못한 것이 민주당의 하나의 커다란 소위 지금 장애물로 지금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아 근데 저 네. 위원장님께 조금 좀 이렇게 말씀드릴 게 정원호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3: 아니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보기에는 당선이 될 수도 있었었는데.
2: 네.
3: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원호 후보가 안 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2: 뭐예요?
3: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초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거치를 못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거예요.
2: 네.
3: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동산 정부 정책에 가장 영향력을 받는 지금 한강 벨트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결국 가서 이 오세훈 네. 후보 쪽으로 당선이 기울은 거 아니에요?
2: 네.
3: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거를 보면은 과거 선거에 대한 좀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됐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 아, 이런 얘기예요.
2: 네, 네.
3: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한테 5% 줬는데 그 5% 진 요인도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 네.
3: 똑같은 과오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작년서부터 저지르는 거라고 는 봐요.
2: 네.
3: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금년 들어와서는 비교적 그 문제를 별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 아.
3: 결국은 소위 이 한강 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문제 때문에 결국 가서 소위 정원호에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나는 봐요.
2: 그럼 지방선거 끝나면 세금이 많이 오를 거야.
3: 그러니까
2: 걱정.
3: 사실은 이 세금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과거의 정권에도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에 그 상황에서도 공화당이 야당한테 1.1%인가 선거에서 지지 않았어요.
2: 네.
3: 그 여파로 다 결국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원인이 뭐예요?
2: 네.
3: 그 생소한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갑작스럽게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제가 1990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상황을 겪어봤어요.
2: 네.
3: 그때도 부동산 대책을 헌답시고서 무슨 토지 공개념이니 뭐 토지 공개념 때문에 무슨 새로운 세금을 세 개나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 네.
3: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심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 가서 노태우 대통령이 날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걸 세금은 도입하면 안 된다는 내가 주장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가니까 날 보고 여보 그 세금 없앨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2: 네.
3: 그래서 내가 일단 도입한 세금은 없앨 수가 없고
2: 그렇죠.
3: 저게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세금이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없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네.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 네.
3: 그래 결국 가서 그 세금이 없어진 거예요.
2: 네.
3: 그런데 지금
2: 문제가?
3: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 마치 그걸 가지고서 부동산 문제를 해. 절대로 해금을.
2: 알겠습니다.
3: 내가 사실 늘 그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딘가도 얘기를 했지만 세금의 역사를 좀 잘 알아라 이거예요.
2: 맞아요.
3: 세금의 역사는 정치 혁명의 역사라는 것을 갖다가
2: 그렇죠.
3: 모르면은 그건 정치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2: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정치인이 쓸데없이 세금을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2: 알겠습니다.
3: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선거를 보고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새롭게 지금 명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 네. 그 후보 한 명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이번 북구갑에서 당선됐잖아요.
3: 네.
2: 위원장님께서는 뭐 일관되게 당선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고 한동훈 대표 이제 정치인으로서 날개를 달았다. 별의 순간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3: 아니 나는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2: 네.
3: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서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 내려가가지고서 이번에 당선이 된 거 아니에요.
2: 네.
3: 그러면 역시 이제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2: 그러면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원래는 좀 출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3: 얘기를 나는 사실 출마를 안 해도 자기가 할 일이 거의 똑같다고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 총선 정도에서 출마를 해도 자기 목표를 시행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뭐 하여튼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할 수 없이 자기가 출마하겠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2: 네.
3: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출마를 하면 당선은 틀림없이 될 거다고 내가 그랬어요.
2: 네.
3: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질이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전국적인 소위 지명도가 거기에 출마한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다음에 뭐를 할 거라고 하는 것도 다 짐작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2: 네.
3: 그런 걸 유권자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갖다 한 거죠.
2: 선거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야 검사를 많이 벗어났네. 이제 정치인으로
3: 아니니까
2: 변했네.
3: 내가 보니까 사실은 유세차에 매달려

0: 이것이 한국 운영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근데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
0: 이번에
1: 검사가
0: 많이
1: 많이 바뀌었다.
0: 바뀌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1: 그럼 제가 한동훈이에요. 그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위원장님, 저 당선됐습니다. 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부터 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0: 내가 보기에는 지금서부터는 저희 미래에 대한 설계를 지금 시작을 해야 돼요.
1: 지도자가 될 준비를
0: 예,
1: 해라.
0: 지금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경제, 정치, 사회 모든 측면을 갖다 망라해 가지고
1: 네.
0: 나는 앞으로 한국의 지도자가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다가 지금서부터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거예요.
1: 네.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이 더 가능성 많아요? 오세훈 시장이 더 가능성
0: 그거는
1: 많아요?
0: 두 사람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있을 텐데 두 사람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국민 상대로 해서 어떠한 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1: 네. 그래도 보수파 진영에서 이번에 한동훈 뭐 의원도 당선되고 오세훈 시장도 당선되고 뭐 이준석 의원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존재감을 좀 보여줬고 이런 거 보면 보수파 진영의 대선
0: 내가
1: 후보군들이
0: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그다음에 지금 오세훈 두 사람 이외에는
1: 없어요?
0: 더 이상 경쟁에 덤벼들기 힘들 거라고
1: 아, 이준석, 유승민 이두 분은 좀 섭섭해하는 거 아니에요?
0: 봐요. 아니, 그러니까
1: 위원장님한테?
0: 이준석이 나름대로의 소위 자기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것이
1: 아직까지는
0: 보이질 않아요.
1: 유승민 전 대표는
0: 유승민도
1: 가능성
0: 마찬가지죠.
1: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뭐 국민들에게 한동훈 오세훈 이두 사람이 뭘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누구예요?
0: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자체장이라고는 좀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반면에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틀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1: 근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재선하는 게 제일 급선무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 지역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만
0: 내가 보기에 한동훈 후보 지금 뭐 당선돼가지고서 지역구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음 총선은 뭐 당선되는 거 별로 염려 안 하면 될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만둘까요?
0: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1: 그럼 그게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0: 아니,
1: 생각하세요?
0: 그거는 뭐 나는 장동혁 지금 대표가 사실은 정치인인가 하는 소위 회의를 갖는 사람이에요.
1: 네.
0: 정치인이면 최소한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처했다는 걸 갖다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1: 네.
0: 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뿐이 아니라 지금 당권파 쪽에 속해 있는 소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의 자세도 나는 생각을 해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습겠지만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의 조건의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소위 열정과 책임과 그다음에 뭐 안목 내지는 통찰력을 얘기를 한
1: 통찰력.
0: 거예요.
1: 네.
0: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이 소위 말하는 독일 말로 아우겐마스라고 안목, 통찰력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부산 북구 선거와 관련해서 박민식 후보를 갖다가 지원한답시고서 거의 중진 의원들이 다 거기 내려가지
1: 맞아요,
0: 않았어요.
1: 맞아요.
0: 그
1: 한마디씩 했어요.
0: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는 소리를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1: 네.
0: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진통을 갖다가 겪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럼 장동윤 대표는 버티고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의원들은 그만두라고 그러고 이러한 내전이 계속되겠네요.
0: 아니요. 그런 상황이 장, 당분간 지속될

0: 수밖에 없겠죠.
1: 차기 대표는 그럼 누가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0: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현재 뭐당 내부에서 차기 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 과연 의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면은 당이 어떻게 지금 이번 지자체 선거 끝나고서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1: 네. 김종인 위원장님께 국민의힘 다수원들이 다시 한번 저희 당을 맡아주세요. 비대위원장 해주세요.
0: 내가 뭐 지금 뭐몇번 가서 해봤지만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놓고 봤을 적에
1: 네.
0: 가서 그 일을 하기가 굉장히 나는 간단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간단치 않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면 하실 수도
0: 아니,
1: 있다라고.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민주당도 도와준 적도 있고 하지만 도와주고 나서 그 결과가 사실은 좀 좁았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흥미가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은 도와주고 나 봐야 결과가 엉망진창으로 빠져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흥미가 없어요. 그냥 가서 해봐야 신경만 쓰다 보면은 내 건강만 좀 해치는
1: 아이고,
0: 그런 결과밖에 다르는 걸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1: 상처를 많이 받으셨군요. 그럼 이제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위원장님. 정청래 대표의 패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
0: 글쎄요, 나는 이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라고 꼭 지적하기가 굉장히 나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1: 왜요?
0: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잘못한 게 뭐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서울시장을 뺏겼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서울시장에 이게 서울시장을 얻지 못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된 소위 강력한 발언들이 그것이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에요,
0: 네,
1: 그럼?
0: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서울 시민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는
1: 인기
0: 사람이에요.
1: 없어요. 네.
0: 네.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8월 달 전당 9월 초에 전당대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대표 연임을 위한 거기에 그럼 먹구름이 꼈다고 봐야 돼요.
0: 아니 내가 보기에는 뭐 정청래 대표는 뭐 틀림없이 재선을 위해서 출마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태적으로 지금 김인석 총리가 총리직을 지금 내놓고서 당권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8월 달에 정청래 대표하고 같이 붙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은 사실 여당의 생리를 봐서 지금 대통령의 심중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된
1: 맞아요.
0: 거예요.
1: 예. 네.
0: 사실 김민석 총리한테
1: 가
0: 대통령의 의중에
1: 있다고
0: 가 있다고
1: 봐야죠.
0: 보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그거를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서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결정이 될 거라고 봐요.
1: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심중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1: 송영길 전 대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송영길 대표는 저그당그 대표 송영길 대표도 자기 나름대로의 저 육선의원이 됐는데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무슨 목적을 달성을 할 거냐 하는 거. 이제 그거와 결부를 시켜가지고서 이번 대표 선거에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겠죠.
1: 네. 그 이번에 민주당 보면은 차기 대권주자로 통칭되는 분들이 좀 많이 낙선했어요. 김부겸, 그다음에 뭐 조국, 김경수 이런 분 낙선했거든요.
0: 내가
1: 민주당으로서는
0: 보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조국은 본인 혼자서 뭘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1: 네.
0: 지금
1: 결국 합당밖에 없다.
0: 외부에서 자기가 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해봐야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테고,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하고 어떻게 합당을 하든지 흡수가 되든지 해가지고서 민주당 내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사실 참 대권 후보의 경쟁자로서의 역할을 갖다 하면은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1: 네.
0: 그리고 김부겸 지금 전 총리의 경우에도 뭐 거의 정치 상태에서 은퇴를 했다가 이번에 대구시장에 출마를 해가지고서 낙선을 했지만 사실은 대구를 많이 흔들어 놓은 건 사실이라고요.
1: 그렇죠. 네.
0: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저희 전 총리께서 사실 대권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0: 한번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난 있다고 봐요.
1: 네, 그럼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쪽에서 위원장님 보시기에 대통령 까미네 가능성이 있어라고 눈여겨보는 분들은 누구예요?
0: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1: 없어요.
0: 사람이 없어요.
1: 강훈식 비서실장은 막 대통령 시민도 많이 잘 받고 경제 특사로 해외도
0: 글쎄,
1: 많이
0: 내가
1: 다니고.
0: 보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지금 비서실장으로서 노출은 많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큰 소위 흠이 될 거라고 난 생각을
1: 왜요?
0: 해요.
1: 왜요? 왜 흠이에요?
0: 대통령이시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간여를 할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을 좀 하다가 2028년도에 배지 달고 그다음에 뭐 대권 도전하고 아니면 국무총리도 한번 할수 있고 이러면은 또
0: 아니, 내가 보기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직 대통령이 자기의 후임자를 지정을 해봐야 그대로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쭉볼것 같으면은.
1: 그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도 본인의 비전과
0: 아, 그러니까 이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금 소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뭐 이거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1: 네. 지금 2030 세대들이 많은 젊은 분들이 지금 재투표 하자 막 이러면서 시위를 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 처음 보는 현상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0: 그러니까 사실은 뭐2030 세대라는 것은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1987년 지금 헌법의 체제가 만들어진 그 시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세예요. 그 40세 이하의 사람들의 사고는 그전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정치권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로 제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불공정, 불평등, 비민주적. 이거에서 절대로 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의 지나친 오만, 정권이 사실 국민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떻게 소위 조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거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수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대들을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그 송파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1: 그럼요,
0: 하는 얘기예요.
1: 맞아요. 네.
0: 아니, 선관위라고 하는 것은 투표자 숫자에 합당하게 투표용지를 갖다가 배분했어야 되는 건데 무슨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무슨 전략을 하려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투표율이 얼마 될 테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1: 그러니까요.
0: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얘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가지고 죄송한데 시간이 후딱 가버렸어요. 끝났어요,
0: 그래요?
1: 위원장님. 다음에 한번 귀한 걸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셨습니다.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 없이 맞추다. 카네티는 카마르.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신인규, 김민아, 김정철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월요일 4부는요 명당 혁신이로 함께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0: 네,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2: 안녕하세요.
0: 예, 서울시장 선거 치르시나라고 힘들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선거 힘들어요?
3: 엄청 힘들더라고요.
0: 변호사 활동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요? 서울시장 출마가 힘들었어요? 방송이 힘들어요?
3: 아, 서울시장 출마가 훨씬 힘들죠.
0: 알겠습니다. 네. 먼저 세 분의 간단한 6.3 지방선거 총평 한번 여쭤볼게요. 신인규 변호사님.
1: 네.
0: 총평해 주세요.
1: 뭐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였고 네. 또 재보궐 지역도 14곳이나 있어서 이제 미니 총선이다 이런 진단도 있었는데 전 이번에는 사실상 저는 민주당의 저는 패배로 봐야 된다고
0: 사실상
1: 봅니다.
0: 사실상 패배요?
1: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용상으로는 서로 뭐 누가 더 못했다를 우길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선거라는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사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또 민주당의 높은 정당 지지율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를 했다는 점은 너무 뼈아픈 거고 또 부산 북구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동훈 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의 패배도 너무 뼈아픈 것이고 더 제가 이걸 패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0: 어디?
1: 전북지사 선거에서도 아. 김관영 지사가 지난번에 지사갈 때 82%를 얻었는데 네. 이번에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때 51% 얻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내용상으로 봐도 좀 이건 패배로 봐야 되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들고
0: 그래서 누구 책임이 커요?
1: 아무래도 뭐 선거를 진두지휘한 저는 당대표와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나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김민하 평론가님 총평해 주세요.
2: 뭐 제가 그 신문 어떤 신문 보니까 그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이제 두 대표의 얼굴 표정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좀 안 좋은 표정, 장동혁 대표는 좋은 표정, 그리고 밑에 이제 사진 설명이 있습니다. 예,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졌는데 이긴 것 같고. 그 말이 딱 맞죠.
0: 네.
2: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좋은 조건에서 이제 여당이 분명히 이 전체 스코어로 보면 이겼는데 중요한 데를 이제 다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시험을 봤는데 다른 과목 점수는 다 좋은데 이제 국영수를 망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시험 망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0: 아, 그래도 부산시장, 울산시장, 영남권에서 두 군데나 이겼잖아요.
2: 그렇죠. 과학, 사회 이런 건 점수가 이제
0: 그래요?
2: 거의 100점 이렇게 나왔는데
0: 그럼 국어는 어때요?
2: 이제
0: 서울
2: 뭐 제가 어디라고 콕 집어서 이제 얘기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수학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서울에 해당할 것인데
0: 네.
2: 그런 데서 이제 점수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여당의 내부의 논리에서는 패배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보수 정치는 분명히 지금 상당한 뭐랄까 그 이 장기적으로는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
0: 그래요?
2: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도 있고 이런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보수 정치에서도 국민의힘으로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은 국민의힘은 다소간의 혼란이 또 있겠죠.
0: 네.
2: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0: 지지하고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제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도 장도혁 대표 그러면 이 결과를 놓고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결국 양당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1: 민주당 선거 패배 책임은 누구 책임이 제일 커요?
0: 저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당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선거를 이끄는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이제 상당히 큰데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친명대 친청이다 이런 구도로 이제 전당대회 치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물밑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좀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민주당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공소 취소 논란 이런 거가 관련돼서 선거 물론 공소 취소와 관련된 이제 조작 기소 특검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이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 마지막 날까지 이 취소라는 단어를 이제 이 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스타벅스 관련된 이러한 이 여러 가지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 물밑에서는 그런 얘기로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다.
1: 김민하 평론가님 보시기에 딱 퍼센트로 나누면 누구 책임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이런 이 아니, 과정,
1: 결론만 얘기해 줘요.
0: 이런 과정에 오는 이 과정을 다 평가했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이제 이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끌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정철 후보님, 네. 아, 뭐라고 최고위원님, 네네. 선거 치르시느라고 네. 참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네. 전반적으로 총평 한번 해주세요. 개혁신당은 뭐. 또 시의원 한 분만 또 당선돼서 네네. 많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2: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선거는 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뭐 그거 뭐 모르고 뛰어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느낀 점은 어쨌든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고 또 제일 또 사람들에게 가장 이목을 끄는 곳에서 부산에서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네. 또 의원이 이제 되셨으니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 지역이냐. 그런데 그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민주당이 원래 이길 수 있는 구도를 가지고도 이기지 못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사실상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제 서울시장을 뛰어본 사람으로서 정원 후보 측에서 네. 굉장히 대응을 네. 너무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누구를 네거티브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어쨌든 상황에서 그 후보들끼리 붙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파이팅을 하고 또 거기에 나와서 본인이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회피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큰 패착이 아닌가.
1: 점수 많이 까먹었다?
2: 많이 까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각종의 유세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시민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엄지척해 주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그 엄지척의 의미가 이제 민주당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비판했다라는 취지로 저한테 이제 네. 엄지척을 하는 거죠. 저를 뽑아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안이한 부분이 이번에 있었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서울시장 선거 빼놓고 네. 김정철 후보님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2: 당연히 북구갑이었습니다. 한동훈
1: 될 줄 알았어요?
2: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고 막판에는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1: 뭘 보고요? 어떤 포인트를 보고 될 거라고?
2: 한동훈 그분이 굉장히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전 대표가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이
1: 빼고
2: 네네네 많이 바뀐 모습이 보여졌고 그게 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선거를 뛰어보니까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개인적으로 안 돼요.
2: 개인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게
1: 힘들어.
2: 그래서 이제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전 수석은 본인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치고 나갔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고 이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옆에 많이 기대신 것 같아요.
1: 네.
2: 너무 많이 옆에 기대면서 본인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내지 못한 선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김민하 평론가님의 최대 관심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0: 관심 지역은 뭐 모든 지역이 관심 지역인데 근데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서울이었죠. 역시.
1: 서울이었어요.
0: 그렇죠. 서울이 이제 개표가 끝나고 나서 좀 이게 그 이전까지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과는 이제
1: 맞아요. 달랐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산 북구 갑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냐. 네. 이건 평론가들이 약간 의견이 달랐는데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누가 이기든 큰 표차로 이기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알았어요.
0: 네, 그걸 제가 맞췄다.
1: 잘 맞췄어요. 네,
0: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는 의견이 갈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았거든요.
1: 맞아요. 대부분 네. 다.
0: 그렇죠. 뭐. 그런데 결과가 너무 이제 그러한 이제 예상과는 이제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뭔가 그동안 이제 캐치하지 못한 어떤 이 물밑에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서울이 굉장히 지방선거를 치르면 결국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거지 않습니까?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선이 어떻게 쫙 그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체 선거가 규정이 되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는 잘 생각해보면 여당이 그런 전략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이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전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는 좀 이 방치되는 그러한 느낌이었고 서울시장 후보의 정원호 후보의 어떤 강점이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그 강점을 오세훈 후보가 무력화시키고 네. 그 무력화시킨 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 측은 그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줬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부자몸 조심하다 끝난 이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여당의 전략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상징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총체적인 여당의 좀 어떤 무능했던 대응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오세훈 시장은 2030년도 대선 출마하는데 좀 날개를 달았다? 아니면 좋은 환경, 유리한 환경 만들었다?
0: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임기도 그때 하면 끝나는
1: 맞아요.
0: 거지 않습니까?
1: 그날 그때.
0: 그렇죠. 그날. 그래서 서울시장을 다시 한번 하면서 물론 다른 뭐 서울시장을 하면서 비판받을 만한 거리가 막 발생하고 이러면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이제 미래를 우리가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조건에서 보면은 일단 당내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뭐 여러 가지 쟁투가 있을 텐데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그것과 거리를 좀 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지만 또 물밑에다나 이런 데서는 대권 후보로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의원들이 아 오세훈 시장하고 함께하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는 본인은 이제 사실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손에 직접 피를 붙이지는 않는데
1: 네.
0: 뭐 발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근데 이제 이 당내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는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게 바뀔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이제 있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제 유리한 어떤 고지로 가는
1: 알겠습니다.
0: 이 진검다리들이 마련된 거죠.
1: 신규 변호사님 제일 관심 지역이 어디였죠?
3: 그러니까 저는 뭐 서울과 전 대구를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
1: 그래요?
3: 왜냐면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또 잘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저는 아까 또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이번 선거 그러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중앙당의 그 지원이 전혀 없었던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소처럼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정부를 더 잘 서포트하고 또 정부가 잘한 성과들은 더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그걸 가지고 전선을 쳐서 원래 뭐 야구 경기로 치면 홈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장 그 어려운 지형에서 어웨이 경기를 굳이 일부러 뛴 것과 같이 아예 구도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좀 뼈가 아픈 거고
1: 네.
3: 가장 단적인 장면이 정청래 대표 전국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네. 그 돌아다니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점심 식사하실 때마다 이렇게 면 같은 거 막 들고 행위예술 같은 걸 많이 하셨는데 그게 별로 국민들한테 이제는 소구가 되지 않아요. 호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원 후보가 후보 경쟁력이 낮아서 결국 잘 못 싸운 것도 큰 문제지만
1: 네.
3: 중앙당 차원에서 이 구도 자체를 잡아주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집권 여당 1년 차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선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점을 하나도 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영입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1: 네.
3: 그 재보궐 지역 보면 뭐 하정우 수석이나
1: 네.
3: 또 공주 거기 김영빈 후보
1: 네.
3: 또 이런 식으로 울산의 그 남구에도 전태진 네. 변호사 영입 많이 했는데 다 패배했어요. 그리고 평택 을에서도 김용남 후보도 후원회장까지 했는데 뭐 잘 돕지 않았다라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결국 정청래 대표의 손을 닿은 사람들은 다 지금 패배하거나 내지는 전북 지사 같은 경우도 이원태 후보가 상당히 가까스로 이겼기 때문에
1: 네.
3: 전 이런 부분들은 정청래 대표 체제가 상당히 빈약했다라는 점을 저는 증명한다고 봅니다.
1: 평택을 선거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졌고 그리고 조국 대표가 낙선을 해가지고 차기 과연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3자 구도에서 이겼고 조국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3: 그러니까 이제 평택의 선거가 다자 구도였기 때문에 가장 흥미로운 또 지점도 있었는데 결국 조국 후보는 3등으로 이번에 선거를 마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대선 주자 지지율에도 잘 안 잡힐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그 값어치가 떨어진 그런 선거 아니

0: 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1: 지역 선택부터 잘못했을까요?
0: 뭐 지역 선택은 근데 전 어디를 선택했어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1: 똑같다?
0: 조국이 가는
1: 아이고.
0: 곳은 다 험지가 된다라는 식으로 아마 형성이 됐을 거고, 더 뼈아픈 부분은 조국혁신당이 삼지대에서 원래는 나름의 자강의 노선을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뭐 지민 비전이 뭐니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번에는 조국 후보가 스스로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오히려 본인이 민주당스럽다면서 기호 1번을 주장하고 또 원내에 들어가면 갑자기 말을 바꿔서 통합에 앞장서겠다 이래버리니까
1: 네.
0: 그럼 이제 앞으로 내년 다음 총선까지 이 조국혁신당은 존립의 근거가 스스로 몰각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아마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장동혁 대표는
2: 네.
1: 어떨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 보고 본인은 이거 재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당대표직 그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2: 저는 뭐 장동혁 대표는 뭐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이슈를 가지고 자꾸 부정선거 쪽으로 몰고
1: 맞아요.
2: 가서 본인의 힘을 키우는데 이용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오늘 뭐 여기 YTN에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최고위 곧 가서 제가 이야기할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나와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올림픽 공원에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1: 네.
2: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좀 의심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게 부정선거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누군가가 내려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다행히 또 후보기 때문에 이 적격이 있어요. 당사자 적격이 있어서
1: 네.
2: 제가 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1: 네.
2: 증거보전 신청을 지금 오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각종의 증거보전 목록을 해가지고 물론 경찰이 곧 압수수색도 하고 뭐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증거보전을 통해서 좀 내용들을 확보를 해서
1: 네.
2: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이것이 선관위의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과실이냐 이런 것들은 좀 정치인으로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1: 네.
2: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입성한 의원들 중에서
2: 네.
1: 제일 좀 기대가 되는 의원은 누구예요?
2: 의원 중에서요?
1: 관심이 가는 기대가 되는 뭐 어떻게 뭐 부정적인 관심이든 뭐 긍정적인 관심이든
2: 뭐. 저 유희동 의원도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1: 네.
2: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 오.
2: 그분이 이번에 여기에서 당선이 됨으로써
1: 네.
2: 확실한 대권 주자로서의 가치도 증명을 했고요. 객관적인 걸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네.
2: 그래서 그 행보를 잘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1: 신 변호사님은 누굽니까?
0: 그러니까 저는 뭐 기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가는 분들을 꼽자면 뭐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진숙 의원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김태규 의원하고 좀 같이 이게 뭐 무슨 복식조 비슷하게 아마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참 굉장히 국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뭐 선거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박민식 후보가 3%만 더 얻었어도 아마 이번에
1: 맞아요.
0: 국회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0: 그 의미인즉슨 앞으로가 정말 들어가서 그동안의 어떤 싸움닭 이미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미래를 열고 또 국가와 미래를 좀 걱정하는 이런 식의 통합적 정치를 한동훈 의원도 만약에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미래가 더 밝게 열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 과거에 법무부 장관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보여왔듯이 조금 이렇게 비호감을 늘리는 식으로 해온다면은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뭐 아무리 의원 배지를 달았다 하더라도 미래가 그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한동훈 의원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1: 김인하 평론가님은 누가 제일 관심인가요?
3: 뭐 지금 이 시점에 뉴스와 뭐 여러 가지 담론의 지형을 보면 결국 한동훈 의원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1: 잘할 것 같아요.
3: 근데 저는 뭐 잘하길 바랍니다. 잘하길 바라는 건데 잘하려면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1: 첫 번째로 크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예요?
3: 계속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만 지금까지는 이제 쭉 그 능력을 보여줘 온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게 아니라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네. 지금 보수 정치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보수 정치가 지금 쭉 스펙트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좀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보여줬던 이 따뜻한 보수,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보수 이게 지금 비어 있거든요. 지금 여러 보수 노선 중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지금까지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쭉 이걸 우선해서 쭉 보여준다면 그러면 저는 아, 확고하게 이 보수 정치인으로서 다시 뭔가 한동훈 의원의 색깔을 쭉 갖고 간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거를 보여준다.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1: 지켜보시죠. 뭐 지금 시작했는데.
3: 네, 지켜봐라. 네. 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주문을 제가 이제 평론가로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김정철 최고위원님, 네. 그 이번 지방선거 결과 네. 정청래 대표 재선 당대표 과정 네. 어떨까요? 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2: 저도 그렇게
1: 많이
2: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아, 생각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1: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가
2: 네, 다른 뭐 두 사람 지금 송영길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저는 민주당에 대한 폭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메시지의 힘들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생겼다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같이 항상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내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또 새로운 이제 힘들을 가지는 사람들도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국민들이 어떤 평가 선거를 통해서 결정 내려준 그 힘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잘못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장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번에 선거 지금 뭐 송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정부가 잘 대응하느냐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해보니까 한번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요.
1: 맞아요, 맞아요.
2: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1: 맞아요.
2: 이 의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1: 맞아요.
2: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절차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절차를 신뢰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특검을 민주당에서 해왔잖아요. 그런 특검도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이거는 야당에다가 특검 추천권을 줘야 네. 국민들의 신뢰가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 절대 지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요것도 여쭤볼게요. 최욱 씨랑 정준희 씨가 뭐 일베 땡크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몽둥이 발언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적대적인 쪽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적인 행위를 해도 괜찮다라는 식의 생각 판단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발언 자체가 일단 매우 잘못된 발언이고 저는 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대형 유튜브들 보면 이분들이 유리할 때는 언론이라 그러고 또 그러니까 불리할 때는 또 유튜브라 그러고 네. 이중 기준을 쓰고 있거든요. 네. 또 뭐 청와대 들어가서 정보 취득할 때는 또 언론사고 또 책임져야 될 때는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고 유튜브고 그러니까 이런 네. 식의 이중 기준을 쓰면서 나름의 정치 플레이어로 지금 맞아요. 같이 뛰고 있는 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그 안에서 아까 MC님 말씀하신 그런 발언에 또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희한한 발언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정치가 너무 극단의 이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전 다음 우리 과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노선 투쟁으로 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모두의 정당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모두의 정당이 되면 본인의 공간이 좁아지니까 과거처럼 문재인 정권 때처럼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이 두 철학에 지금 강력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사실상 민주당의 경선에서 그 노선에 대한 어떤 확장 노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결집 노선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저는 결판이 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적하신 그 방송에 유튜브에서 나온 그런 발언들도 저는 그런 강성들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결집의 그런 의도를 가진 발언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1: 성공해요? 성공했어요?
0: 성공할 수가 없죠. 그렇게 가 가지고 한국 정치가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소한 세력이 과다 대표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건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이 팬덤 정치가 가지는 또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극복 방안도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김민하 평론가님, 최욱 씨가 대표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미는 사람이잖아요. 조국 대표도 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발언을 통해서 좀 정청래 대표에게도 좀 타격이 될까요?
3: 제가 뭐
1: 발언의 뭐 부적절성도
3: 그 유튜브를 잘 몰라서 미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그리고 언론 보도로 보기는 뭐 굳이 구분하자면 뭐 그런 성향의 방송을 많이 했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뉴스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뭐 어떤

0: 유튜브가 어떤 당권 주자를 밀든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거니와.
1: 왜 안 중요해요? 김어준 씨, 최욱 씨가 막 이렇게 조국 정청래 막 밀고 막 그랬잖아요.
0: 이제 뉴스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뉴스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네. 근데 민주당 내부의 정치로 들어가 보면 거의 그 유튜브들이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정치를 좌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까지 이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도 그렇고 선거 과정을 놓고도 그렇고 그 유튜브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을 미는 거 아니냐, 특정한 어떤 노선에 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당내의 어떤 갈등 상황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 유튜브들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이게 수익도 좀 떨어졌을 것이고 네. 구독자 숫자도 그렇고 뭐 동접자 숫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반감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동맹관계가 아니냐라는 오히려 그 평가를 이제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당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당내 정치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겠죠. 그게 이게 그러니까 뉴스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민주당 내부 정치의 어떤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의 정치가 사실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게 이런 점에서도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1: 땡크나 몽둥이 발언은 적절하지는 않죠.
0: 그것은 제가 뭐 개인의 유튜브라면은 평가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건 굉장히 큰 유튜브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내부 정치에 어쨌든 영향을 주고 있는 유튜브거든요. 20대 30대들의 어떤 성향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정파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지만 그렇다면 그들을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어떤 전략을 얘기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혼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바뀌는 게 뭡니까?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좀 이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 짧게만 보태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정치인들 내지는 정치권에 있는 이런 스피커들이 국민들 대중과 싸우는 거는 전 올바르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밖에 계신 저희 CP님이 김이나 평론가 용감하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상 세 분과의 대담을 마칠게요. 아우 너무 즐겁고 여러 가지 현안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바삭해.
7: 맛있는 60개 치킨.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60개 치킨.
8: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8: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오늘 마칠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내일 뵐게요. 뉴바 안녕.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흐린 하늘 아래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은 강릉, 대구, 울산,

여수 일대고요. 오전까지 제주에 5mm 미만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을 타고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요. 오늘 서울은 27도, 대전과 청주는 26도까지 오르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좀긴 편인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서양양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칠곡분기점 부근 주춤하고 수원에서 신갈,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신갈 분기점 통과할 때, 그리고 오산에서 남자를 지날 때 속도 내기 좀 버겁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차 간격 좁히고요. 반대쪽으로는 조남 분기점,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팔탄 분기점을 통과할 때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졌던 지난 1년의 소회와 국정 비전 그리고 4대 목표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회견 슬로건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한 만큼 관련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면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세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정부의 책임지는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 당일 밤 노 선관위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서울 잠실동 투표소와 과천 선관위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졌던 지난 4일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추가 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엔 자정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8천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올림픽공원의 실시간 인구는 9천여 명이고 참가자들은 절반 이상이 20, 30대 시민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위 참가